여유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광화문 광장부터 뚝섬 한강공원, 대형 쇼핑몰, 또 영화관까지 서울 곳곳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 앞에서 함께 응원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집에서, 또 사무실과 학교에서 이어질 응원이 저 지구 반대편까지 닿아서 긴 시간 준비해온 태극전사들이 후회 없는 경기 펼쳐주길 기대해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 싸이의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금선택 PD가 이 곡을 왜 골랐을지 너무 쉽게 눈치채셨죠? 체리조아님이 와 금선택 선곡이 최고. 내일 월드컵을 위한 선전곡이네요. 내일 우리 모두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아마 3-1 승리할 거라고 점쳐주셨습니다. 예, 네, JS맨님 또 은초롱님 유튜브에서 인사해주고 계시는데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해드리고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나누고 있습니다.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재무 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김미정 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2: 네. 네.
0: 자기소개를 좀 이거 되게 싫어하시죠? 자기소개. 저도 어디서 자기소개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2: 그래도 해야
0: 예, 하시면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이제 오늘부터 함께 하게 될 김미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TBS 방송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무한한 영광이고요. 앞으로 저희 그 머니특별시

0: 청취자님들께 아주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와, 각오까지 밝혀주셨어요. 우리 이병호 팀장님이 김미정 팀장님 뭐 자랑 하나 해주신다면.
2: 제가 한 10년 이상 봤거든요. 네. 자랑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또 얘기하는 게 생각이 안 드는데. 그때는 뭐 어쨌든 그 경력도 뭐 15년 20년 됐고 그리고 뭐 보험이나 투자 관련도 굉장히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예. 내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원인특별시 청취자분들도 내용을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잘 뽑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김현지영 팀장님의 실력을 또 이병호 팀장님의 실력을 잘 뽑아서 소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거든요.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이제 말머리에 상담 아니면 상담이라고 딱 두 글자만 적어주셔도 저희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오전 9시 진행되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우물정 0951번 번호 기억하셨다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올해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변동성 장세를 보이면서 시장 안정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발동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는 모두 23차례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거래일 기준으로 약 5일에 한 번 꼴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간 발동 횟수인 26회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시장 전체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도 올해만 3차례 발동됐는데요. 국내 증시 역사상 한 해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급락과 급등이 짧은 기간 반복되면서 매도 사이드카와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케이팝 팬클럽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주요 연예 기획사와 플랫폼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과 빅히트 뮤직, YG 엔터테인먼트 등 기획사 18곳과 플랫폼 업체 6곳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한 결과 다수의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환불 제한 조항이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을 전혀 해주지 않거나 단순 변심에 따른 탈퇴와 환불을 막는 내용 등이 문제가 된 거죠. 또 해킹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며 조사 대상 24개 업체 모두 관련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축구팬들을 겨냥한 마케팅 경쟁에 나섰습니다. 과거 치맥 중심의 소비보다 올해는 체험형 이벤트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롯데백화점은 월드컵 공식 굿즈 증정 행사와 포토존을 운영하고 스타필드는 대형 스크린을 활용한 단체 응원전을 마련합니다. 또 오비맥주 카스는 강남에 월드컵 팝업 스토어를 열고 뷰잉펍을 운영하고요. 코카콜라는 출전국 한정판 패키지와 응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활용한 마케팅도 활발한데요. 하이트진로는 손흥민 한정판 제품을 선보였고 롯데웰푸드는 친필사인 유니폼 증정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외식업계도 승부 예측 이벤트와 할인 프로모션, 축구 테마 팝업 스토어 등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데 업계는 이번 월드컵이 야식 특수보다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체험형 마케팅 중심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이어집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우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용인입니다.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어떤 겁니까?
1: 네, 오늘의 주제는 암치료 이후 내 보험과 노후 준비를 현실에 맞게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암진단 이후 보험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오래된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줄어든 보험료를 대출 상황과 개인연금을 연결해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짚어보겠습니다.
0: 아, 뭐 여러 가지로 오늘 함께 다룰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청취자님 사연 그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50대 워킹맘이고 남편과 사별한 뒤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정말 안간힘을 다해 살다 보니 어느새 품 안의 자식이던 아들은 훌쩍 자라 듬직한 대학생이 됐고 저는 벌써 50이 되어버렸네요. 돌아보면 참 굴곡진 세월이었지만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5년 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을 때였습니다. 아, 정말 하늘이 노랗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죠. 제가 그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우리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1: 엄마, 내가 찾아봤는데 암이라고 다 똑같은 암이 아니래.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래. 암 병동에서는 명암도 못 내민대.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엄마 지켜줄 테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 알았지?
2: 아유, 우리 아들. 마냥 애긴 줄만 알았더니 언제 이렇게 커서 그런 걸 다 찾아봤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의사 선생님도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1: 응, 엄마. 난 100살까지 엄마랑 둘이 오손도손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아프지 마, 엄마.
2: 그래, 너 나중에 아주 이쁜 여자친구 생겨도 그렇게 말하는지 엄마 앞 딱 두고 볼 거야.
0: 아들의 든든한 사랑 덕분에 치료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큰 고비 하나 넘겼다 싶었더니 3년 전에는 고혈압 진단까지 받게 됐어요. 아프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몸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만큼 든든한 것도 없다는 걸요. 제 보험료는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내는 게 맞는 건지, 정작 다시 아프게 됐을 때 보장은 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노후 준비도 걱정되는 나이라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제대로 점검 받고 싶습니다. 머니특별시 전문가님들, 제 보험과 노후 준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예, 오늘의 사연 만나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6월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노후 준비 걱정하시는 분들 사연이 최근에 막 급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해서 50대 사연들이 또 이렇게 많이 도착하고 있고. 우리 사연자님은 은퇴를 앞둔 50세 직장인이시고요. 5년 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지만 다행히 이제 치료 마치시고 현재는 갑상선 호르몬제, 또 3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셔서 고혈압 약까지 이제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뭐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암 완치율도 높아졌지만 그래도 이제 암 이 단어가 주는 그 압박감, 불안, 이거는 여전히 클 수밖에 없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누구나 사실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로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 83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8% 정도 육박한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5명 중에 2명,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은 암을 경험하게 되는 셈인데요.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주변을 보더라도 저희 친척분들 그리고 직장 동료분들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좀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진짜요. 저도 이제 가족들 둘러보면 진단 받으신 분들 무척 많으시고. 예. 네. 근데 이게 암은 치료가 끝났다고 해도 재발이나 전이 걱정을 또 하게 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재발과 전이의 가능성 때문이죠. 암세포는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양성 유형은 다른 장기로 퍼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고요.

0: 하지만 악성 종양암은 재발하거나 이제 주위에 보면은 이제 암으로 재발했다든가 뭐 전이가 돼서 그죠? 대부분 그 암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 원인이 전이가 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정기적인 관리와 검진이 이제 필수입니다.
1: 네, 이렇게 암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재발과 전이에 대한 걱정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데요.
2: 맞습니다. 예.
1: 그 실제로 치료 이후에 발견되는 암은 수술 부위 주변에서 다시 발생하는 국소 재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초 진단 당시에는 좀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미세한 이제 암세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추후에 발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암으로 인한 사망의 이제 상당수는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과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암은 끝이 없어요. 네, 지속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2: 야, 진짜 듣고 보니까 더 무섭네요. 재발, 전이 이런 것들. 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연자님 보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현재 매달 내시는 보험료가 90만 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에 가입되어 있었나요?
0: 네, 일단은 90만 원 정도면 굉장히 보험료가 높죠. 혼자 그 보험료 내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장 분석을 해드렸는데 먼저 사망보장 1억 원 중에 종신보험은 월 보험료가 38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에는 암 뇌출혈 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3천만 원씩 수술비 500만 원 입원 일당까지 포함해서 월 26만 원 납입 중이셨고요. 여기에 1세대 실손인 실손보험이 17만 원, 운전자 보험 5만 원, 주택화재 보험 5만 원 합산해서 이제 91만 원 보험료 내고 계셨고
1: 예.
0: 다행히도 뭐 노후 준비 자금으로 일신합 연금 상품 1억에 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2: 와,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가입하셨네요.
0: 네.
2: 근데 보장성 보험료가 매월 91만 원이면 말씀하셨듯이 꽤 부담이셨을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갑상선암 치료 이력도 있고 현재 고혈압, 고지혈증 약도 복용 중이시라 조정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아까 아나운서님도 최근에 이렇게 노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54세는 사실상 은퇴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셔야 돼요.
2: 네.
1: 이 시기에는 이제 보험에 대한 보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이제 생활비 그리고 연금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이 사연자님도 그 가입 중인 종신보험이 추후에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듣고 계속 유지 중에 있으세요.
2: 네,
1: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2: 네네네.
1: 이 종신보험이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물론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능이 있다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입의 목적에 따라서 그 연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2: 네.
1: 그래서 종신보험이 연금 전환 기능이 있는 건 맞지만 그 연금의 목적으로 가입한 상품에 비해서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는 거는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2: 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
1: 네.
2: 그래서 종신보험을 유지하시는데요. 또 막상 연금이 필요한 시점에 계산을 해보면 기대했던 금액과 뭐 다르다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을 이제 먼저 살펴봤는데 특별한 다른 뭐 보장이라든가 이런 혜택은 없었고 사망보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미 12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오신 상태였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납입 완료 후 연금 전환해서 연금을 수령했을 때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금액을 산출해드렸더니
2: 네.
0: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시고 아,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상담 후 납입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2: 네네.
0: 근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상품마다 이런 제도가 되는 상품이 있고 안 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감액 완납이란 제도를 제가
2: 네.
0: 안내해드렸고 감액 완납을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이제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망보장을. 대신에 감액이 됐기 때문에 사망보장은 1억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2: 예.
0: 이제 사망보장 일부 가져가면서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런 플랜을 제시해드렸습니다.
2: 그래서 감액 완납을 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더 이상
0: 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 그러니까 12년이나 꾸준히 납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이렇게 감액 완납처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유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종합보험은 어떻게 조정해 드렸나요?
0: 네, 종합보험은 그 갑상선 진단 이후에 가입한 상품이라 가입 조건 자체는 좋았는데요. 여기에는 보장이 암진단비 3천만 원이었지만 대신 혈관 쪽은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굉장히 보장 범위가 굉장히 아쉬웠고요. 무엇보다 이제 사망보장이 크게 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래서 기존 계

0: 계약을 유지하면서 사망 보장을 5천만 원이 돼 있는 거를 1천만 원으로 낮추고 불필요한 특약을 좀 삭제를 하고 중요한 특약을 유지하도록 해서 그 결과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월 보험료 26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이제 줄일 수 있었고 이렇게 이제 그 있는 상품을 조절만 해도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요 이제 50대 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 보장들을 좀 낮추면서 보험료를 적게 가져가는 방법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2: 네, 맞아요. 예.
1: 그러니까 사망 보장만 낮춰도 보험료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있던 기존 보험의 장점은 살렸고요. 그래서 이제 부족했던 보장은 어떻게 보완을 하셨습니까?
2: 일단은 이제 사연자님께서는 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장을 좀 강화하고 싶어 하셨어요.
1: 한 번 더 걸리셨으니까.
2: 뭐, 네, 그러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5년 이내에 입원을 하셨거나 수술을 하셨던 이력이 없기 때문에 뭐 과거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비교적 좀 가입 조건이 좀 좋은 가격도 좀 저렴한 상품으로 이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비 각각 2천만 원, 그리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 1천만 원에 이렇게 진단비를 추가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1: 기존에 있던 거에 더해서 추가로 이게 새로 가입하신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좀 더 강화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신약 보장,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3천만 원, 그리고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실제 치료 과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을 함께 보완해서 그 보험료는 한 달에 월 15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1: 보완을 하신 거고요. 근데 갖고 계신 또 운전자 보험, 주택화재 보험이 각각 월 5만 원씩이면 좀 많다 싶은데 이것도 어떻게 좀 조정을 해드렸습니까?
0: 네. 기존 상품에 이제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다소 높았는데 보장 중심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적립보험료를 이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보험사 요청해서. 보험료를 다운시켜서 운전자 보험은 2만 원, 주택화재 보험 만 원 수준으로 조정했고 이 부분에서만 보험을 바꾸지 않아도 매달 7만 원 정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으로 전환해서 월 38만 원의 부담을 줄였고 건강보험은 사망 보장을 축소해서 이제 월 26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보험료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과 주택화재 보험도 적립 보험료를 줄이면 또 줄여지네요. 합산 월 10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으로 낮췄어요. 이렇게 듣고 보면 이게 제 살이라면 제 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빠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이 훅 드는데. 자, 그렇다면 가장 고민이 컸을 1세대를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 실손보험. 어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2: 사실은 이게 가장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사실 요즘에 이제 실손보험 전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의 상당히 많거든요.
1: 그럼요.
2: 네. 사실 저도 이게 딱 정답이 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이게 지금 특히나 이제 사연자님은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 중이신데 물론 좋죠. 이제 자기 부담금도 적고 보장받는 범위도 넓고 좋은데 문제는 이제 보험료잖아요.
1: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죠.
2: 특히나 이제 갱신이 되면서 또 보험료가 계속 올라요. 그러면 이제 계속 불안한 거. 거죠. 이 돈을 계속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건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관을 어느 정도 자주 이용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치료를 받으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은퇴 준비도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면밀하게 저희가 상담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매월 17만 원 납입 중이셨는데 이 보험료가 4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1: 진짜 전체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었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0: 네, 기존의 월 보험료가 91만 원이었는데요. 조정 이후에는 38만 원대로 보험료를 확 줄였어요. 매달 53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한 거죠.
1: 만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또 끝이 아니라면서요.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때문에 받은 대출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0: 네. 사연자님께서는 이제 생활비와 자녀 학자금 때문에 신용대출 500만 원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금리가 현재 5.8% 수준이었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40만 원 정도 상환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번 상담을 통해서 절감된 보험료로 대출 상환을 우선 활용하도록 제시해드렸고요.
1: 충분히 되네요.
0: 예. 그렇죠. 같은 기간 동안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금리의 부채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좋은 재무 전략입니다.
1: 네네. 그런데 이제 사유자님

0: 부모님은 노후 준비 걱정도 좀 많으셔가지고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살펴주셨어요?
1: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상담의 핵심이 제가 봤을 때는 보험에 대한 보장보다는 좀 노후 준비에 있었고요. 그리고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드신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해결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사연자님의 연금 준비 상황을 한번 좀 확인을 해봤더니 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월 45만 원. 퇴직연금이 월 5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그 50세에 1억 원 일시납 연금을 가입해 두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65세부터 월 40만 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0: 네.
1: 그래서 모두 다 합쳐보니까 연금 소득이 135만 원 정도 되는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물가도 너무 비싸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 135만 원의 생활비가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는 없죠.
0: 그러네요. 연금 소득이 월 135만 원이라면은 은퇴 후에 생활비로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2: 네. 그러니까 기존의 청취자분들도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 상품을 가입 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떤 연금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0: 아.
2: 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하신 일시납 연금을 살펴봤는데 가입 당시 안정성을 고려해서 금리 연동형 상품으로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은행 금리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0: 네.
2: 그러니까 사연자님은 은퇴 시기와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제가 5% 최저 보증 5% 보증되는
0: 예.
2: 변액 연금 일시납 상품을 추천해 드렸어요. 네. 똑같은 1억 원을 넣었을 때 기존의 거는 40만 원 정도였는데
0: 네.
2: 연금 상품을 바꿨더니 월 54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0: 아, 그러니까 연금 상품을 갈아타신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같은 돈을 준비해뒀더라도 어떤 상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다달이 한 14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다니. 예. 그러면은 이 5% 보증형 일시납 변액 연금이라는 것은
2: 네네.
0: 뭐, 그, 변액연금이라는 게 투자 수익이 붙는
2: 그렇죠.
0: 거잖아요. 그러면은
2: 맞아요.
0: 그 운용사에서 더 잘 투자를 해서, 그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 이 상품의 구조는 네. 이제 보통 지금 기존에 가입했던 건 은행 금리에 따라서 변동돼서 이제 하는 거고 대신 안정성이죠. 은행 금리 이자를 받을
0: 네.
2: 수 있으니까 이 상품은 이제 펀드에 투자되는 거 주식이 굉장히 좋죠, 지금.
0: 네.
2: 근데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2: 떨어지면 5%를 주는 거예요.
0: 네.
2: 수익이 나면 더 주는 거고.
0: 더 주는 거.
2: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은행 금리보다는 물가 상승률보다는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 되는 거죠.
0: 네. 어차피 묻어두는 돈.
2: 그렇죠.
0: 상품을 매일.
2: 중간에
0: 돈으로.
2: 해지하지 않으면 원금 손실 없는 거예요.
0: 그러네요. 야. 근데 또 국민연금도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또 달라지잖아요.
1: 네. 이 국민연금을 언제 수령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질문도 사실 상당히 많이들 하세요. 이제 알고 계신 대로 좀 조기에 받게 되면 연금액수가 좀 줄어들고요. 뒤에 받게 되면 금액이 좀 커지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사실 이것도 딱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0: 그쵸,
1: 상당히
0: 그쵸.
1: 어려워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내가 소득이 언제까지 발생이 될지 실질적인 내가 은퇴가 언제일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연자님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미리 준비한 여러 가지 연금들도 있고 각각의 연금 상품이 또 받는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몇 세에 받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더 이야기하고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0: 네, 요건 아직 이제 결정하진 않으셨다.
1: 네, 맞아요.
0: 예, 연금도 진짜 단순히 가입만 해두는 게 아니라 대출 상환 시기, 뭐 은퇴 시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전략적으로
1: 네.
0: 종합적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네, 1년 뒤면 이제 대출 상환이 완료가 되거든요. 아까 그 저기 신용 대출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0: 아, 예, 예.
2: 대출 상환돼서 내년부터는 보험 리모델링에서 이제 절감대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절감된 보험료로 대출을 상환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자금으로 개인연금을 이제
0: 그래,
2: 50만 원 정도 예.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을 이제 50만 원 연금을 가입했을 때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65세 기준으로 개인연금으로 51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기존 일시납 연금은 54만 원, 국민연금 45만 원,
0: 네.
2: 퇴직연금 50만 원, 개인연금 51만 원 이렇게 합산하면 월 200만 원 수준의 연금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0: 앞자리가 달라지네요.
2: 네, 아까 네. 130만 원대였잖아요.
0: 네네네.
2: 근데 200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0: 그쵸.
2: 기존 보험료가 월 91만 원에서 매달 나가는 보험료는 38만 원대로 줄었고 절감된 자금은 대출 상환과 노후 자금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2: 그러면 보장은 탄탄하게 만들고 대출금은 갚고 연금도 준비하고 일석삼조죠.
0: 야, 진짜 돈은 전략이네요, 전략.

0: 그 감액 일단은 액수를 이제 줄인다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했을 때 지금 요 사연자님대로 6천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을 줄이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4천만 원이 부분 해약되는 셈이에요. 우리가 왜 보험을 가입을 하다가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 환급금을 받게 되고요. 이 4천만 원만큼 해약된 부분의 해약 환급금을 수령한 뒤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야 될 돈을 납입을 끝내는 거예요.
1: 미리 탁다 내버리는.
0: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망보장은 1억에서 6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르게 이제 이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01번님 이해하셨죠? 아까 우리 이병우 팀장님께서 김미정 팀장님을 베테랑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첫 방인데 하나도 긴장 안 하시고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포스 있으시다고
0: 긴장을
1: 화이팅
0: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2: 앞에서 손가락 막 떨고 있어요.
1: 아, 전혀 예
0: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1: 느껴지지
0: 있습니다.
1: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티 안 나게 하는 것도 이제 베테랑이시니까 예. 자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진의 에피소드 듣고 올게요.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1530번님이 송디 앱 게시판은 안 보시는 건가요? 한 번도 안 읽어주시기에요. 라면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떠들고 있어서 지금 노래 나갈 때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켜봤네요. 예. 그래서 그냥 문자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기가 편한데 그 앱창으로 보내주시는 거는 실시간 확인이 좀 어렵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은 집에 가서 축구 봐야겠네요. 라면서 또 응원해야죠. 예. 저희 방송 살짝 그래도 끝나고 저희, 그쵸. 1시에 저희 방송이니까, 11시가 경기고 하니까, 조금 오버랩은 예,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응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5485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인데요. 최근 친언니가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모도 몇 년 전에 위암 1기로 수술을 받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력 때문에라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침 지인 설계사분이 항암 중입자 치료 특약을 추천해 주셨는데 보험료가 월 10만 원 정도라 선택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제 보험은 암 진단비 5천만 원이 전부인데요. 이 항암 중입자 치료 특약 지금 추가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셨어요. 이게 참 암이라는 게 먼 얘기, 남의 얘기처럼 느껴지다가도 우리 뭐 가족이다, 뭐 동료다, 가까운 지인이 진단을 받으면 현타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네. 먼저 궁금한 게 암은 실제로 이 가족력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까?
1: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부의 암은 가족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암에 따라서?
1: 네. 대표적으로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은 유전적인 요인이 관계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가족력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암에 걸리는 것은
0: 그렇죠.
1: 아니잖아요.
0: 예.
1: 그리고 반대로 가족력이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도 없는 일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암은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뭐 생활 습관, 식습관, 뭐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뭐 가족력이 있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좀 정기적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0: 예. 그러니까 뭐 가족력이 있으신 분은 신경 써서 이제 몸 관리를 먼저 잘
1: 맞아요.
0: 하시고 건강 검진
1: 네.
0: 정기적으로 하시고. 네.
1: 근데 막 보험부터 막 가입하시잖아요.
0: 네.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2: 맞습니다. 오히려 그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그런 분들이 원래 검진을 더 잘 받고요. 원래 그 아시겠지만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3개월 하면서 약을 타러 가잖아요.
0: 네.
2: 그러면 자기가 어디 딴 데 이상 있으면 검진을 받고 뭐 그러거든요.
0: 그쵸.
2: 그분들이 훨씬 더 건강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 검진을 받으면 조기에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암은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검진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라고 예.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0: 근데 우리 5485번님은 이제 그 중에서도 항암 중입자 치료 특약을 가입할지 말지 고민을 하셨어요. 이게 요즘 인기 있는 특약인가 봐요. 이게 뭔가요?
1: 네. 최근에 이제 암 치료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입자 치료인데요.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해요.
0: 네.
1: 네. 저도 뭐 전문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
0: 중입자.
1: 네. 근데 이제 제가 전달을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내용도 찾아보고 했더니 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탄소 이온을 아주 빠른 속도로 거의 뭐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을 시켜서 내가 제거해야 되는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사선 치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는 한 놈만 패야 되잖아요. 잘못하다가 또 옆에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해서 그 암세포만 제거하도록 치료를 하는 치료법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변의 정상 조직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입이 된 시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등장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항암 중입자 치료는 암세포만 정확하게 공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암 환자들이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예. 역시 오늘도 문제의 뉘앙스에 정답. 모든 뭐 만 뭐 이런 거는 다
2: 모든.
1: 응, X더라고요. X. 네.
2: 네, 맞습니다. 모든 암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의 종류와 위치, 진행 정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가능하고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치료 방법이 결정되고요. 기존 치료법으로 접근이 어려운 일부 암종에서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본은 20년 넘게 중입자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립선 암이나 간암, 폐암, 다양한 암 종류의 좋은 치료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시간이 비교적 짧고 통증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부작용 부담이 적다는 평가. 네,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큰 치료법이라고 하는 거죠. 꿈의 암의 치료라고 막 그래요?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네.
1: 이게 좋은 치료법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비싸잖아요. 비용이죠. 역시
0: 네,
1: 문제는.
0: 맞아요. 네. 안타깝지만 이 치료비가 또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1: 얼마나예요?
0: 네. 네, 사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항암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이제 고가 장비들이 막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비급여 치료들이 굉장히 비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몇 회를 치료를 받느냐 또 어떤 암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일부 사례에서는 치료비가 5천만 원은 훌쩍 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좀 치료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1: 그럼요. 이런 고가의 치료비를 대비하기 위한 특약이 바로 말씀 지금 하고 있는 항암 중입자 치료 특약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5485님이 듣기로는 월 10만 원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비싸요?
2: 아, 아니죠. 그죠? 그 부분을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중입자 치료 특약만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쌀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신약이기 때문에
1: 네.
2: 근데 그렇진 않고요. 실제로는 중입자 치료 특약 외에 암진단비, 수술비, 항암치료, 표저감치료 여러 특약이 함께 구성됐을 때 이런 보험료가 나오는 거예요.
1: 아.
2: 그래서 보험료만 높게 나왔다면 중입자 치료 특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보장과 함께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중입자 치료만 가입하면 만 원 정도밖에 안 나요. 만 원 이내인 경우도 있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1: 그러니까 그 보장 하나 때문에 10만 원이 나올 게 아니라 이런 건 분명히 뒤에 뭐 다른 뭐 그 다른 구성들이 포함이 될
2: 네,
1: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이 설계안을 미리 좀 받아보잖아요. 좀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어떤 보장에 이제 보험료를 얼마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현재 이제 암진단비 5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 진단비일지 수술비일지 치료비일지 이런 부분들도 먼저 확인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진단비를 가입을 더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진단만 받더라도 수령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보험료가 비싼 면들이 있어요.
1: 그쵸,
0: 그래서 치료비로 좀 보완을 할 것인지 뭐 진단금을 더 준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2: 그리고 이제 보험 무조건 많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 보장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2: 현재 그 가지고 계신 암보험을 구성부터 점검을 하는 것을 먼저 추천해드리고 이미 암 진단 자금이 5천만 원 있다면 진단 이후 치료 과정이 필요한 보장이 충분히 있는지
1: 예.
2: 확인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암은 진단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결코 가볍지가 않죠. 그래서 암 진단비는 충분한지 수술비, 항암치료비, 방사선 치료비까지 균형 있게 준비되어 있는지 두루두루 좀 점검을 해보셔야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치료 특약이 또 자꾸 나올 거 아닙니까? 사는 동안
0: 네,
1: 계속.
0: 네, 네.
1: 무조건 추가하는 건 정답은 아닙니다. 현재 내가 가진 보장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내 보험 점검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50번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5442번님.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정형외과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으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비용을 직접 내고

0: 도수 치료를 받으면 개인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이 경우 실손보험 청구는 상해로 해야 하는지 질병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는 중에는 실손보험 청구가 또 안 된다는 말도 들어서 헷갈리는데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치료비를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군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1: 일단은 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사고로 발생된 치료비는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실손보험에서 중복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산재보험의 경우도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0: 중복은 안 된다.
1: 네, 어려운데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만약에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라면 이제 상해 의료비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외적으로 1세대 실손보험 중에 상해 의료비 특약을 가지고 있으실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발생 치료비의 50%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0: 예.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 치료는 자동차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그런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도수치료처럼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거나 지불 보증이 되지 않는 치료를 본인 비용으로 받게 된다면 실제로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죠?
0: 네.
2: 이럴 경우에는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 보험 여부라든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0: 네네네.
2: 문의해서 확인하고 나서 치료를 받는 게 좋죠.
0: 그 가입하신 보험사에 전화해서 재보험으로 제가 지금 자동차 그 사고가 났는데 도수치료 실손 청구하면 가능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라.
2: 네네네.
0: 그러면 검토까지는 가능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서도 상해로 이제 청구를 하냐, 질병으로 청구를 하냐,
0: 예,
1: 이거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되게 허리 고질병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교통사고로 당하면 그게 상해일 수도 있지만 원래부터 아팠던 질병일 수도 있잖아요.
0: 네. 그래서
1: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유의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실 때 이거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치료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제 알려야 나중에 보상에 문제가 안 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0: 꼭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있습니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1: 네.
0: 그러면은 결국에는 상해로 뭐 접수는 어떻게 해요? 상해로 해요? 질병으로 해요?
2: 네, 일반적으로 상해로 접수하고요. 네. 상해는 외부의 우연한 사고이나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교통사고는 대표적인 상해 사고에 해당되고요. 당연히. 따라서 보험사에 청구할 때는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상해 사고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 시 준비할 서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진료 확인서 등을 꼭 챙겨두시고 보험사에 따라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가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보험금 청구가 네. 훨씬 수월해집니다.
0: 예. 자,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 보험으로 이미 처리된 치료비는 극히 그 예외가 있습니다만 그 빼고는 웬만하면 실손보험으로 중복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거. 다만 이제 자동차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가 있다면 개인 실손보험에서 보상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시고 됩니다 하면은 그때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요게 오늘 또 요약분이 되겠네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7422번님이 납부 면제라고 하셨는데 납입 면제 보험이 있어요. 혜택은 받고 있는데 혹시 이거 만기 지급액이 있나요? 지금 20만 원씩 20년 만기인 보험이고 11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셨습니다.
2: 네. 네. 일단은 납입 면제가 되셨기 때문에 만기됐을 때 환급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20년이나 20년 만기 됐을 때 만기 환평 있는 상품 거의 다 없거든요.
0: 네,
2: 최근에는.
0: 네, 네, 네.
2: 근데 중간에 또 납입 면제까지 되셨기 때문에 내는 보험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받는 돈도 거의 없다.
0: 그 전에 내셨던 거는 좀 뭐 쌓이는 게 없을까요?
2: 근데 보장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보장을 받으셨고
0: 보장을 받으시면 없답니다.
2: 계속 또 받으실 거고.
0: 예. 계속 받으실 거고.
2: 네. 중간에 그러니까, 해지하면 해지한금 네. 있을 수도 있겠지만
0: 네.
2: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런 거보단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예. 그 유지를 하시는 게 보장받으시면서 그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더 궁금하시면 자세하게 또 듣고 싶다 하시면은 한 번 더 상담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 전문가분들과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7422번님. 자, 이렇게 또 오늘도 달려봤습니다. 듀 팀장님이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0: 요거 하나는 오늘 갖고 가셔라. 원포인트 하나씩 받아볼게요.
1: 네, 오늘 그 사례가 굉장히 이제 암에 관련된 사례가 많았잖아요. 암은 아시겠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솔직히 금방 치료가 되고 네. 건강이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거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갖고 있는 보험이 덜컥 암에 걸렸을 때 보장을 못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머니투비 청취자분들도 보험 점검도 제대로 받으셔서 네. 뭐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점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 질병이 사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암이 아무리 발병 확률이 높다 한들 모두 다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노후는 누구나 원치 않는다고 오죠. 닥치지 않는 것이 오죠.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빠르게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포인트씩 하나씩 전해드렸고요. 저 오늘 끝곡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아까 이제 김미정 팀장님이 항암 중입자치료 설명해 주실 때 다른 세포들은 안 건드리고 딱 그 암세포 한 놈만 빼는 기술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요 설명에 영감을 받아서 우리 금산택 PD가 골랐습니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전해드리고 인사드릴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내일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전 11시부터는 우리나라와 체코의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8도까지 오르니까요. 자외선 차단과 수분 섭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사이 또 여의도 부근 이후로도 압구정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이후로 동작대교 조금 지난 지점 1, 2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잠시 속도가 줄어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또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김치노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2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여름,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거리마다 붉게 물들었고요. 중계를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응원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빵빵 빵빵빵. 경기가 끝난 뒤에는 차량 경적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죠. 창문 밖으로 태극기가 펄럭였고 모르는 사람끼리도 구호를 외치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가 특별했던 건 축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어떨까요? 그 여름만큼 뜨겁지는 않더라도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할 것 같은데요. 좋은 경기,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성입니다.

소소한 음악과 또 좋은 음악과 소소한 이야기들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6월 10일 금요일 첫 곡은요, 송창식의 목소리로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내 나라 내 결에. 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어느새 24년 전의 일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번의 월드컵이 있었지만 2002년 6월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오늘도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여의도와 강남, 코엑스 등 곳곳에서 거리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경기가 평일 낮에 열리는 만큼 일태에서 마음으로만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이승준 캐스터 모셨어요. 이승준 캐스터와 함께하는 온 에어 필승 코리아. 생생한 경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마음을 보태보겠습니다. 아, 참,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TBS FM 채널로 오셔, 유튜브 채널로 오셔가지고 화면을 크게 해놓고 저희와 함께 축구 보시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해설도 함께 들으면서 아주 또 생생한 경기를 한번 관람해 보시죠. 아, 예지아빠빠님께서 준영님, 안녕하십니까. 불타는 금요일 날씨도 불타오르고 있어서 땀은 흐르지만, 금요일이라 행복한 폭송 힐링 동행 출석합니다 하셨어요. 아, 날씨가 오늘 불타고 있군요. 참. 2002년 저도 태극기 두르고 신나게 응원했었죠. 벌써 24년이나 지났네요. 라고 예지아빠빠님 문자 주셨고요. 아, 푸른돈님께서는 구멍난 미아리 돗자리를 펴고 예견하자면, 돗자리 까셨군요. 24해 전그 여름의 뜨거운 나날들은 아마 우리 생에 다시 경험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날처럼은 아니어도 다시 대한민국! 이야, 염원을 담아 응원합니다. 4723님께서 함춘의 폭송 원조 애청자 출석 체크합니다. 2002년 저는 서울 낙성대역 근처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 교육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딱그 교육 일정과 겹치는 겁니다. 교수님께 조심스레 단축 수업을 권해드렸고 같이 교육받는 몇몇 분과 함께 낙성대역 근처

분식집 밥앤우동에서 식당 아주머니와 함께 응원했어요. 그때는 그랬죠. 축구를 볼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었죠. 수업 큰일 났었죠. 일산멋쟁이주님께서는 청년 춘호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큰일이 났어요. 지금 서울을 악마들이 점령하고 있대요. 붉은 악마들이. 대한민국. 체코 잡고 16강 가자.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 화이팅! 야,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월드컵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또 빠질 수 없죠. 어떻게 참여하는지 또 알려드려야겠죠? 자, TBS 라디오 함께하는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필요해요.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참여 좀 아까워 하시는 분들은 무료 TBS 앱 있고요.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오거든요. 이쪽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등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아일러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준비했고요.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일러드 분말 소화기 불났을 때 소중할 거예요.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십시오. 프리미엄 PD 알렌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 진액. 아, 우리 대표 선수들한테 이거 하나씩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준비했고요.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 보십시오.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의료용 압박스타킹이죠. 메디비오 준비했고요.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역에서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성의 멸치 세트 저 여기 꼭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 공구입니다. 핵토우르 가정용 망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우, 신해철이에요. 아리랑. 그리 이어서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나갑니다.

좋은 음악과 소소한 이야기인 함춘의 폭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해철 아리랑 그리고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들었습니다. 3983님께서 해철이 형 계셨다면 지금쯤 광화문에서 대마왕답게 붉은 악마들 이끌고 신나게 응원하고 있었을 텐데라고 아쉬운 문자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해철이 형 계셨으면은 그랬겠죠, 지금. 아, 그 신해철의 아리랑? 첫 도입 부분이 정말 에너지가 넘치네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기타로 절규하듯 그리고 애절하게 끝나는 아리랑. 그 열망을 담아서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예지아빠빠님, 가만 생각해보니 2002년 월드컵 때 태어난 월드컵 둥이들이 2026년 응원의 든든한 한 축이 되었네요. 그렇네요. 2002년에 태어났으면 지금 한 24, 이야, 대단하다. 그쵸? 세월의 흐름이 참 이렇게 또 멋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네요. 새로운 세대들이 응원하는 월드컵. 그 열망을 담아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 좋은 결과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날도 덥다고 하니까요.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요. 4723님께서는요. 폴란드전, 그리고 이탈리아전 화요일 밤. 이탈리아전 때는 연장전까지 보고 집에 가는데 수원 집으로 가는 좌석 버스 타러 사당역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다행히 버스가 있어서 간신히 집에 갈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미국의 유명 스포츠 매체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빛낼 스타들을 선정했습니다. 이야. 이 가운데 우리나라 이 선수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주목해야 할 스타 26명에 선정된 것은 물론 리오넬 메시 그리고 호날두와 함께 레전드 부문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 아시아 선수 가운데서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퀴즈 나갑니다. 이번에 네 번째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됐고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이 선수의 이름을 맞히시는 겁니다. 야, 설마 오늘은 얻어붙겠죠?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손흥민, 2번 류현진. 헷갈리겠는데.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 0951, 5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사용해서 보내주시고요. 사용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높아질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 선수의 헌정곡이죠. 이한철, 너무나도. 그리고 윤도현, 더 뜨겁게 한국.

함춘의 복성합격 오십니다. 이한철, 너도 나도, 그리고 윤도현 목소리로 더 뜨겁게 한국. 두 곡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좀 수줍어하네요. 좀 힘차게 해줬으면 좋았을걸. 자, 저희가 퀴즈를 내드렸는데, 이야, 정말 정답 많이 보내셨어요. 자,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당연하죠. 1번 손흥민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월클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실력이 정말 대단하죠. 잠시 후에는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무척 기대가 되고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아이, 마지막 여부는 결국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몇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8님, 아휴, 정답, 손흥민.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체코전을 통해 온 세계에 알리는 하루가 되길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맞아요. 524님, 함 퀴즈, 손흥민, 대한민국 축구 빛내주네요. 하셨고요. 첫 올림픽 때 맥주집에서 치맥 먹으며 열렬히 응원할 때가 생각나요. 붉은 악마, 파이팅! 하셨고요. 8364님께서는요, 1번 손흥민요. 어제 다큐 봤는데요, 진짜 자랑스러웠어요. 아들이 축구를 잘하는데 손흥민의 찐팬입니다. 저는 2대1로 이길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예상 점수까지 보내주셨어요. 9700님께서 정답 1번 손흥민입니다. 저는 2002년 3월에 결혼을 하면서 형님, 그러니까 윗동서의 집과 신혼집이 가까워서 2002년 월드컵 응원은 함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덕분에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골 넣고 좋은 기억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또 손잡고 팍팍 뛰었겠습니까? 그러니 스킨십을 했는데 안 친해질 수가 있겠어요? 3678님께서는요, 정답 1번 손흥민 맞춰주셨고요. 2022년 월드컵 결승전 때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기원했었고, 메시처럼 손흥민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함춘의 폭성? 당연히 영원히 응원하죠. 선물은 여주 돼지감자 먹고 싶어요. 진이 맘입니다. 이번 기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며 저희가 세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먼저 6327님 축하드립니다. 1번 손흥민, 대한민국 승리를 기원합니다. 가족들 준비 완료, 시작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8707님께서 정답 1번 손흥민이요. 손흥민 선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선 감격의 눈물 흘려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6265님께서 정답 손흥민 선수입니다. 저의 손자는요, 20세 이하 국가대표예요. 이름은 손승민이에요. 찾아봤죠, 저희가. 손승민 선수. 대구 FC 소속이고, 현재 U20 국가대표네요. 오, 이야.

아실 테지만 안드레아 보첼리하고 그 골든을 부른 이재가 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DNA라는 제목이고요. 아, 특히 노래 앞부분에 한글 가사가 있어서 더 반갑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이제 함께합니다. DNA.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곡은요, 패샤 보이즈의 Go West 준비했고요. 이 곡 원래 70년대 활동한 그룹 빌리지 피플 YMCA 이 팀이죠. 빌리지 피플이 부른 곡이지만 1993년 패샤 보이즈가 특유의 일렉트로닉 팝 사운드로 리메이크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진정한 스포츠 명곡으로 거듭났습니다. 인트로 부분에서 웅장하게 터져나오는 신디사이저 브라스 소리와 함께 그 소리와 함께 마치 군대처럼 묵직하게 떼창이라고 하죠. 떼창을 터뜨리는 남성 합창단의 코러스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치 드넓은 경기장 한가운데서 수만 명의 관중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함성을 지르는 듯한 벅찬 공간감을 전해줄 거예요. 서쪽으로 가자. 그곳에는 평화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어. 라는 가사. 노래 제목은 Go West, Go West가 태평양을 건너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에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태극 전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응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같잖아요. Go West로. 자, 이제 기지개를 활짝 펴고 우리 다 함께 어깨 한번 걸쳐보실까요? 어깨동무 하시죠?

그리고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보겠습니다. 가장 벅찬 희망의 외침입니다. 대한민국 패셔보이즈 고 웨스트.

0: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경기를 앞둔 이 시간 상암동 TBS 스튜디오도 월드컵 응원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야, 오늘 필승 코리아 거리 응원 대신 주파수 응원전 함께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경기 아주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실 분이죠. 이승준 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준 캐스터입니다.
0: 우와,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해주시는 분인데 그래도 본인이 한번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벌써 6년 차가 됐는데요. 뭐 축구, 야구, 농구 그리고 뭐 아시안 게임까지 정말 다양한 현장을 다녔었는데 네. 스포츠 중계하고 있는 이승준 캐스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이건데 오늘 박스가 아니 제가 아까 들어오실 때 뵀는데 네. 멋있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진 분이세요. 목소리도 좋고 그 본인 매력 있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1: 아, 근데 정말 목소리 좋은 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아, 사실, 일반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항상, 아, 먹고 살려고 이렇게 가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DJ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영화스럽게 생각이 드네요.
0: 오늘, 자, 우리 TBS 방송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캐스터님은, 일단 얼굴이 딱 메이크업도 쫙 한 것 같고 뭔가 기름 연기가 쫙 흐르는데 난 뭐야?
1: 아무래도 TBS가 처음이다 보니까 또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0: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캐스터님 오늘 저희 프로그램이 라디오로 방송이 되면서 보이면서 같이 하잖아요.
1: 네.
0: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TV로 직접 해설하는 것보다 네. 오늘 특화되신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으세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 TV 중계를 하곤 해도 네. 앞에 오프닝 그리고 네. 뒤에 클로징 잠깐 얼굴을 나오는 걸 제외하고는 네. 다 제 목소리만 나오거든요.
0: 네.
1: 해설위원도 마찬가지인데
0: 네.
1: 그래서 뭐 라디오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또 생생하게 또 월드컵의 현장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이승준 캐스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MBC 경남 그리고 스포티비 SPOTV에서 스포츠 캐스터를 그리고 춘천 MBC에서 라디오 리포터를 와 정말 다양하게 활동하셨고 경력이 정말 많으셔요. 근데 제가 네. 알못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축구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난리 났는데 그냥 오늘 혹시 오디오 방송사가 나더라도 잘 네. 끌어주십시오. 오늘 이승준 캐스터만 믿고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보니까 준비한 자료가 엄청 많으세요. 보통 이렇게 캐스터 하실 때 네.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죠?
1: 맞습니다. 사실은 뭐 작가님이 대본을 적어주시기도 했지만 캐스터들은 대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준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설위원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0: 네.
1: 저희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해야 될 자료들이 좀 많습니다.
0: 얼마 전 뭐 방송을 봤더니 그 해설위원하고 캐스터하고 각자 그 정보 노트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노트가 이만큼 두꺼운 걸 네. 서로 꺼내서 딱 오자마자 그걸 꺼내고 막 적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와, 자 지금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온에어 필승 코리아 저와 이승준 캐스터가 입중계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은 다른 방송 겁니다. 죄송해요. 자, 그리고 태극전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응원곡이나 월드컵 관련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사이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좀 생소하긴 해요.
1: 맞아요.
0: 저희가 한일에서는 했었잖아요. 한국과 네. 일본. 교차하고 경기는 했었는데 이번엔 새 나라인 거죠?
1: 맞아요.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불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개최지가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렇게 세 개 국가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이제 약 한 달간의 대장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다 멕시코에서 하게 됩니다. 네.
0: 우리가 멕시코에 대해서 뭐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확하게 열리는 곳에는 잘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가 선수들이 뛰게 되는 경기장이 궁금하긴 해요.
1: 맞아요.

0: 맞아요.
1: 어떤 경기장에서 뛰게 되나요?
0: 오늘 경기가 열리는 곳이 이제 멕시코 과달라라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과달라 시티 스타디움이라고 해서 해발 고도가 1,570m입니다. 그러니까 고지대예요.
1: 아, 그 정도면은 숨 쉬는 거 어려운 거 아닌가?
0: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우리나라 산으로 따지면 태백산맥 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에서 축구를 한다고
1: 제정신이야?
0: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1: 우와.
0: 말하면 이제 뭐 남산타워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경기를 하고 일반인도 계단 조금만 올라가도 힘들잖아요.
1: 네.
0: 선수들도 이렇게 체력이 좀 빨리 떨어질 수가 있겠고
1: 그렇죠.
0: 공도 이렇게 오는 게 선수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다르다고 해요. 평소에는 내가 이 정도면 잡아놨는데
1: 네.
0: 공도 빠르고 그리고 터치를 해놨는데 막 공도 이상한 데로 튀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 쓸게좀 많다고 합니다.
1: 그러네요. 변수가 많이 있겠네요.
0: 네.
1: 여기서 멕시코와도 저희가 경기를 하나요?
0: 맞습니다. 멕시코와는 네, 경기합니다. 1, 2차전은 이 과달라 시티 스타디움에서 하고 3차전은 이제 멕시코 시티로 이동해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1: 야, 그러면 조별 2차전 저희가 멕시코하고도 만난다고도 하는데 멕시코는 좋겠습니다. 익숙한 것 아니에요.
0: 맞아요. 그래서 좀 이번 대회 멕시코가 복병이 아니냐. 왜냐면 홈 경기 어드밴테이지는 무조건 있거든요. 뭐
1: 네.
0: 대한민국도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홈 어드밴티지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1: 네. 앞선 경기가 일단 멕시코가 먼저 한번 경기를 했는데
0: 맞아요.
1: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0: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개막전을
1: 네,
0: 치렀습니다. 아,
1: 개막전.
0: 정말 재밌는 경기였는데
1: 네.
0: 2대 0으로 승리를 멕시코가 했습니다.
1: 남아공 잘하는 데 아니에요?
0: 잘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멕시코가 이 저력에 있는 남미의 강호거든요. 16년 만에 두 팀이 리매치를 했는데
1: 네.
0: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또 호재가 있어요. 남아공 선수가 두 명이 퇴장이 당했고요.
1: 아이고, 아이고, 남의
0: 멕시코
1: 불행을 기뻐하면
0: 선수가
1: 안 되는데.
0: 네, 한 명이 퇴장이 당했는데
1: 네.
0: 이게 멕시코는 중심 수비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총 3명이
1: 이야.
0: 퇴장을 당해서 이제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이제 대한민국을 좀 좋은 기운을 안고 네,
1: 아이고,
0: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1: 아쉽지만 감사합니다. 아유,
0: 그렇죠.
1: 뭐, 이게 참안 됐네. 자, 우리가 멕시코를 걱정하기 전에 체코를 만나잖아요.
0: 맞아요.
1: 자, 체코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체코를 좀 말씀해 주시죠.
0: 네, 체코는 피파 랭킹 41위의 팀이고요. 본선 진출은 10회 진출한 팀입니다.
1: 네.
0: 준우승을 두 차례 할 정도로 과거에는 엄청 잘했던 팀인데 요즘은
1: 네.
0: 약간 꺾이기는 해도 그래도 유럽의 복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크고 단단한 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유럽 팀답게 좀 체격도 엄청 크고 키도
1: 그래요?
0: 평균 키가 뭐190 넘는 선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헤딩이 중요하잖아요.
1: 아니, 그 친구는
0: 축구에서도.
1: 하나 2m는 안 되는데요.
0: 그래서 농구로 치면은 약간 장신
1: 그렇겠다.
0: 선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우리나라 좀 손흥민, 이강인 이렇게 기술 좋은 선수들, 빠른 선수들이
1: 야.
0: 많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속도, 기술 대
1: 그렇겠어요.
0: 이런 높이의 싸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공이 땅에 떨어져야지 공격을 하는 거죠.
0: 정확하시네요.
1: 땅에 안
0: 축전하신데요?
1: 그러면 아니 생각해봐도 키큰 선수들이 위에서 공중전으로 다 막아버리면은
0: 맞아요.
1: 저희는 손을 못 대잖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뭔가 발 밑으로 이 허리 밑으로 해서 어떻게 좀 넣어야 되는 거고 체코는 이제 머리로 이제 수비를 할 때든 공격을 할 때든 우리는 최대한 뛰어서 준다. 그러니까 그걸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이게 높은 지대에서 점프를 하면은 잘 뛰어지나? 그건 또 궁금하긴 하네요.
0: 그러니까요. 그 뛰는 거는 해봤는데 뭐 언론사 기자분들이
1: 네.
0: 막 자기가 뛰어봤다. 근데 점프는 제가 못본것 같아서 그건
1: 그러게요.
0: 모르겠네요.
1: 아까 캐스터님 말씀하실 때이 공이 위치가 딱 떨어져서 방향이 달라진다고 했듯이
0: 네.
1: 혹시 그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하고
0: 그러니까요.
1: 체코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역대 전적이 어떻게 됩니까?
0: 역대 전적이 이제 1승 2무 2패인데 우리가 열세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렇긴
1: 우리가 좀
0: 하지만
1: 랭킹이 어떻게 돼? 피파 랭킹이.
0: 피파 랭킹 우리가 더 높습니다. 25위.
1: 아까 41인가라고
0: 근데 이제
1: 말씀하셨잖아요.
0: 과거에는 체코가 워낙 또 강팀이었고 막 준우승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발전했던 팀이었고
1: 네.
0: 이제 체코는 전통의 강호이다 보니까 역대 전적에서는 약간 밀리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이 10년 전이거든요.
1: 네, 어이, 꽤
0: 2016년도에.
1: 됐네요.
0: 네, 그것도 꽤 됐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2대 1로 그때 당시에 승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1: 그렇군요. 오늘 만만치 않겠네요.
0: 네.
1: 게임을 하다 보면 저희가 모르는 규정들이 매번 새롭거든요.
0: 맞아요.
1: 자, 이번 월드컵부터 달라지는 규정들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좀
0: 맞습니다.
1: 소개를 해 주시죠.
0: 이제 가장 뭐큰 변화는 대회 규모가 정말 커졌습니다. 원래는 32팀이
1: 네, 32
0: 월드컵에
1: 32강이
0: 나왔거든요.
1: 익숙하죠.
0: 그래서 A조부터 H조까지가 보통 아.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건데 A, B, C, D, E, F, 아, G, H.
1: 그렇죠,
0: 네, I, J, K, L조까지. 그러니까요. 48개 국체제로 이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야. 이제 토너먼트도 보통 우리가 16강이 익숙하잖아요.
1: 그렇죠. 한번 게임하고 나서.
0: 네, 32강.
1: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이제 1차적인 목표는 32강의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거다. 이렇게 인터뷰로 밝히기도 했죠.
1: 그래서 무려 한 달을 경기를 하는군요. 길어져서.
0: 맞아요.
1: 오. 자, 우리 지금 선수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0: 와.
1: 라인업이, 와, 이야, 발표가 되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경기에 한두 시간 전에 라인업이 발표가 되고요.
1: 네.
0: 오늘 어떤 선수들이 나올까 좀 기대를 모았었는데 제가 라인업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대한민국은 3-4-3 포메이션으로 나옵니다.
1: 네.
0: 골키퍼는 김승규 골키퍼입니다.
1: 네.
0: 수비수 3명은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
1: 오.
0: 그리고 4명의 미드필더는 이태석, 백승호, 황인범, 서령우. 그리고
1: 오.
0: 공격수 3명은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나섭니다. 일단 박수부터 쳐야죠. 네. 아.
1: 자, 시작 경기 전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저희가 잡아오게 보면 좋을까요?
0: 네, 아무래도 관전 포인트는 첫 경기의 중요성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1: 네.
0: 아, 첫 경기의 중요성은 어떤 대회를 보더라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1: 이기면 좋잖아요.
0: 무조건 이겨야죠.
1: 무조건 이겨야죠.
0: 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좀 첫 경기에서 좋지 않았어요.
1: 아, 이런.
0: 네. 최근 세계 대회에서 2무 1패. 그러니까 좀 승리가 없었는데
1: 아...
0: 오늘 경기 승리를 하면 그래도 토너먼트에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1: 분위기를 상승세를 타는 거나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번 대회에서는 조 3위까지
1: 조 3위까지
0: 네, 토너먼트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승을 하게 된다면 아... 일단은 8분능선 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첫 경기 중요합니다.
1: 어떤 그 전체 기술에 하나만 잡아라 이거 있잖아.
0: 네.
1: 한 사람만 잡고 늘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
0: 아니,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첫 경기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 20분이 중요해요.
1: 아.
0: 그러니까 경기 분위기가 있잖아요. 월드컵이고
1: 네.
0: 긴장이 되고 또 첫 경기고 이런 분위기가 중요한데
1: 와.
0: 앞서 말씀드린 체코의 제공력을 잘 저희가 억제를 해야 되고 이 세컨볼 싸움 헤딩을 와. 하고 나서 그 공이 어느 팀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1: 네.
0: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위를 점하는 게 경기 초반 흐름에
1: 초반 20분
0: 맞습니다.
1: 초반 20분 에너지 잘 해야겠습니다.
0: 네.
1: 오피스 코리아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저희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요. 3부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음악을 듣겠습니다. 자, 잠시 후 11시에 본격적으로 대한민국과 체코 예선 첫 경기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장에 보이는 많은 관중들의 와. 모습 그리고 지금 광화문 광장에 많은 붉은 악마들 나와 계시겠죠?
0: 네.
1: 프랑스에도 몇 대 몇 예상하세요?
0: 아, 저는 그래도 2-1 승리 예상합니다.
1: 그럴까요?
0: 네.
1: 저는 3-1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 3-1, 아우 좋습니다.
1: 아, 3-2로 할까? 좀 미안하긴 하니까.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아유, 왜 이렇게 덥냐.
2: 너무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한국과 체코의 경기가 진행됩니다.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 응원단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에 28도까지 오릅니다.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잠시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과 여의도 주변 이후로도 반포에서 압구정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강변풍로 또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이후로도 마포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는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지나 구리 방면으로 노고산 2터널 출구부 1차로에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어서 밀립니다.

0: 야, 함신의 폭성 음악과 축구가 지금 함께 멀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캐스터님, 지금 막 시작이 된 건가요? 지금 정확하게 언타임이 된 건가요?
1: 이제 곧 경기 시작입니다. 경기 전에 선수들이 모여서 이제 오늘 경기 어떻게 하자. 또 주장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파이팅 있게 또 오늘 한번 해보자. 이런 각오를 다지는 단계라고 볼 수가
0: 그러게요.
1: 있겠습니다.
0: 초반 20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이 화면상으로 보이는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1: 사실 컨디션은 뛰어봐야 알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대표팀이 그 고지대 적응 훈련을 했어요. 미리 전지 훈련을 가서 미국에서부터 계속 쭉 적응 훈련을 했고 체코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오늘 중요합니다.
0: 오늘 뭐 들리는 얘기로는 체코 선수들이 운동장까지 오는데 에너지를 좀 많이 낭비했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어제 훈련장 갈 때도 버스가 좀 사고가 나가지고 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0: 그 버스가 왜 그때 사고가 나? 와, 지금 막 말씀드리는 순간 시작이 된 거죠?
1: 맞습니다.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월드컵 첫 경기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 초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이 선수들의 컨디션을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우리 선수들은 붉은 유니폼을 입고 있고요.
1: 맞습니다.
0: 체코 선수들은 하얀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1: 네, 전통적으로 체코는 흰색 유니폼, 그리고 대한민국은 빨간색 유니폼, 붉은 유니폼 입고 있죠.
0: 우리 동네 쪽에서 많이 놀면 안 되는데. 지금 에너지를 좀 낭비하면 안 되겠죠? 저 상황에서 좀잘 에너지 안배를 해야 될것 같은데.
1: 그렇죠.
0: 얼핏 보기에도 체코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좀 키가 크네요.
1: 그죠.
0: 크네요.
1: 네.
0: 우리는 주로 이제 땅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1: 네.
0: 발밑으로 가는 골들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요.
1: 예.
0: 지금 우리 공격수들이 원래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조금 전에 알려드린 것과는 조금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1: 네, 기존에는

0: 왼쪽 공격수로 표시가 됐었는데
1: 네.
0: 자 경기 뛰는 걸 보니까 네. 이제 최전방 공격수 그러니까 중앙 공격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왼쪽에 이재성, 중앙에 손흥민,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공격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함춘의 폭성에서 축구를 중계하고 있는 아주 낯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거리 응원 대신 주파수 원전 온에어 필승 코리아 이승진 캐스터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은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해야겠죠. 이제 홍명보 감독의 얼굴도 보이고 제가 한번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대한민국 하면 여러분들이 안 들겠지만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어우, 여기까지 들리네. 상암동이 바짝 들리네요. 자, 여러분들 자 축구도 보시면서 음악도 함께 하셔야겠죠.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 문자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푸른돈님께서는 한순간 비는 틈이 없는 입중계의 진수. 봄디 캐스터의 승진 해설자 모두 아, 우리들 칭찬해주는 소리예요.
0: 아 그러니까요.
1: 감독님이 그 체코의 감독님은 좀 연배가 있어 보이시네요.
0: 네, 코우베크 감독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아, 이 홍명보 감독과의 이 지략 대결도
1: 네.
0: 아, 굉장히 중요한 게
1: 네.
0: 앞서 저희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네.
0: 이게 22분마다 이제 선수들이 음료를 마시고 좀
1: 네.
0: 이제 감독이 전술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1: 네.
0: 기존에는 없었던 규정이거든요. 이런
1: 네네네.
0: 것들이 신설이 되면서 이제 감독이 이때 쉴 때 이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역할이 이번 대회 무엇보다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말씀 주신 것처럼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룰이 좀 얘기가 있던데요. 좀 선수 보호 차원이냐 아니면은 피파의 어떤 영업적인 전략이냐 이렇게 얘기했던데
0: 네.
1: 캐스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 그게 아무래도 이제 광고를 틀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야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야구는 1회 끝나고 2회 끝나고 계속 광고를 틀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축구는 전반전 끝나고 한 번. 이게 끝이었는데
1: 아.
0: 이제는 그로 인해서 이제 또 틀 수 있고 이제
1: 네.
0: 전반전 중간에 한 번, 전반전 끝나고 한 번, 후반전 중간에 한 번, 끝나고 한 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얘기가 있죠. 네.
1: 맥이 좀 끊기진 않을까요?
0: 보는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1: 그렇죠.
0: 그때 광고가 나오니까.
1: 네, 네.
0: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그때가 이제 바빠지겠죠. 야, 우리가 지금 경기 흐름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제 감독이 이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1: 네, 지금 화면상으로 한국 분들이 많이 가 계세요. 응원하러.
0: 네.
1: 그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응원하는 그 모습들 보니까 야, 지 음악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떨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자, 저희 라인업을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대한민국은 3-4-3 포메이션입니다.
1: 네.
0: 김승규 골키퍼가 나서겠고요. 수비수
1: 네.
0: 3명은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 미드필더 4명은 이태석, 백승호, 황인범, 선영우. 그리고
1: 네.
0: 최전방 3명은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1: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예견할 때 캐스터님은 2-1. 저는 3-2라고 했는데
0: 네.
1: 아무래도 그렇게 움직이기까지 활동을 많이 하면은 에너지를 정말 체력이 금방 소진되겠어요.
0: 그렇죠.
1: 높은 데 올라가 보셨어요, 혹시?
0: 아, 저도 뭐 한 2주 전에 관악산 올라가 봤는데 뭐 그 정도는 느낌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언론사들이 저게 정말 궁금했나 봐요. 일반인 입장에서도 저게 진짜 숨이 찰까.
1: 네.
0: 근데 이게 산소포화도가 낮아서
1: 네.
0: 뛰는 것도 힘들고 정말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근데 저기서 선수들은 10km 이상씩 뛰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반전의 이 체력적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네네. 지금 저희 대표팀은 각 유럽이나 미국에서 리그에서 프로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그 전지훈련이나 이렇게 함께 합숙훈련 이런 것들을 함께 오래 하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죠. 없겠죠.
0: 네. 아무래도 유럽 리그가 먼저 끝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유럽 선수들이 먼저
1: 합류를
0: 이제 전지훈련을 떠나고 그리고 K리그 선수들이 그 뒤로 떠나고 이렇게
1: 네.
0: 일정별로 이렇게 선수들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제일 늦게 합류했는데
1: 네.
0: 그 챔피언스 리그라고
1: 네.
0: 유럽에서 최고의 대회에서 이제 이강인
1: 그렇죠.
0: 선수가 거기서 팀 파리 생제르맹의 우승팀 멤버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가장 늦게 합류하는 등 이런
1: 아유.
0: 식으로 이제 스케줄에 따라 선수들이 이렇게 합류했던 대표팀입니다.
1: 이강인 팀이 이번에 어떻게 결승을?
0: 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1: 이야.
0: 또 했죠.
1: 또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재용 선수가 갖고 있는 또 타이틀이 하나 생겼다고 맞아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호흡을 맞추는데 조금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
0: 맞아요.
1: 서로 호흡이 이렇게 서로 전략이 안 맞.

0: 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체코 선수들도 마찮가지 상황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체코 선수들은
1: 맞아요. 체코는 이 월드컵에 진출하냐 마냐를 좀 늦게 전달받았어요. 왜냐하면 플레이오프라 그래서 이제 어떤 팀이 월드컵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0: 네.
1: 조추첨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체코를 만날 거라고 예상을 못한 게
0: 그렇겠죠.
1: 아직 어떤 팀이 올라올지 몰랐거든요.
0: 아,
1: 근데
0: 그렇군요.
1: 체코가 결정이 됐고 이제 체코가 이제 월드컵에 나가니까 이제
0: 네.
1: 전지 훈련지라든지 베이스 캠프를 정해야 되는데
0: 네.
1: 우리는 멕시코에 잘 정했는데
0: 네.
1: 그게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0: 아.
1: 일하는 곳이 멀어진 거죠. 그리고
0: 야.
1: 체력적으로 지금 힘든 상태일 겁니다. 어제 또 심지어 말씀했다시피
0: 아.
1: 훈련장 하는데 버스도 고장났죠.
0: 아니,
1: 고지대 적응 훈련도
0: 그
1: 못했죠.
0: 버스를 고장나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참 미안하게 만들어.
1: 그러니까요.
0: 그 마크가 H가 있었다는 마크. 그렇습니다. 캐스터님, 지금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1: 지금 사실은 이제 해설위원분들이 표현을 할때이 발걸음이 좀 가볍냐, 무겁냐 이런 걸 보는데 제가
0: 네.
1: 봤을 때는 고지대임을 감안해도 가벼워 보여요. 아직까지 뭐 슈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반
0: 네네.
1: 7분인데. 그런데 양팀 일단은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데 선수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0: 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체력 안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이동거리, 저쪽 팀 갔다가 우리 팀 왔다가 하는 이동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1: 맞아요.
0: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금 평지에서 뛰는 것보다, 좀 저지대에서 뛰는 것보다는 체력 소모가 대단하겠어요.
1: 맞습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가 넘어지면서 프리킥을 얻어내는데
0: 아!
1: 앞서 저희가 말했던 이 공중볼 싸움, 이게
0: 네네네.
1: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0: 이야.
1: 드렸잖아요.
0: 네네. 이제 프리킥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차게 되나요?
1: 이제 키커는 봐야 됩니다. 이제
0: 아.
1: 이강인 선수는 왼발잡이인데 이
0: 네.
1: 위치는 좀 오른발잡이가 이렇게 휘어져서 차는 게좀더 유리한 상황이라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도
0: 네네네.
1: 이강인 선수가 워낙 킥이 좋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는 봐야 되고.
0: 와. 프리킥을 저희가 얻었네요. 지금
1: 네, 이강인
0: 키커가
1: 선수가 흘려줬고 손흥민이 낮게 올려줬어요.
0: 네, 안 띄우는군요.
1: 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제.
0: 아, 네네네. 야, 저는, 야, 왜안 띄워? 이랬더니 딱 이유가 있었군요.
1: 그렇죠.
0: 아, 이걸 알아야 되는데.
1: 네.
0: 아무래도 체코 선수들의 강점은 키가 큰 키겠죠?
1: 높이죠,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한 공중으로 볼을 띄우진 않고 가능하면은 이 땅으로 왔다 갔다 가끔 하겠네요.
1: 맞아요.
0: 야, 지금 체코 선수 이 목에서 땀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네요.
1: 네.
0: 야, 예지아빠빠님, 저 바빠요. 문자 보내주셨네요, 그래도. 대한민국 기타에서 대한민국 캐스터로 변신하신 준호 형님. 전반전 끝나면 준호 형님 탈진하시고 맞아요. 재밌네요. 이거 재밌네요. 자, 모 방송국, 우린 캐스터로, 이승준 캐스터와 함께 떠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자, 캐스터님, 이번 월드컵이 지금까지 월드컵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1: 맞아요.
0: 지금 저희가
1: 자, 공격을 하고 있죠.
0: 네.
1: 손흥민 선수가
0: 네.
1: 그대로 흘러가게 놔두면서 첫 번째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0: 이야.
1: 여기서도 높이가 중요해요. 네.
0: 그렇네요. 자, 함께 하시는 분들, 보실 수는 없겠구나. 라디오를 들으셔야 되니까. 저희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으로 올렸는지, 바닥으로 찼는지.
1: 네.
0: 그럴 때, 이것도 좀, 알고 보니까 재밌는데요.
1: 그렇죠.
0: 이게 지금, 자, 우리 월드컵, 요번 월드컵이 지난 월드컵과 좀 다른 점은 어떤 점이 있는 거죠?
1: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제
0: 네.
1: 기존 축구는 전반 45분, 후반 45분 쉬지 않고 뛰는 구조였는데
0: 네.
1: 이번 대회는 전후반 각각 22분이 지난 시점에서 약 3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0: 네. 지금 자리 다툼이 치열하네요. 이강인 선수가
1: 네, 이강인 올려줬어요. 이번에도 낮게
0: 네.
1: 올려줬죠. 그렇죠. 수비가 먼저
0: 그러네요.
1: 걷어냈습니다.
0: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1: 맞아요.
0: 좀 아니까
1: 보이시죠?
0: 보이네요.
1: 네.
0: 이거 알만한데?
1: 네.
0: 어디서 하세요? 저도 갑시다. 야, 진짜. 이렇게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니까 더 애틋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크게 됩니다. 지금 뭐 광화문이라든지 코엑스 그런
1: 맞아요.
0: 곳에서는 이 함께 하신 붉은 악마들의 함성이 대단하겠습니다.
1: 네.
0: 룰도 조금 규칙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1: 맞아요.
0: 예전에는 저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게그 침대 축구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참 불편하던데. 그거
1: 맞아요.
0: 어떻게 좀 개선이 될까요?
1: 그래서 시간 제재 행위 역시 좀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0: 오.
1: 스로인이나 골킥 상황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었는데
0: 네.
1: 이런 경우에도

0: 축구 심판이 5초 카운트다운 이렇게 아, 시작합니다.
1: 그래서 5초 카운트를 해요.
0: 네.
1: 안 나가면은 자 나가 안 나가 카운트 하는 거예요.
0: 이제 안 하면 그러니까 아. 할까 말까 할까 아. 말까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의도적으로 끄는 거죠. 네. 앞서 말씀해주신 네. 침대 축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1: 어. 이제 어,
0: 그,
1: 지금 말씀 드리는 순간 지금 오오
0: 와 지금도 박스 안쪽에서 이재성 선수가 볼터치 잘해놓고 손흥민 선수에게 볼을 내줬는데 확실히 아. 체코 선수들이 다리도 길고 박스 안에 숫자가 많습니다. 자 크로스 올려줬어요. 네? 헤더 오 아. 뜨고 맙니다.
1: 아 아니 저 헤딩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
0: 그래서
1: 아,
0: 우리가 공격할 헤딩... 때는 오. 우리도 키큰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 이렇게 수비 선수들은 우리도 키가 크거든요.
1: 어 가슴이 쫄깃. 오 잘했는데 방향이 조금 아쉬웠네요.
0: 네 지금은 이한범 선수의 헤더였습니다.
1: 야 아, 딱 보면 아세요? 어떤 선수인지?
0: 얼굴 보고 알고 보통 이제 멀리서 이제 네. 와이드샷 잡힐 때는 네. 보통 위치가 있고 그리고 등번호 아니면 아. 뭐 헤어스타일 뭐 축구와 색깔 뭐 이런 걸로 저희는 구분합니다.
1: 아 저희는 기타리스트 멀리서 보면 아는데.
0: 아 그렇죠 비슷해요. 뭐 치는 아. 뭔가 아. 동작도 다르시잖아요. 어.
1: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의 공격이 이어지고 네,
0: 이번에
1: 있습니다.
0: 왼쪽에서 공격 이재성 선수입니다.
1: 오, 네. 오 지금 계속. 짧게 짧게 숏패스라고 하죠?
0: 맞아요.
1: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공을 줄까? 지금 열심히 탐색하고 있는데, 야, 이때는 어디로 공을 주면 좋을까 싶은데, 저쪽에 만만한 선수가 갈 만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아무래도 축구는 저 공간 싸움이에요. 저 네.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체코 선수들 저렇게 많이 위치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점유하는 거죠. 먼 거리 네. 슈팅인데, 왼발! 쳐냅니다! 자, 세컨볼 일단 나가게 되었습니다. 와, 이야. 지금도 왼발 슈팅이었는데 이강인 선수의 왼발.
1: 와.
0: 좀 먼 거리였거든요. 중거리 슈팅이었는데
1: 그렇죠.
0: 이게 발등에 얹힌다고 표현하거든요.
1: 네네.
0: 그럼 위력이 배가 되는데 아, 지금 골키퍼 선방에 아쉽게 막히고 말았네요.
1: 아니, 골키퍼 잠깐 오른쪽으로 좀 가 있지. 너무 아. 왼쪽에 있었네. 네. 그게 어떻게 거기가 있어.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선수들이 그 화장실 볼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딱 가면 뜬금없이 막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축구를 하는 거 보면은 이 전술도 좋고 선수들의 지략도 뛰어나거든요.
0: 맞아요.
1: 그만큼 뭐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 있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0: 짧게 우리 오 박수 안쪽. 아, 수비가 걷어냅니다. 지금도 야. 코너킥에서 바로 네네. 올려주지 않고 이강인 선수가 이 박스 안쪽에 있는 선수에게 네. 낮게 깔아서 패스를 주잖아요. 이게 아, 약속된 거죠. 우리는 체코를 상대로 이렇게 하자.
1: 야.
0: 쟤는 너무 높다. 네, 우리는 네. 그 대신 빠르고 기술 좋고 우리 슈팅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전술을 가지고 나온 거죠.
1: 그렇군요. 상대 팀의 강점을 잘 파악한 후에
0: 오 지금, 지금 약간 실수가 나왔어요.
1: 지금 근데
0: 계속해서 체코의 공격인데 공격이 이어진데
1: 네.
0: 아, 수비가 잘 막아줬습니다.
1: 잘 막아줬습니다. 잘 막아줬습니다.
0: 야, 지금 야. 김민재 선수의 수비였거든요.
1: 김민재 선수도 키가 만만치 않죠?
0: 아, 그럼요. 김민재 선수도 180 후반대고 지금도 이제 중앙에 위치하면서 잘 막아줬습니다. 아, 3번 이기혁 선수 쪽에서 약간의 실수가 나왔는데
1: 네네네.
0: 이기혁 선수가 이번에 첫 번째 월드컵 출전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또 적응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저희가 첫 경기니까 처음이니까 용서해줄게. 이거 안 되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렇죠. 실수 다음에 잘해. 이거 없는 거잖아요.
0: 지금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오, 네. 체코의 첫 번째 코너킥이에요.
1: 오, 네.
0: 자, 수비 잘해냈습니다. 네. 지금 세컨볼.
1: 이야, 잘했습니다.
0: 이걸 잘 따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1: 네네네. 네, 네.
0: 자, 전환 패스
1: 올라갑니다.
0: 손흥민에게 향했습니다.
1: 올라갑니다.
0: 자, 넓은 공간. 손흥민.
1: 야,
0: 자, 넘어졌는데. 밀었습니다. 심판.
1: 심판 뭐라고 할까요?
0: 반칙 선언했습니다.
1: 이야.
0: 이런 식인 거죠.
1: 잘하네요.
0: 네.
1: 우리 선수 정말 개인기량 정말 좋습니다. 어 살짝 뒤에서 밀어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0: 야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볼을 먼저 등을 지면서 소유를 하면
1: 네.
0: 수비수 입장에서는 발을 뻗어도 반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1: 야.
0: 그리고 손흥민이 워낙 빠르니까
1: 네.
0: 그냥 밀면서 수비를 해버리는 거죠.
1: 자 이 거리에서의 우리 공격의 그 결과가 좋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좀
0: 두 번째 프리킥이고요.
1: 네.
0: 앞서 프리킥 위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1: 그러네요.
0: 지금도 왼발에 이강인, 오른발에 손흥민이 위치를 하고 있고
1: 네네.
0: 앞서는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낮게 줬는데
1: 네.
0: 여기서는 두 번째 비슷한 위치에서의 프리킥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병인이에요.
1: 야, 이병인 선수가
0: 이번에 길게 좀 많이 길었습니다.
1: 네. 화면상으로 체코의 골키퍼

0: 를 비춰주는데 음악하는 분 중에 스팅이라는 아티스트가 있거든요.
1: 네.
0: 스팅 아저씨하고 비슷하게 닮았네.
1: 아,
0: 음악과 축구가 함께하는 어 우리 블랙 악마야.
1: 붉은 악마.
0: 야, 저 현장에 계신 분들 얼마나 쫄깃할까요? 그런데 전 축구 경기장 한번 현장에 가봤는데요. 캐스트 해설이 없으니까 재미없던데요.
1: 아.
0: 그 장례 아나운서 두면 안 될까?
1: 장례 아나운서는 보통 이제 교체 선수라든지
0: 네.
1: 뭐 그 정도 기본적인 정보만 이렇게 해주시고
0: 네.
1: 또 이 분위기가 재밌으니까
0: 네, 네. 좋습니다. 0041님께서 너무 재밌다 해설 캐스터 모두 수준급 재미요. 아 우리 이승준 캐스터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런 천사가 오셨지. 아직 몸싸움을 하고 있고요.
1: 네.
0: 초반에 체코가 우리 진영에서 많이 움직였을 때 조금 좀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1: 네.
0: 이후로는 우리가 체코 진영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지금 우리 선수들 잘하고 있는 거죠?
1: 예. 이 공격적인 능력은 우리가 또 뛰어나고.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온 걸 잘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0: 네네.
1: 자, 지금 수비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크로스를 조심해야 돼요.
0: 네. 야, 이 공이 일단 올라가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지금은 네.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0: 오. 옵사이드 선언하는 것, 저 선심이라고 하죠?
1: 네.
0: 선심들이,
1: 부심, 네,
0: 부심들이 선심. 이제 옵사이드를 길을, 깃발을 들잖아요.
1: 네.
0: 그것이 논란이 될 때가 많거든요.
1: 맞아요.
0: 그거 어떻게 해결책 없나요?
1: 그래서 VAR이라고 이제 네. 비디오 판독이 생겼습니다.
0: 어, 그거 보면.
1: 몇 년 전부터.
0: 네. 네.
1: 이제 만약에 논란이 있으면 이제 주심이 이제 화면을 다시 돌려볼 수 있게 그 모니터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거기서 가서 보고 아 이거 잘못된 판정이다 그럼 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선심들 부심들도 이제 책임을 좀 잘 져야겠습니다. 예전에
1: 맞아요.
0: 내가 한번 우겨보지 이러면 되는데
1: 네.
0: 그런 거 없잖아요.
1: 지금 점유율이 나오고 있는데
0: 네.
1: 이제 점유율이 볼을 소유하고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데
0: 네.
1: 64%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0: 이야, 주도적으로 경기를 잘하고 있네요.
1: 네.
0: 야, 체력 안배도 잘 해야 되겠고요. 선수들 조금씩 이 게임에 안정을 딱 취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안정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 보시면 재밌죠. 선발 11명의 평균 신장이 나오는데
0: 네.
1: 대한민국 선수단은 182cm, 체코는 188cm입니다.
0: 오, 그 6cm 차이가 엄청나겠죠?
1: 그렇죠. 아무래도 이 평균이다 보니까 수비에 네. 위치한 선수들은 더 커요, 체코는.
0: 오,
1: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높이 띄워주면 안 되고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0: 네.
1: 어떤 이 높은 수비를 뚫을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0: 이야, 벌써 게임이 지금 얼마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1: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0: 22분에 이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야, 얼마 안 남았네요. 김민재 선수가 지금 그 유럽 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1: 맞습니다.
0: 체코,
1: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에서 뛰고
0: 체코에도
1: 있습니다.
0: 같은 선수 동료가 있다는 이야기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1: 이제 체코는 아니고 이제 뮌헨 독일 출신 선수들이 많습니다.
0: 아,
1: 그래서
0: 그래요?
1: 체코에는 이제 경계해야 되는 선수가 이제 시크라고
0: 네.
1: 레버쿠젠 소속의 선수가 있는데
0: 네네.
1: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라는 팀 이전에 뛰었던 레버쿠젠
0: 네.
1: 소속의
0: 네네.
1: 시크라는 선수가
0: 말씀드리는
1: 지금
0: 순간
1: 김민재 선수랑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체코 선수들 우리 골을 아주 우습게 보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1: 네,
0: 만만치 않죠. 그러나 만만치 않죠.
1: 자, 그대로 나갔습니다.
0: 아이고 어떡하나.
1: 아 그런데 체코의 코너킥.
0: 아, 우리가 건드렸군요.
1: 네.
0: 아이고.
1: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는 이태석 선수라고
0: 네.
1: 그 2002년도 월드컵 네. 멤버였던 이을용 선수의
0: 네네.
1: 아들입니다.
0: 아, 그래요? 요번에
1: 네.
0: 처음 게임에 참가하는 거죠?
1: 첫 번째 월드컵 출전입니다.
0: 아, 그래도 자, 다음에 잘해. 이거 없으니까.
1: 네.
0: 아, 저희가 좀, 참, 이쁘게 봐주기가 좀 힘드네요. 냉정하게
1: 그렇죠.
0: 볼 수밖에 없는. 말씀드리는 순간.
1: 자, 지금
0: 야.
1: 수비 해도 좋았죠.
0: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1: 이렇게 선수들이 쭉 올라오잖아요. 왜 그런지
0: 네네네네.
1: 아세요?
0: 네.
1: 저게 오프사이드를 만들려고 선수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쭉 라인 올리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0: 우리가 약간의 위험, 약간의 도박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살짝
1: 그렇죠.
0: 공간을 주면서 들어왔을 때 오기만 해 오프사이드 만들 거야.
1: 맞아요.
0: 이런 개념인 거죠.
1: 맞아요.
0: 아, 축구 잘 모를 때는 저것들 대문을 비우고 어딜 가는 거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군요.
1: 맞아요.
0: 다
1: 하나하나 지켜보면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0: 야, 지금 잠시 고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번에도 체코의 코너킥. 체코도 이 수비 진영에서 계속해서 우리 진영으로 짧은 패스로 오는 게 아니라 길게 한 번에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수비가 머리에 건드리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우리는 헤더를 하겠다.
0: 네네네.
1: 코너킥 잘 코너킥 막아야 됩니다. 네? 헤더. 그대로 체코 선수 맞고 나가면서. 우리의 골킥입니다.
0: 네, 다행입니다. 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까지 이제 앞으로 20초 정도 남아있고요.
1: 네.
0: 이때 감독이 어떤 작전을 내릴지도 좀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인 게 있었습니다.
1: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0: 네.
1: 이제 체코의 소우체카라는 선수인데 키가 192cm고요. 지금 저 선수를 좀 완전히 놓쳤어요. 발에 갖다 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너네가 왜 놓쳤는지. 앞으로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얘기를 하겠죠. 감독이라면
0: 놓치고 싶어서 놓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놓치고 나면 두구두구 욕을 먹겠죠. 이야 이게 지금 참 쉽지 않습니다.
1: 네, 아 말씀드리는 순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0: 이야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네요.
1: 재밌죠. 네. 네.
0: 지금 전반 22분이 진행이 됐지만 이 선수들의 에너지는 한 4배 이상의 에너지가 나온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겠죠?
1: 아무래도 긴장되고요. 그렇죠? 긴장되면 뭐 노래 부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 지금 선수들도 뛰는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0: 우리 승진 캐스터님 저희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한번 같이요. 레이지 보냅니다. 우리의 힘을.

0: 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이제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전반 25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네. 자, 저희가 첫 20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짚어드렸던 이런 공중볼 싸움이 중요하다. 똑같이 나오고 있죠? 네, 네. 보이시죠? 네. 수비할 때 이제 우리가 수비를 잘해주고 있고 공격할 때 우리가 공을 띄우지 않고 낮게 그리고 약속한 플레이, 기술적인 어떤 그런 플레이들을 요구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0대 0. 이 선제골이 중요한 게 이 축구 경기에서 무조건이거든요.
0: 아, 네.
1: 근데 이제 언제 선제골이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전반 20분 동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우리가 준비한 대로 잘. 와, 지금 오. 15번에.
0: 좀 부끄럽네요.
1: 네, 슐츠 선수인데. 유니폼이 찢어졌죠.
0: 아, 왜 내가 부끄럽지?
1: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네.
0: 아, 그렇군요. 그, 제 상의를 탈의했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찢어진 걸 보니까 많이 부끄럽습니다. 빨리.
1: 지난번 이제 프리미어리그 영국 축구에서는 네. 바지가 벗겨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몸싸움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0: 그렇겠어요. 네. 오, 지금 뭐.
1: 자, 계속해서 체코는 전방으로 높게 띄우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의 장점은 이제 본인들의 높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네. 이 세밀함, 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0: 아.
1: 멀리 차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짧게 주는 게 훨씬 정확도 측면에서 훨씬 좋은데
0: 네.
1: 이제 그 싸움이 되겠습니다.
0: 요번 예전에 그 중동 축구를 보게 되면은 뭐 잘 안 나가고 느리게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1: 네.
0: 그 뭐 시간 지연 행위는 이제 요번에 좀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1: 맞아요.
0: 안 나가 그러면 5초 주고.
1: 네.
0: 그렇게 되는 거고. 부상당한 선수가 예전엔 이 경기장에 누워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 밖으로 나가나요?
1: 맞아요. 이제 경기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제 부상당한 선수는 최소 1분 동안 경기장 밖에 머물러야 네. 되는 규정이 생겼어요. 그동안 이제 팀들이 경기 흐름을 좀 끊기 위해서 그런 침대 축구 말씀하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최대한 요즘 트렌드가 경기 상황을 빠르게 가져가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0: 어우,
1: 방금 황희범 선수의 턴이 너무 좋았죠.
0: 와. 네.
1: 저는 아름다운 턴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이제 중원이라 그래서 미드필더
0: 네.
1: 이 중앙 부분을 단단하게 수비도 해주고 공격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황희범 선수가 해주고 있는데
0: 네.
1: 이 6번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하죠. 황희범 선수 정말 오늘 역할 중요합니다. 자, 보이시죠? 저게 마르세유 턴이라고 프랑스의 지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0: 알죠,
1: 그 선수의 시그니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0: 황희범 선수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 네.
0: 6번만 기억하면 되는 건가요?
1: 얼굴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0: 알겠습니다. 네. 잘생기셨네.
1: 네.
0: 지금 공중으로 볼이 올라갔습니다.
1: 네, 이런 식으로 체코는 계속해서 볼을 띄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코가 뒤쪽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데 네. 얼리 크로스 계속해서 이제 전방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오늘 3명의 수비수 이기어 김민재 이한범이 잘 막아주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0: 네. 네. 저 전술을 3백이라고 하는 거죠?
1: 네. 3명의 수비수가 저렇게 서 있죠?
0: 네, 네.
1: 그 빨간색 유니폼 보시면은 키 큰 네. 3명의 선수가 수비를 구성하고 있고
0: 네.
1: 나머지 이제 2명의 측면 수비수들이 이제 보호를 해주는 그러니까 5명의 수비가 지금 우리는 체코의 공격을 막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0: 야, 하여튼 수비도 철벽같이 하는 그런 축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반칙을 한 건가요? 뭔가 맞은 건가요?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준 것 같은데?
1: 지금은 체코 선수의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0: 그런데
1: 이기혁 선수가 지금은 툭 치고 들어가는 선수를 먼저 공간을 막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스피드 대결을 하면은 이제 힘들 수가 있는데 먼저 어깨를 넣는다고 표현을 해요. 축구에서는.
0: 네, 네.
1: 그래서 지금은 먼저 어깨를 넣었기 때문에 체코 선수가 뒤에서 반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공격권을 가져왔죠.
0: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1: 뒤에서 손흥민 선수 약간 미는 장면이 있었는데 반칙을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0: 예. 지금 체코 선수들이 조금씩 우리 진영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0: 그럼에도 현재까지 우리 선수들이 너무 체력 안배도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1: 네, 지금 아무래도 경기 초반이고 숨을 튄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선수들은
0: 네.
1: 이제 경기를 많이 뛰면 이제 본인 호흡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지금 네. 전방에서 압박이라고 하는데
0: 네.
1: 공격수들 뭐 중앙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도 수비가 공 잡으니까 뛰어가죠.
0: 네, 네.
1: 이런 부분들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0: 일단 달려오면 무섭겠다.
1: 아,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서움에 공을 얼른 옆으로 빼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축구는 실수의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아. 실수를 안 하면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거죠. 팀만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0: 네. 실수로 차가 고장이 났네. 이런
1: 계속 실수를 유발해야 되는 이제 양팀의 상황입니다.
0: 네. 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재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네. 뭐 앞선 경기에서의 선수들 다른 경쟁 선수들의 좀 컨디션의 난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음 경기 우리한테는 좋은 좀 점으로 좀 다가올 것 같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0: 아, 말씀드리는 순간 스팀 골키퍼 나왔습니다.
1: 코바르시 골키퍼.
0: 아, 네. 잘생겼네요.
1: 아무래도 유럽 선수들이 보니까 네, 네. 실제로 경기장 가서 보면은 선수들이 피지컬이 너무 좋고 네. 잘생겼어요. 네.
0: 오, 그렇습니다. 예전엔 유럽 선수들과 이렇게 게임을 할 때 보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왜소해 보였거든요.
1: 네.
0: 지금 제가 보기에는
1: 밀리지 않죠?
0: 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선수들도 자기 포지션에서 역할을 제대로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190cm고요. 뭐 수비수 이완범 선수도 190. 그리고 이기혁 선수 역시도 180 후반대.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0: 그래요.
1: 축구 선수들과의 피지컬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대한민국 수비진입니다.

0: 산소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190대면 산소가 좀 더 부족할까? 170보다? 상관이 없을까요?
1: 좀 더 부족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더 산소가 부족하지 않을까.
0: 지금 표정으로 봐서는 체코 선수들이 뭔가 게임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1: 맞아요. 그냥 경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일단은 주도권을 가지고 잘 풀어나가고 있다.
0: 아, 그렇군요.
1: 우리가 앞서 하이델베르크 전에 결정적인 이강인 선수의 왼발 슈팅, 유효 슈팅도 있었고 지금은 뭐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득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0: 그렇죠. 아무리 컨디션이 난제여도 결국은 골득 실차로 이기는 거니까 그렇죠. 네. 게임을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반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결국에는 결과가 중요한,
0: 결과가 중요한 거죠.
1: 축구입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팀이 실수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1: 네. 이 선수가 황인범 선수입니다. 아, 6번 선수.
0: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수비진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볼을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패스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죠. 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축구에서. 엔진 역할이라고 하죠. 수비와 공격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가 바로 황인범 선수입니다.
0: 그럼 심장이 튼튼해야겠습니다.
1: 그렇죠.
0: 엔진이 좋아야 되니까.
1: 아, 그럼요.
0: 말이 뛰어야 되기도 하고 체력 소모가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1: 약간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0: 아. 네.
1: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지단 선수가 뭐 마이스트로 이런 별명도 있었고.
0: 야, 이승윤 캐스터 너무 좋아요. 음악 잘하시네요.
1: 최대한 비율을 좀 음악적으로 저도 음악을 잘 모르지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축구 선수들 참 훈남들이에요.
1: 맞아요. 아무래도 많이 뛰고 체지방도 낮고 또 잘생기고 그 요즘 또 관리를 또 다들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훈남들이 많습니다.
0: 어쩜 저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앱과 톡사님께서 음악방송에서 축구 중계를 하는 대한민국 팀이 분명히 이깁니다. 당연합니다. 자, 앞서 이번 대회 토너먼트가 32강이 아니고 16강이 아니고 32강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러면 진출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조별리그 통과의 확률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이제 각조 1, 2위가 자동 진출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집에 갔어야 되는데
0: 네.
1: 이제 조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 팀은 이제 추가로 32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경기 수가 늘어난 만큼 이번 대회는 가능성도 높아진 겁니다.
0: 자, 역대 전적을 봤을 때 예선 1차전 경기에서 이기면 토너먼트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정말이겠죠?
1: 맞아요.
0: 이기면 올라가는 거겠죠?
1: 그렇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게 맞고요. 월드컵 첫 경기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2002년도 한일 월드컵에서 첫 경기 폴란드전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4강 신화를 썼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그리스를 제압하면서 16강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첫 경기 승리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에요. 그때 당시 뭐 박지성 선수가 추가 골 넣고 이 풍차 돌리기 세레머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마지막 승리고 그 이후에는 첫 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리가 무엇보다 간절한 대한민국 대표팀이에요.
0: 그렇겠습니다. 최근 축구에 대한 관심이 조금 낮아졌잖아요. 이 오늘 체코전에서 꼭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승리를 해야 또 이제 축구 붐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0: 그렇습니다.
1: 오늘도 오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직장에 출근하시고 이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자, 이 분위기가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붐업을 하고자
1: 승리캐스터
0: 모시고 축구 연기를 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 경기 흐름은 어떤 건가요? 어떨까요?
1: 지금도 크로스 올려줬는데 체코 헤더. 일단은 체코의 공중볼을 우리가 잘 막아내고 있다. 큰 실수 없이 막아내고 있는데 근데 축구는 또 한순간이거든요.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0: 그렇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1: 지금도 이재성 선수가 반칙을 얻어내는 상황입니다.
0: 아~
1: 이재성 선수도 92년생,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92 라인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활동량이 엄청 많고요. 지금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의 공격진인데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수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공격까지 또 올라가야 되는 선수거든요. 이제 공격과 수비를 모두 도와주는 선수라고 보면 되고 이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지금 저희 이제 스로인을 받고서
1: 네.
0: 야, 지금 체코 진영에서 저희가 공을 받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 아무래도 축구 경기가 이 과열이 되면 몸싸움도 심하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선수들 간의 접촉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1: 네.
0: 태클 들어오고 그러면 넘어지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왜요?
1: 많이 아프겠죠?
0: 아유, 아프죠.
1: 엄청나게
0: 예.
1: 아프겠죠?
0: 그래서 부상이 당하는 경우도 많고.
1: 가끔 건드리지도 않는데 넘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헐리우드 액션으로 카드를 받게 됩니다.
1: 그렇죠. 그럼 그때 안 걸리게 하는 게 중요하네요.
0: 네.
1: 그럼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들은 연기도 잘해야겠습니다.
0: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1: 네.
0: 네.
1: 지금.
0: 자, 중앙으로 손흥민이에요. 아크 정면 오른발 슛! 아, 뜨거워합니다. 공간이 나서 자신감 있게 슈팅을 가져갔던 손흥민 선수였는데, 아, 이게 뜨고 말았어요.
1: 아니.
0: 관중들도 정말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죠.
1: 아니, 골대가 왜 주저앉아 있어요?
0: 아.
1: 골대가 저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0: 자,
1: 와.
0: 중앙에서 공간이 많았고, 손흥민, 자신 있어 하는 손흥민 존이었는데,
1: 저게요.
0: 와.
1: 제 생각에는
0: 네.
1: 제 기압이 낮아가지고.
0: 아, 그럴 수도
1: 기압이
0: 있어요.
1: 낮아서 공이 떴네.
0: 사실 저 위치라면 손흥민의 슈팅 능력은,
1: 들어가야죠.
0: 네,
1: 아.
0: 세계에서 통하는
1: 그럼
0: 레벨이거든요.
1: 우리 선수들한테 전해주고 싶네요. 공을 낮게 쳐라.
0: 그게 또
1: 그러면
0: 쉽지
1: 들어가는.
0: 않습니다. 네.
1: 아, 그렇습니다.
0: 슈팅 5개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이에요.
1: 네.
0: 이제 전반 3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오우, 야, 전반전 이제 38분 지나고 있고요. 우리 홍 감독님의 쓰리백 사용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였다던데 오늘 경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0: 이제 4명의 수비수를 사용하는 걸
1: 아,
0: 4백이라고 그러고,
1: 포백.
0: 3명의 수비수를 사용하는 걸 3백이라고
1: 네.
0: 하는데, 이제
1: 말씀드리는
0: 3백은,
1: 순간.
0: 자, 지금 손흥민 치고 들어갑니다. 아, 그 정면! 자, 왼발 슛! 살짝 벗어났습니다! 손흥민!
1: 아니, 골대가 왜 옆으로 옮겨졌지?
0: 와, 두 번의 연속된
1: 와.
0: 차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왔었는데,
1: 아니,
0: 자, 이번엔
1: 야.
0: 왼발이었거든요. 자, 2명 수비수 사이 잘 파고들었고, 아, 왼발
1: 야.
0: 슈팅이었는데, 이게 살짝 벗어나고 맙니다.
1: 아니, 기압이 옆에도 작용하나? 아니, 어떻게 공이 그렇게 가?
0: 자, 지금도 감는다고 표현하는데, 볼을
1: 네.
0: 제대로 감기지가 약간 않았어요.
1: 지역의 지금 특성, 고산지대와 특성이 있는
0: 아,
1: 걸까요?
0: 정말 그런 것도 있나 싶은데요.
1: 오.
0: 이제 선수들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들어봐야 될것
1: 네.
0: 같아요.
1: 우리 손흥민 선수가 감았는데 암감기던데요? 이럴 수도
0: 그러면
1: 있겠네요.
0: 이제 고지대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공격하는
1: 오.
0: 장면 보시면 손흥민
1: 네.
0: 선수의 스피드를 볼수 있는 장면이죠.
1: 네네.
0: 수비수 두명 사이를
1: 오.
0: 순식간에 파고들었어요.
1: 오. 조금 전에 공중 경합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0: 네, 이런 굳은 일을 이제 미드필더 수비수들이 잘 해줬고, 그런 어렵게 따낸 공을 공격수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도, 아, 기회가 왔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돼서, 그 손흥민 선수의 그 특유의 아쉬워하는 표정이 있거든요. 그 표정이라 그러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연속된 기회가 손흥민 선수에게 왔었는데, 정말 아쉬운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1: 자, 뭐 우리 대표팀 정말 너무 잘해주고 있네요. 우리가 좀 관심이 낮아지긴 했는데, 야, 오늘 이 게임 이후로, 이 경기 이후로 정말
0: 네.
1: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높아져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6번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4차례 기록을 했습니다.
1: 와,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흥민이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현재 경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는 48강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48강,
0: 48개 팀.
1: 48개 팀이
0: 네.
1: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주목할 만한 경기가 어떤 경기가 있을까요?
0: 아, 주목해야 될 경기 매우 많습니다. 뭐, 라스트 댄서라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1: 아,
0: 리오넬 메시, 이
1: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
0: 선수들의, 네,
1: 네.
0: 마지막 월드컵이
1: 아,
0: 됩니다.
1: 그래요?
0: 네. 이제 나이도 있고, 이 슈퍼스타들의 마지막 월드컵이라 뭐, 포르투갈, 이제 호날두 선수가 있고, 아르헨티나, 메시 선수가 있는데, 메시
1: 네.
0: 선수는 이제 두 대회 연속으로 또 월드컵 위너를 노리고 있고,
1: 네.
0: 호날두 선수 역시도 이제 주변 동료들이 워낙 또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또
1: 네.
0: 우승 멤버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네.
1: 자, 하시는 순간 지금 저 상황은
0: 네, 체코의 프리킥이 선언이
1: 아,
0: 됐습니다.
1: 네.
0: 자, 이런 위기를 저희가 잘 넘겨야 되거든요. 이제
1: 좀
0: 전반
1: 봐주시죠. 네.
0: 막판 41분이고요.
1: 네.
0: 자,
1: 자,
0: 선수들이 이제 라인을 서고 있죠.
1: 라인을 잘 서고 있습니다.
0: 네. 왜냐면 라인을 내릴수록 이 체코의 높이가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1: 아,
0: 지금도
1: 일단
0: 잘
1: 막아준 거죠. 그냥
0: 끊어냈습니다.
1: 끊어낸 거죠.
0: 근데 여기서 세컨볼 싸움. 이 헤더를 하고 난 다음에 성공이
1: 네.
0: 중요하거든요. 지금 체코에게 향했고, 크로스 올라왔는데 집중력 좋습니다.
1: 네.
0: 자, 밀어내고 있어요.
1: 대단하네요.
0: 좀 나가지 않았어요. 오른쪽 측면입니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더. 일단 수비가 한발 앞서서 걷어내는데, 멀리 가지 않았어요. 자, 이런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측면.
1: 자, 계속 제가 긴장하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전반 막판 여기서 실점하고 이제 전반 막판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 정말 안 좋은 흐름이거든요.
1: 아,
0: 수비를
1: 정말
0: 잘해야
1: 힘든
0: 됩니다.
1: 경기가 되겠죠? 아, 일단 저희가
0: 자,
1: 공을
0: 잘 걷어냈습니다.
1: 잘 걷어냈습니다.
0: 자, 경합 상황.
1: 네.
0: 이강인 선수가 가보는데 볼을 따내고 있는 소치크 선수고요.
1: 네. 자, 이 기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0: 네.
1: 42분 지나고 있고요.
0: 자, 지금 전반 막판에 체코가 좀 경기 흐름, 좀 공격에서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이걸
1: 네.
0: 좀잘 끊어야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체코 선수들 그 앞선 경기에서 약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뭔가 어이구 공중경합에서 저희가 밀렸습니다. 그만큼 체력이 좋다는 얘기였죠. 체코 선수들이 지금 계속 볼이 체코 선수들
0: 맞아요. 뒤쪽에서 반칙을 얻어내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결국에는 체코
1: 네.
0: 역시도 이 손흥민에게 향하는 공을 끊어야 되는 이런 수비진의 역할이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0: 결국 우리는 그 싸움이에요. 손흥민에게 공을 잘 연결을 해줘야 되고,
1: 어떡해요.
0: 체코는 손흥민에게 향하는 공을 끊거나 손흥민에게 어쨌든 볼을 편하게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 그렇겠습니다.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체코 선수들에게는 두려움 경계 대상이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손흥민 선수를 잘 커버를 해야 본인들이 이번 경기에서 조금 뭔가를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 지금 경기 중에 저런 식으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체코의 크로스 성공률이 10%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밖에
1: 아,
0: 성공이 안 되고 있고 자,
1: 맞다는
0: 오른쪽
1: 얘기죠?
0: 측면입니다. 대한민국 한번
1: 네.
0: 접어놓고 서령우 왼발 크로스 자, 수비 헤더 세컨볼입니다. 와, 체코 선수들 강하죠. 근데
1: 강하네요.
0: 지금도 밀리지 않았어요. 우리
1: 그랬어요.
0: 선수들도 피지컬 좋습니다.
1: 네.
0: 자, 중앙 지역에서 주고받고 있는 황인범과 백승호 밀어줬습니다. 자, 황인범 왼쪽에 있는 이재성을 봤습니다.
1: 오, 야, 우리 선수들 아주 지금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0: 자, 계속
1: 같아요.
0: 볼을 소유하고 있는
1: 네.
0: 대한민국이에요. 자, 끊겼는데
1: 네.
0: 여기서 수비를 잘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그렇겠습니다.
0: 황인범이 압박을 해주고 있고, 자, 풀어 나오고 있는 체코인데 왼쪽 측면 공격입니다.
1: 아,
0: 자, 그대로 나갔습니다.
1: 풀아웃됐습니다.
0: 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주다 보니까 체코 선수들 볼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 그렇겠어요. 선수가 가까이 붙으면은 시야가 좁으면서 볼이
0: 맞아요.
1: 나갈 수밖에
0: 오!
1: 없겠네요. 웬일이야? 내가 추가를 못 씨. 자, 저희가 이제 전반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후반전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0: 아, 후반전은 이제 전반전 이제 양 팀. 아, 너 이렇게 준비해왔구나. 나는 이렇게 준비해왔어. 이게 서로 권투로 따지면 잽은 주고받은 거예요. 이제 결정적인 한 방, 득점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은 지금 같은 흐름에서 이제 교체 카드라든지, 이제 골을 넣어줄 선수들이 많거든요. 뭐, 오연규, 조규성, 이런 선수들이 있고, 이제 미드필더진에서도 이제 변화를 줄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가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자, 지금 추가로 3분이 주어졌어요.
0: 맞습니다. 좀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득점을 좀 하고
1: 그렇습니다.
0: 1대0으로 좀 후반전을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1: 그렇습니다.
0: 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우리 승주 캐스터님, 염원을 담아서 한번 힘있는 캐스트 잘 해설
0: 자,
1: 좀
0: 지금 한번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해보겠습니다. 자, 수비 진영에서 헤더 중앙에서 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약간 뒤쪽으로 흘렀는데 황인범이 볼 소유합니다. 자,
1: 좋습니다.
0: 황인범 계속해서 줄 곳을 찾고 자, 이기혁에게 자, 2000년생 이기혁 이번 대회 첫 번째 월드컵 출전입니다.
1: 실수해도 잘했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번에 없습니다.
0: 잘
1: 네.
0: 꺾어줬어요. 자, 중앙으로
1: 잡았습니다.
0: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스텝 오버. 자, 내줬고 박스 안쪽 크로스 손흥민.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아, 저로 이기였는데. 그래서 좀 공격권 계속 유지합니다. 자, 김민재가 왼쪽으로 내줬어요. 자, 전반 막판 크로스 높게 반대편 수비 헤더. 일단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스로인입니다. 아, 지금도 손흥민 선수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가 왔었는데, 아, 제대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1: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슈팅을 때리지 않고 왼쪽에 있는 선수에게 내줬고 다시 본인이 크로스를 받을 기회를 맞이했는데 아, 이게 빗맞고
1: 좀
0: 말았어요.
1: 더 완벽한 기회를
0: 네,
1: 만들려고
0: 맞아요.
1: 했는데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0: 자, 전반 막판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1분여 남아 있는데요.
1: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수비 진영에서 2 한번 전진 패스,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박스 안쪽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낮게
1: 막았습니다.
0: 태클로 막아냈는데 예. 지금 선수들은 손에 맞지 않았냐. 일단 경기지네.
1: 네네네네네.
0: 자, 황인범이 왼쪽으로. 자, 분위기를 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재성, 황인범, 먼 거리, 오른발.
1: 자, 저런 상황이면 주심께 한번
0: 어필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대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아, 황인범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가 봤는데 네. 저렇게 하는 이유가 체코가 아무래도 워낙 많은 수비진 그리고 네. 높은 수비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공격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자, 추가 시간 이제 앞으로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0: 네.
1: 자, 20초가
0: 자, 결국에는 네. 앞서 손흥민 선수의 기회같이 네. 기회가 왔을 때 마무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축구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위기 뒤에 기회, 기회 뒤에 위기.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결국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1: 네.
0: 아, 대한민국 선수들,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과정은 너무 좋거든요. 근데 네.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전반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대 체코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득점 없이 0대 0으로 마쳤습니다.
1: 정말 잘했습니다.
0: 네.
1: 이야.
0: 아, 너무 아쉽네요. 네.
1: 아쉽네요, 진짜.
0: 네. 찬스는 많았거든요.
1: 아, 이런 기세라면은 후반전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은데 캐스터님 어떻게 보세요?
0: 지금 흐름이라면 대한민국 충분히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체코가 좀 복병이라서 아, 우리가 좀 고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네. 전반전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경기 내용 나쁘지 않다. 네. 후반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2차전에서는 저희가 어디를 만난다고 하셨죠?
0: 저희가 이제 멕시코를 만나고 그리고 3차전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1: 어떻게 한번 예상 관전평을 한번 해보시죠.
0: 아무래도 이제 첫 경기를 가져가게 된다면 결과를 가져가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이제 고지대 적응도 했고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뎁스라 그래서 선수단의 퀄리티가 네. 좋아요. 대한민국.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대한민국 뭐 첫 경기 체코전을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면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속한 A조 말고 이번 월드컵에서 주목할 만한 다른 경기들도 한번 좀 더 추가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다른 경기들 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포르투갈 호날두 선수가 있고
1: 네.
0: 아르헨티나 메시 선수가 있고 그리고 프랑스 음바페 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정말 슈퍼스타였던 그리고 네. 이 슈퍼스타의 계보를 잇는 선수들의 경기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거든요.
1: 네.
0: 이제 잉글랜드도 있고 뭐 워낙 진짜. 또 쟁쟁한 팀들이 많습니다.
1: 축구 강국 잉글랜드.
0: 네.
1: 그때 와 대단해요. 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번 선수들이 역대 최고의 선수들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 몸값 화제라고 하는데 혹시 아셔요?
0: 아, 몸값도 제가 또 정리해온 자료가 있는데
1: 네.
0: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의 총 시장 가치가 1억 3,905만 유로 약 2,445억 원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고.
1: 장난해요.
0: 자, 프랑스가 이제 피파 랭킹에서도 1위, 그리고, 선수들의 몸값에서도 1위, 그리고 스페인 2위, 뭐 이런 식으로 차지하게 됐고, 최하위는 카타르, 이제 약 350억 원 정도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몸값보다는 전술이 중요한 이번 대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번 대회 또 어떻게 준비했고 선수들이 이거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번 대회가 되겠습니다.
1: 자, 공연이래요. 저는 축구도 공연이네요. 큰일 났습니다. 경기 시작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관심이 조금은 식었던 축구가 오늘 체코전 이후로 활활 불타오르면
0: 좋겠습니다. 봄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자, 2026 북중미 월드컵 혹시 우승 후보를 꼽아본다면 우리 캐스터님은 어느 팀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0: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포르투갈 꼽고 있습니다. 뭐 워낙 또 미드필더진 공격진 네네. 유명한 선수도 많고 또 최근에 이제 호날두 선수가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는 이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메시의 우승을 또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전사처럼 우리는 메시만을 위해 뛰겠다. 그래서 야. 우승을 또 차지를 했거든요. 그런 비슷한 흐름을 또 포르투갈도 낼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뭐 이런 식의 좋네요. 스토리가 있어서 사실은 한 팀으로 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아르헨티나, 뭐 잉글랜드, 스페인,
1: 살짝 피해 가시는 거 아니죠?
0: 프랑스 뭐 이런 대단한 팀들이 많고요. 사실 어떤 팀이 우승 후보다 이렇게 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1: 자, 푸른돈님께서 아마 대한민국 음악 프로그램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 입중계를 하느라고 생각하신 봄디와 그에 입맞춘 승진님의 빈틈없는 수다에 경의를 포함합니다. 언제나 그날처럼 우리는 봄날처럼 하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음악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0: 와,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너무 또 축구를 모르신다 했는데 축구에 대해서 정말 시청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쏙쏙 잘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답변하기가 너무 편했고 저희 언제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언제 만나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나?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야 되나? 다음 축구 경 우리 이게 한국팀이 언제예요?
0: 오늘 경기하고 19일 금요일 10시 아. 멕시코전 그리고 25일 목요일 10시 그러니까 아, 이게 경기 일정도 길어요. 과거에는 아. 한 3, 4일 기준으로 했었는데 일주일간의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1: 아쉽네. 승주캐스터님 내일 모레 또 월요일에 나오시죠. 또 나오셔가지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함께 해주셨는데 재밌으셨나요?
0: 아우 너무 재밌었습니다. 중간에 음악도 정말 월드컵 분위기를 이렇게 올려주는 음악을 또 제작분들께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자 오늘 체코와의 경기 대한민국이 꼭 우승하길 바라면서요.
0: 네.
1: 아, 한 시간 수고하셨고요.
0: 네.
1: 저는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아, 저는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고요. 우리 이승진 캐스터였고요. 대한민국에 땀치 났습니다. 끝곡 보내드려야죠. 붉은 악마여 가라 라는 곡입니다. 버즈 레즈 코우 두개달 깎고 읽겠습니다. 레즈 고 투게더.

0: K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
4: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5: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강원, 모레 전국 내륙 중심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는데요. 낙뢰와 우박,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고요.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취약시설물 등을 미리 점검해 돌풍과 우박 피해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성산방면으로 봉천터널 안입니다. 지금 사고로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한양 방면으로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또 압구정 주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한강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는 정체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사건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매주 금요일 낮 12시 봉지욱의 봉인해제를 시작합니다. 사필귀정,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한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조금 전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죠. 일반 이적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된 겁니다. 그런데 내란 속에 윤석열이 총애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한때 윤석열의 참모로서 사과와 반성커녕 국회에 가자마자 허위 사실을 퍼뜨리다 고발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봉터뷰 후 한동훈을 고발한 김동아 의원을 만나봅니다. 다음 달 27일 내란 속에 윤석열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국민의힘은 국가가 보전해준 20대 대선 자금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봉터뷰,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깊숙이 개입한 장본인입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에게 윤석열과 10년 넘게 악연을 맺어온 이유, 그리고 이번 1심 선고 전망을 물어보겠습니다.

봉지육의 봉인 해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샵 0951.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에서 왔습니다.
1: 아, 혼자. 오늘 수행원들은 어디 갔습니까?
0: 아, 지방선거 끝나고, 예. 그전에는 또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했었고, 예. 저희 의원실에서. 예. 그 다음에 바로 지방선거 들어가서, 네. 우리 그 보좌진들이 너무 힘들어서 몇 명은 이제 휴가를 갔고, 네. 지금 몇 명 남아있긴 한데, 축구 본다고 해서.
1: 축구 본다고.
0: 제가 혼자 이렇게 운전해서 아, 왔습니다.
1: 아, 김동완 의원이 보좌진들의 축구 시청권을 보장했군요.
0: 네, 맞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아직? 0-0 꼬리를 넣나요? 그 제작진은 그 점수 나오면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아직 0-0입니다. 네, 국회 무소속으로 입성한 한동훈 의원이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을 위한 성남 FC 뇌물 공여자인 네이버 대표 출신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로 네이버 뇌물 공여에 대한 보훈 인사다. 그러니까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보훈 인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 갑자기 왜 이러는 건가요?
0: 무소속으로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입성하고 나서 네. 본인한테 관심이 많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예. 사실 오세훈 시장이 더 지금 관심이 많고 지금 뭐 선관위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네. 본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좀 관심을 끌려고 네. 오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훈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네. 얘기고요.
1: 이게 지금 성남 FC 사건 이런 게 지금 뭐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실 이게 법조계에서는 이게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 FC 축구단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기업들에게 이제 뭐 후원이나 협찬을 받은 건데 그 대가로 뭐 해준 건 없잖아요.
0: 대가로 해준 건 당연히 없는 거죠. 그 대가로 인정되려면 그 돈을 주는 네. 명목으로 내가 뭘 해줄게가 돼야 되는데 그 관내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그 시민구단이었지 않습니까? 네. 성남 FC가. 그러면 성남시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구단에 들어가는 네. 돈을 아끼기 위해서 관내 기업들한테 영업행위를 그러니까 광고 영업행위를 네. 밑에서 한 거죠. 성남 FC 관련자들이. 네. 그래서 광고 영업을 따와서 광고 영업을 집행한 것이고요. 당연히 관내에 이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기업의 인허가나 뭐 건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네.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엮어버려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대가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죠.
1: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이었던 2014년, 15년, 16년 이때 일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때 일인데 당시에 성남시장 재정은 이재명 시장이 처음에 받았을 때
0: 모라토리움을 네. 선언하고 정말 파탄, 재정이 안 좋았었죠.
1: 네. 파탄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장동 개발도 어쩔 수 없이 민관 합동 개발로 할 수밖에
0: 맞습니다.
1: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 구단, 축구단을 살리기 위해서 한 행정, 적극 행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10년 후에 정치적 상황에서 정적이 뭐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제3자 뇌물 이런 거를 혐의를 적용했잖아요. 그런데
0: 네.
1: 제3자 뇌물은 보니까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네. 적용이 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받은 뭐 돈이랄까 금품이랄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0: 10원 한 푼도 없었죠.
1: 그러니까 그게 네.
0: 이게 처음에 경찰에서 성남 FC 사건을 무혐의하고 네. 다시 이제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서 내렸을 때 그때 성남지청 차장 검사가 약 네. 항명성으로 사퇴도 하고 아마 그 사임하고 그랬을 걸로 기억하고 예. 있는데. 예. 그 당시에 검찰 측에서 돈 얘기가 뭐냐면 이거 분명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던 뭐 정진상이 됐던 김용이 됐던 주변 네. 계좌를 털면 돈이 나온다. 계좌를 털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계좌를 안 털었기 때문에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는 예. 게 원래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에. 근데 막상 보안 수사를 해서 계좌까지 다 싹싹 다 털었지만 예. 10원 한 푼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리를 꼬아가지고 제3자 뇌물로 바꿔서 이렇게 기소를 한 것이죠.
1: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그렇고 많은 지자체 장들이 적극 행정을 하면 그거를 뭐 배임으로
0: 할 수가
1: 수사를
0: 없죠.
1: 한다거나
0: 당연히
1: 우리 제3자 뇌물로 해버리면 근데 제3자 뇌물이라는 게 그 일을 해가지고 이재명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
0: 맞습니다. 정치적 네. 이득을 얻고 성남 FC에 돈을 갖다 바쳤다. 그러니까 적법한 광고 계약이 뇌물로 네. 바뀌었고 그 시장이 얻게 된 이득을 정치적 이득이라고 포장하고
1: 그러니까요. 근데 정치적 이득이란 말은 우리 법에는 없는 말입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네, 정치적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받은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라는 그런 걸로 이제 기소를 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조작을 하거나 뭐 증거를 만들어 가지고 재판에 넘겨도 재판은 또 해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게 문제입니다.
0: 사실 우리가 네. 그 지자체장이 열심히 행정해서 정치적 이득을 네. 얻는 건 당연한 정치인의 사명 아닙니까? 정치적 이득을 얻고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는 게 당연히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해야 될 일인데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그 정치적 이득도 없이

0: 기계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행정을 하라는 것은 이거는 주민 자체에도 네. 맞지 않고 우리가 선거를 왜 치르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적극 행정과 세금을 아끼는 그런 행정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다 기소해버린다면 제대로 지금 행정이 할 수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1: 그런데 그나마 이제 이건 이제 한동훈 개인의 정치인 한동훈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사실의 근거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국무총리 후보가 된 한성수 중기벤처부 장관은 한성수 후보자는 당시에 이 성남 FC 사건과는 아예 관계가 없었다면서요.
0: 맞습니다. 당시 뭐 네. 광고 집행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었고 네. 그 실제로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적도 없고 기소도 네. 된 적도 없고 전혀 네. 무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이라고 엮어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사실 네. 본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밑에서 뭐 조작검사 그런 역할을 하고 윤석열 뒤닦아주고 하다가 네. 윤석열 김건희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한동훈이 사실은 본 인사로서 법무부 장관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한동훈이 그 당시 기수도 안 됐고 그 살아온 그러니까 경험도 안 된 상황에서 네. 법무부 장관 시킨 것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뒤를 봐줬기 때문에 그 본 인사를 본인이 받은 것을 지금 말도 안 되는 10년 전 그 몇조 원에 달하는 네. 그 네이버에 대한 기업에서 그 45억 원 가량되는 광고비 집행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금 10년이 더 지난 지금 시점에 그 출신을 국무총리로 선택했다는 것을 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허위 사실인 게요. 한성숙 후보자는 당시에 네이버 서비스 총괄 이사, 광고나 협찬 아무 관계 없었고 이 성남FC 사건 공소장에 한성숙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수사 받은 적도 없는데 이 사건 소위 말해서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사건 이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일 네. 때
0: 그 본인이 사건이잖아요. 그때 다 네. 이재명 그 당시 대표 체포동의안 나와서 다 네. 줄줄이 읽고 그랬었죠. 네. 본인이 다 진두지휘하고 네. 한 수사하고 조작 수사하고 지금 조작 수사가 많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김용 부원장 그 위증했다라는 그 두 분에 대해서도 다 구속까지 되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무혐의가 나와버렸고 네.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위법 수사라고 네.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권순일 전 대법관은 5년 동안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소기각이 됐습니다.
0: 공소기각 네. 사유가 네. 수사가 위법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판결이 선고된 적이 없습니다.
1: 근데 좀 법원도 너무한 게요. 애초에 공소기각 수사 대상,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면 증인신문 같은 거 법원 재판 절차 하지 말고 그냥 공소기각을 해야 되는데 증인신문이 뭐고 재판 절차는 다 진행한 다음에 선고할 때 공소기각 하더라고요.
0: 그게 참 답답한 네. 지금 실정입니다. 법원에서 너무 기계적으로 보수적으로 그러니까요. 법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1: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검찰에서는 마음 놓고 조작 수사하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일단 조작이든 뭐든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놓으면 재판이 진행이 되니까.
0: 또 재판정에
1: 네.
0: 무조건 나와야 되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 성남FC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쓴 이 글 허위 사실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셨죠.
0: 네, 맞습니다. 네. 우선은 네. 한동훈 의원이 네이버를 뇌물 공여자로 표현했습니다. 아. 이 부분은 너무나 명백한 허위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뇌물을 공여했는지 여부가 충분히 다투어지고 있는 예.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럼 무죄로 다 추정되는 상황에서 뇌물 공여자로 단정해서 표현했고.
1: 그러네요. 이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을 위한 성남FC 뇌물 공여자인 네이버의 대표 출신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0: 그러니까요. 네. 뇌물 공여자라면 네. 이재명 대표가 뇌물 수수자라고 표현한 거지, 대통령을 그렇죠. 수수자로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1: 그러네요.
0: 그럼 이거에 확정 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순히 그냥 개인이 그냥 자기 블로그에 올린 게 아니라 공인으로서 이런 글을 올린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한성숙 총리 후보자에 네. 대해서 마치 네이버의 당시 뇌물 그 광고 집행 당시에 관련이 있었던 네.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판단해서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1: 근데 정말로 한성숙 후보자가 이 성남FC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0: 알고 당연히 알고 그랬겠죠.
1: 알고 그랬다. 일부러 그랬다.
0: 한성숙 네. 총리 후보자가 그 장관 지명됐을 때도 지금 네. 국힘에서 뭐 특별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이미 다 정리되고 국민의힘도 다 동의해서 통과된 장관 후보 장관이었습니다. 네. 이미 다 정리가 된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와서 사실은 본인이 좀 관심을 더 받기 위해서 저는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사실은 또 한성숙 후보자가 중기벤처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0: 때 이 문제가 불거졌다가 바로 해결이
1: 바로
0: 됐잖아요.
1: 해결되고
0: 사실이
1: 들어가고,
0: 아닌 걸로
1: 네, 맞습니다.
0: 이미 한번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던 것을 다시 끄집어냈다. 이건 좀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겠네요.
1: 아, 충분히 인정되기 네. 높다고 봅니다.
0: 그러니까 명예훼손 이게 이제 보니까 통상 유죄 판결 받으려면 그 악의적이고 고의성, 그죠?
1: 맞습니다.
0: 그게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지금 어찌됐든 이 성남 FC 사건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다가 검찰에서 네. 제가 알기로 수원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1: 성남지청이었어요.
0: 성남지청에서. 그때 언제입니까?
1: 그 시대가 2021년도였고요. 당시
0: 대선 때 아닙니까? 대선 때.
1: 대선 기간 예. 전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예. 지청장이 박은정 지금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조국당 의원이셨고 그 밑에 아마 차장검사가 있었었는데 네. 차장검사가 사표를 쓰면서까지 이거 보안수사 해야 된다라고 좀 항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안수사 요구가 내려갔고 네. 내려간 다음에도 사실은 경찰 수사가 다시 진행됐는데 네. 그때는 네이버에 대한 혐의도 무혐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산건설에 대한 혐의만 다시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었고요. 네. 네이버는 경찰 수사에서도 그러니까 경찰의 재수사에서도 빠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검찰이 들고 와서 검찰 수사가 이제 별도로 진행됐었고요. 그 네. 과정에서 이제 네이버, 차병원 뭐 다른 기업들에 대한 이제 광고 모든 광고 후원이 네. 이제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죠.
0: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굳이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성남 FC 사건 더구나 지금 네이버가 최근에 그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 와가지고 네. AI를 협력하고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오늘 네. 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8,000 포인트 넘어가지고 8,000 중반대까지 가던데 이 네이버를 뇌물의 공여자로 예,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그 네이버
1: 사회 악이죠. 예,
0: 그러니까
1: 전혀 우리 국민 경제도 예. 도움이 안 되고 뭐에 도움이 됩니까?
0: 이거는 네이버 입장에서도 가만히 좀 있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1: 네이버가 사실은 예. 들고 일어나서 대응을 해야 될 문제라고도 봅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그 선거 때도 그렇고 국회 오자마자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왜 이런다고 보세요?
1: 그 본인이 네. 그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핵심에 있던 정점에 네. 있던 자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공소취소가 돼서 그러니까 이 수사가 위법한 게 밝혀지고 네. 공소취소가 된다면 이제 본인이 했던 모든 일이 부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또 특히나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막 저는 한동훈이 국회의원 달면 뭔가 좀 큰 우리 민주 진영에 네. 좀 뭔가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도 했지만 막상 국회의원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네.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막상 배지를 달고 나서는 지금 이준석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런 악담을 배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의원이 이렇게 기자회견이나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SNS에 그렇잖아요.
1: 맞습니다.
0: 소위 말해서 조금 센 이야기를 쓰면 언론이 그거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실어주잖아요.
1: 네, 네.
0: 그런 게 굉장히 이번 선거 때도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공소취소가 나는 것은 뭐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1: 네.
0: 중요한 것은 그전에 이제 조작해서 특검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특검을 네. 해서 뭔가 유의미한 정말 결정타가 나오면
1: 네.
0: 그죠? 조작의 명백한 증거들이
1: 저희가
0: 나오면.
1: 국정조사에서도 네. 많이 밝히기는 했는데 네. 네. 정말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드러나지 않는 사실은 네. 사실은 강제수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0: 그러니까요. 국정조사가 뭐 조사 권한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권만
1: 맞습니다.
0: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많은 것이 나왔는데 언론은 사실은 언론은 별게 안 나온 것처럼
1: 했었죠.
0: 지금
1: 네.
0: 특히 보수 언론들 그렇게 쓰는데 어찌됐든 조작기소 특검을 해서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한번 공소취소를 할지 말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1: 사실은 그렇게 네. 되면 공소취소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까지 아마 집중적인 수사가 네. 대상이 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0: 아니, 그 제가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한동훈 본인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계속 거론하는 이유는 공소취소가 되면 거의 이건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의원이
1: 윤석열과 예. 한동훈의 범죄죠. 예.
0: 한동훈
1: 사실.
0: 의원이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 제일 정점이 예. 있었죠.
0: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의원 본인의 아킬레스건 같은 거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진짜 될까 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오늘 뭐 당 내부 시끄러워요. 오늘도 보니까.
1: 네. 예.
0: 오늘 뭐 최고위원회의를 전북 가서
1: 네,
0: 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의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몇 가지 이제 뭐 저 이거는 되게 유의미하다라고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검

0: 기타들에 대한 보안 수사권에
1: 네.
0: 대해서 조금 입장이 조금 누그러지거나 한 발 빼신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일단 국회에서 처리해라.
1: 네.
0: 이렇게 남겼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아무런 논의를 못 하고 있죠.
1: 맞습니다. 네. 지금 어떤 논의도 네.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두 달 후인데
1: 네.
0: 지금 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상임위원회 구성은?
1: 지금 원 구성도 네.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를 내놔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네. 일은 저 결코 없을 거라고
0: 예.
1: 없을 거라고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0: 예. 하여튼 이게 지금 요즘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뭐고 지금 다들 예. 분열에 시끄러운데 방금 체코에서 선제골을 먼저 넣었다고 합니다.
1: 아유,
0: 네. 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 선제골을 넣었는데 아직 뭐 지금 14분 후반전 한 14분 좀 지났는데 15분도 안 지났으니까 아직 뭐 시간 많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검찰의 보안 사건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제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지만
1: 네.
0: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
1: 네.
0: 정부는 그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갈등은 미리 좀 사전에 차단.
1: 저는 대통령님이
0: 네.
1: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사실은 뭐 검찰의 모든 권력을 뺏고 모든 수사권을 뺏어 그러니까 없앴을
0: 네.
1: 때 이 경찰이 비대해지고 만약 이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를 못했을 경우 이제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예. 이런 식으로 발생하면 이게 사실은 다 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국민들한테도
0: 예.
1: 다 손해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검찰의 권력은 빼되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잡을 것이냐
0: 예.
1: 이런 고민 속에 있는 것으로 저도 받아들였고요. 그걸 이제 우리 국회가 잘 시끄럽지 않게 국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의 또 검찰에 대한 그 향후에 불씨를 다 꺼버리는
0: 예.
1: 그런 내용으로 좀 잘 의견을 수렴해서 좀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데 이게 또 이 불씨와 또 서로 간의 오해와 불신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더 크게 좀 붙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0: 예전에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 내가 뭐 대통령이 되면 정치적 복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1: 네.
0: 얘기를 몇 차례 하셨는데 사실은 윤석열 검찰에 그렇게 당한 입장에서는 그 검찰의 칼을 가지고 복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만약에 검사의 수사권마저 없어지면 소위 말하는 그 특수수사를 하명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
1: 네.
0: 그거를 포기하는 건데요. 그죠?
1: 네. 근데 그런 측면이 네. 또 아닐 수도 있는 게 그 하명수사 사실은 경찰을 시켜서 하면 충분히 네.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경찰한테 다 수사권 넘긴 다음에. 오히려 그런 하명수사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게 경찰이기 때문에 제가 경찰을 다
0: 네.
1: 그걸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검사가 같이 하게 되면 검찰에만 시키면 되는데
1: 맞습니다.
0: 이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게 되면은 먼저 뭐 중대범죄수사청이랑 공소처 나뉘니까
1: 네.
0: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자가 이 수사기관들을 권력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면도 있거든요.
1: 그런 면도
0: 검찰
1: 있지만
0: 개혁이.
1: 이게 네. 저희가 경찰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나 그 구속을 했을 때,
0: 예.
1: 검찰이, 검찰이 하는 핑계가 뭡니까? 다 법원에 적법하게 발부받았다,
0: 그렇죠.
1: 이런
0: 예.
1: 거죠. 그럼 법원이 제대로 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이런 것을 통제를 해왔느냐?
0: 예.
1: 그게 안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모든 정보가 경찰에 집중된다고 했을 때, 검찰이 과연 영장 청구권으로서 그 경찰을 통제할 수가 있을까?
0: 예.
1: 이런 의무관이 있는 거죠. 잘못되면 이제 검찰마저도 경찰에 이제 영장을 그냥 경찰 신청하면 무조건 해주는
0: 네.
1: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잘못 제도가 설계된다면 이게 더 위험해질 수가 있다.
0: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스스로 이제 얘기하셨지만 걱정이 많이 된대 국민 인권 차원에서 걱정이 되는데 국민들이 워낙에 반대를 하니까
1: 맞습니다.
0: 이거는 검찰 너희들의 스스로 만든 업보라고 그랬습니다. 업보. 이게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1: 네.
0: 근데 이거는 이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유럽 순방 갔잖아요.
1: 네.
0: 순방 중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도 나중에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게 이제 정권 끝나면
1: 맞습니다.
0: 또 수사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1: 네.
0: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그랬으니까.
1: 맞습니다.
0: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 얘기는 왜 나온 걸로 보세요?
1: 사실은 대통령님께서는 역대 계속 지금 수사와 재판을 사실은
0: 네.
1: 성남시장 시절부터 받아오셨습니다.
0: 네.
1: 본인의 그 여태까지 체득한 직감으로서는 지금 이대로 정권이 만약에 교체된다면 당연히 지금 본인에 대한 또 정치 보복과 수사와 지금 여태까지 국정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터는 그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
0: 네.
1: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민주당이 정말 열심히 잘해서

0: 정권을 재창출하고 했어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 때 좀 많은 그 서울시장을 뺏기는 등 해서 많은 예. 좀 뭐 실패하는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이게 근데 어찌됐든 법원은 계속해서 공소기각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0: 네.
1: 검찰의 이제 수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증거 수집을 불법으로 위법으로 하면 하는데 검찰의 공소 취소 권한이 예를 들면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 그거 법에 왜 남겨놨습니까?
0: 그러니까 그것도 네. 문제인 게 여태까지 그 검찰이 공소 취소를 자의적으로 한 적이 거의 한 건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1: 스스로의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0: 절대 인정 네. 안 하고 그냥 뭐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네. 공소 취소를 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도록 그거는 좀 방관하는 게 요즘은 많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그것조차도 없었지만 그렇지만 본인들이 공소 취소를 직접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네. 상황에서 본인들 위법성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면 검찰이 이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네. 이런 규정도 적극적으로 검찰 스스로가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에 있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취소할 수도 있게 해놨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사실 아주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통상 조작 수사가 걸려도 절대 공소 취소한 일이 없고 법원에서 무죄 받으라고 해버리고 뭐 과거사 사건에서 한 40년, 50년 된 사건
0: 맞습니다.
1: 가끔 그거 공소 취소하더라고요. 그때 이외는 하질 않는데 이런 검찰의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요. 근데 지금 당내 상황 한번 여쭤보면 지금 되게 내부 분열이 심각한 게 아니냐 걱정들이 많습니다.
0: 네, 저도 지금 사실은 문자 네. 폭탄이 와서 사실 핸드폰도 잘 열질 못하고 있습니다.
1: 어느 정도 오길래요?
0: 하루에 한 시간에 한 100통 넘게 오신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1: 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0: 뭐 대표에 대한 이제 불신에 관한 내용도 많고요. 또 옹호하는 내용도 좀 있고요.
1: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분열의 모습이 계속 이렇게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에게 비춰지면 양쪽 다 손해 아닌가요? 그런
0: 저는 것도. 그게 본질이라고 네. 봅니다.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지지자들을 다 감싸고 갈 것이냐.
1: 네.
0: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당대회를 마치고 이제 대표가 선출될 텐데 네. 누가 되든지 이것은 맞고 틀리고를 따지기 이전에 네. 어떻게 포용하고 갈 것이냐. 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표 시절에는 예. 사실은 그 당원들을 끌고 가는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들을 다 아울러서 끌고 가는 그런 대표였다면
1: 예.
0: 조금 지금은 약간 끌려 다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김동완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 된 지 2년 조금
0: 네,
1: 넘었는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중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어 국정조사도 네. 참여를 했잖아요. 많은 일을 했는데 국회의원 해보니 어떻던가요?
0: 국정조사하고 네.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하면서 네. 정말 보람되고 재밌고 즐거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기분으로 지방선거도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서울시장 캠프에서 대변인도 하고 유세본부장도 하면서 정말 저는 서울시장 캠프에 많이 네.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1: 네.
0: 결과가 이렇다고 보니까 요즘 저도 약간 좀 우울감이 네. 약간 남아있는 상태고요.
1: 약간의 우울.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약간 우울하다,
0: 허탈한 그런 감정이 있는 네. 상황이고 훌훌 털고 나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자마자 우리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을 방금 전에 넣어서 지금 1-1 예. 다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김동완 의원 힘내라고 황인범 선수가 한 골 났네요.
0: 네.
1: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1: 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2: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금요일 낮 12시 TBS를 두드려라. 봉지욱의 봉인 해제.

0: 6년이 최근에 구형이 됐는데요. 윤석열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음 달 27일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입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이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두 개의 혐의인데 그중에 한 개의 혐의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잖아요.
1: 네. 제가 당사자입니다. 예,
0: 그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1: 아, 다른 게 아니라 2019년 예.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예. 할 때 그때 최대 쟁점 중에 하나가 예. 그 7년 전에 있었던 윤우진이라는 그 용산 세무서장이 네.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그 예. 사람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미 사실은 2012년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0: 그랬죠.
1: 그랬는데 이제 이게 2019년 윤석열 씨가 인사청문회를 받게 되니까 네.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뭐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게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예. 생각할 수도 예. 있지만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예. 제3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하거나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법조계가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뭐 법조인 많이 아는 사람한테 예. 끼우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법도 이제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0: 네.
1: 그 당시에 윤석열 씨는 인사청문회 내내 네. 난 소개한 적 없다. 난 소개한 적 없다. 뭐 그 사건에 어떤 식으로도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0: 네.
1: 사실은 2012년 그 사건이 그 사건 처음에 이제 벌어졌을 때 많은 기자들이 취재했지만 저도 사실은 그 사건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제가 취재를 했었거든요.
0: 2012년이면 윤석열이 뭐 중앙지검 특수부장.
1: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어요.
0: 2012년.
1: 그러니까 2012년에 아. 7월 전까지는 대검 중수부 아. 1과장이었고.
0: 2과장하다 1과장으로 갔다가.
1: 그렇죠. 1과장이었고 2012년 7월 달에 예.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갑니다.
0: 특수1부장.
1: 그래서 어쨌든 예. 그 당시에도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 검찰을 대표하는 검사, 특수부를 대표하는 검사로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예.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떤,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뇌물수수 사건에 예. 연루가 됐고 그걸 그 사람하고 형동생을 하고
0: 예.
1: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그 윤우진이라는 그 세무서장이 예. 뇌물을 받아 챙긴 이 돈을
0: 예.
1: 윤석열 등을 포함한 여러 검사들하고 나눴었다라는 의혹이었어요. 사실은
0: 그런 의혹이 있었고 당시 예. 수사는 경찰에서 했었죠.
1: 그렇죠. 예. 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0: 그러니까요.
1: 수사를
0: 경찰에서
1: 했습니다.
0: 수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에 이제 수술을 받는 그 윤우진이라는 분은 윤석열의 이제 직속부하 그러니까 오른팔이 정도 됩니까?
1: 오른팔이죠. 예. 그럼 뭐 오른팔, 거의 의형제 정도라고 예. 보면 됩니다.
0: 윤대진 검사의 예. 친형이고 당신 용산 세무서장이었는데 육류수입업자로부터 뇌물수수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변호사를 소개해줬냐 안 해줬냐가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걸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1: 그렇죠. 사실은 예. 변호사 소개 여부는 사실은 예. 뭐 법적으로 의유를 해보면
0: 예.
1: 그렇게 심각한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범죄에 해당하지만 예. 그거보다는 본인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그 다른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예.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는 자리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본인이 네. 7년 전에 했었던 말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녹음 파일을 갖고 있었지만 제가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기사도 쓴 게 있었거든요. 그걸 자기가 모를 수가 없어.
0: 아, 근데 예전에 이미 한번 기사를 썼는데.
1: 네, 그럼요. 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썼어요. 왜냐하면 네. 2012년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씨는 굉장히 유명한 검사였는데 네. 이 사람이 연루된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게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안 썼어요. 그때도.
0: 아, 그랬습니까?
1: 안 쓰고 네. 이거를 취재하면 검사들이 달라들어서 지금 경찰들이 오버하는 거다 이런 식이었는데
0: 아니 실제로 네. 우리 한상진 기자랑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 통화한 지금 그 26분짜리 제가 파일 녹취록 보니까
1: 네.
0: 경찰이 오버한다.
1: 네 맞아요.
0: 경찰이
1: 네.
0: 없는 사실을 기자들한테 네, 네, 네. 흘린다.
1: 네.
0: 이거 굉장히 계속 이런 얘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윤석열 씨가 소개했다라고 지목된 변호사가 있어요. 이남석 네. 변호사라고. 네.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대장동 사건에 네. 막 등장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0: 네.
1: 윤석열 과장이 뭐 보낸 뭐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낸 게 있는데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어요.
0: 아, 이미 2012년도에.
1: 네. 네 근데 이제 문자 내용을 실무로 확인한 적은 없지만 윤석열 이름이 들어가 있는 문자 메시지가 있단다. 이런 소문이 막 기자들 사이에 네. 났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0: 맞아요.
1: 예. 결과적으로 가장 진실해요.
0: 예, 결과적으로 예. 보면 가장 진실해. 예.
1: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2012년에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사건이 터져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고 한상진 네. 기자를 비롯한 많은 기자들이 그 사건을 이제 윤석열이 이제 연루가 돼 있었잖아요. 단순히 네. 이거 변호사 소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경찰의 그때 용의점은 네. 네. 윤석열 본인도 있지 않았어요.
0: 그렇죠. 이게 네. 말씀드렸듯이 윤우진 씨가 당시에 뭐 어떤 업자로부터 네. 받아 챙겼다라는 뇌물. 근데 이 업자뿐만이 아니라 윤우진 주변에서 윤우진 씨에게 줬다라고 의심되는 뇌물 중에 일부를 네. 윤우진 씨가 본인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검사들, 특히 이제 자기 친동생이 윤대진이잖아요. 네. 그때 윤대진도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1과장, 윤대진이 네. 3과장, 네. 첨단범죄수사과장이었는데 네.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검사들 여러 명이 골프비를 나눠 쓰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이 뇌물을 같이 썼다라는 네. 의혹이 있었고 네. 이걸 대가로 어떤 뭐 사건에 개입하거나 뭐 무마하거나 이런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의혹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당시 광역수사대가 이 수사를 하면서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현직 세무서장이 네. 뇌물을 누군가한테 받아서 그거를 골프장에다가 파킹을 해놓고 이걸 써. 그러니까 돈을 이제 뭐죠? 와리깡이라고 네, 이제 네. 하잖아요. 이제 깡을 해서 쓰는데.
1: 그러니까 현찰화 시키고.
0: 그렇죠. 현찰화 시켜서 현금화 시켜서 이제 쓰는데.
1: 뭐 하고,
0: 예. 이제 은어로 이제 깡이라고 예, 하죠. 예, 예. 그렇게 쓰는데 이걸 같이 쓴 사람들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의혹이 네, 있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검사들 뿐만이 아니라 수십 명 기자들. 그러니까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한민국의 굉장히 좀 유명한 기자들. 특히 네. 이제 공영방송 기자들 상당수가 윤우진을 따라다니면서 골프 치고 아주 술 먹고 이랬다는 의혹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사건이었는데 이걸 수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서 뭐 돈을 나눠서 썼다. 그러면 그 골프장 압수수색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 뭐 출입자 명단이나 골프 그 이제 명단을 이제 압수를 네. 해야 되잖아요. 일곱 네. 번 영장을 신청을 하는데 그 중에 여섯 번을 기각을 해요.
1: 그러니까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을 네. 한 거죠.
0: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 그 이 사건 아는 기자들도 잘 모를 텐데 이 일곱 번 중에 여섯 번 기각했는데 이것도 네.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러면 기각을 계속하다가 맨 마지막 영장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1: 네.
0: 첫 번째 영장을 들어줬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영장이 나왔을 때는 경찰들이 수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였어.
1: 잘 안 돼.
0: 그래서 어벙벙하게 영장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골프장에서 골프 친 사람들 명단을 좀 주세요.
1: 네.
0: 갔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1: 다 가명이죠. 뭐.
0: 공직자들은 자기 실명으로 골프 안 칩니다.
1: 남의 이름으로.
0: 근데 네. 그 명단을 가져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심지어는 거기에 수도 없이 드나든 걸로 확인된 윤우진 씨 본인 이름도 없어.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그때서야 네. 알게 된 거야. 아, 이게 실명이 아니다.
1: 예.
0: 그래서 윤우진 씨나 윤우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가명으로 골프를 치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예. 확인이 됐어.
1: 예.
0: 윤우진 씨는 최모 씨라는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게 확인이 돼. 그래서 예. 이제는 특정을 한 겁니다. 최땡땡이란 이름으로 그 골프장 그 부킹이 돼 있는 이 명단을 찾아야 되 받아야 되겠으니까 압수수색 영장 다시 내주. 그때부터 검찰이 영장을 안 내주기 시작합니다.
1: 그러니까 일곱 번 중에 여섯 번 기각했는데 맨 처음에 못 모르고 해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고 결과물이
0: 그렇죠.
1: 나머지 네. 뒤에서부터 이제 제대로 가명까지 찾아서 하는데 영장을
0: 그런 거죠.
1: 기각한 건데 네. 반려.
0: 그래 그러니까 네. 이 수사하는 수사팀이나 이걸 취재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사건은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했고.
1: 네, 그렇죠.
0: 제가 알기로는 이 변호사 소개 의혹 그리고 뇌물 나눠 먹은 의혹과 관련돼서
1: 예.
0: 윤석열 씨한테 전화를 하거나 만나가지고 이것 관련돼서 해명을 들은 기자들도 많아요. 지금 예. 그 기자들이
1: 녹음
0: 자기 녹음 파일을 까는
1: 맞아요.
0: 사람이 없어서 그래.
1: 녹음 파일 많이 있을 겁니다.
0: 많아요.
1: 윤석열과의 기자들과의 녹음 파일도 많고 김건희와의 기자들과의 녹음 파일도 많을 거예요.
0: 네.
1: 그걸 공개 안 할 뿐이지.
0: 그래서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네.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그때 저는 이제 동아일보 기자였는데
1: 예.
0: 그 제가 이제 동아일보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기자였는데 주간동 한상진 기자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여러 기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를 나눴고 해명을 했다.
1: 예.
0: 본인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러면 그 기자들이 녹음 안 했겠어요? 다 갖고 있겠지?
1: 지금 법정에서도
0: 네.
1: 주간동화 한상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0: 네.
1: 그냥 한상진이 아니고
0: 네.
1: 당시의 주간동화, 동아일보 주간동화 팀이었던 주간동화 한상진인데 이번 재판 공직선거법 마지막 결심 공판이고 다음 달 선고가 나는데
0: 네.
1: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면서요.
0: 그러니까 저도 네. 사실은 이 재판이 이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아닙니까?
1: 네.
0: 근데 이게 사실 재판 들어갈 때 아유, 설사 이 사건에서 뭐 새롭게 나올 증거가 있겠어?
1: 예.
0: 제가 사실은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시작됐던 201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5년 기간 동안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거를 사실

0: 사실은 윤석열 씨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 저고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 아는데 새롭게 나올 증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예. 다섯 번째 재판, 여섯 번째 재판에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증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 문자.
0: 2012년에 네. 이미 문자와 관련된 네. 소문이 막 돌았는데 그 문자 실물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도 이 문제가 이제 핵심 쟁점이 됐고 당시에 광역수사 대장이었던 분이 네. 증인으로 인사청문회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분도 당시 문자 내용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분도. 그래서 문자 내용을 실물을 우리가 볼 기회가 없었는데 네. 그 문자 실물을 이번에 특검이 검찰의 당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요청을 해서 문자를 까요.
2: 그러니까요. 2012년. 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데요. 이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수사를 받다가 필리핀으로 도망갔다면서요.
0: 그래서 사실은 기자들한테서.
2: 이게 도망간 거 아닙니까?
0: 그래서 네. 기자들이 더 관심을 갖게 네.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2012년에 2월부터 네. 수사를 받기 시작하는데 네. 7월 달에 자기가 조사를 한번 받아. 예.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한 몇십 분 정도 받은 다음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나와서 조사를 받을 테니까 일단 오늘은 돌려보내달라고. 예. 그래서 돌아갑니다. 예. 그랬던 윤우진 씨가 8월 30일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8월 30일인가 그 첫 조사를 받고 며칠 예. 있다가 갑자기 현직 세무서장이 휴가도 안 내고 예. 금요일 날인가? 하여튼 평일 날 점심 먹으러 나간다고 나갔다가 자기 와이프하고 같이 예.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김해공항에서 홍콩 거쳐 태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2: 아, 또 거쳐서 갔군요.
0: 네. 그렇게 가서 8개월 동안.
2: 초유의 사건이죠.
0: 네. 8개월 동안 이 그 뭐죠? 그 불법 체류자 네. 신분으로 태국에 돌아다녀요. 네. 태국 캄보디아 네. 이런 데 돌아다니다가 네. 인터폴에 체포가 돼서 한국에 압송이 그렇죠. 돼요. 이듬해 4월 달에.
2: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처벌 안 받았잖아요.
0: 4월 달에 압송이 네. 되면 당연히 네. 검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 구속해야죠.
0: 체포해서 네. 구속해놓고 네.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설사 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2: 도망갔습니다.
0: 해외로 도망간 거 그리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것만 갖고도
2: 도주 우려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
0: 근데 네. 구속 안 합니다.
2: 그러니까
0: 이 사람
2: 아, 그래요?
0: 그 사람 그 인천공항에서 압송이 네. 돼서 들어온 다음에 검찰에 들어가서 한 이틀 조사받다가 네. 집에 가요. 아.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검찰이 네. 무혐의 처분합니다. 한 1, 2년 있다가. 그러니까 한 1, 2년 동안
2: 무혐의 네. 했더라고요.
0: 한 1, 2년 있다. 1, 2년 동안 사건을 네.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어요. 그냥 갖고 있다가.
2: 저는 진짜 사실은 핵심은 변호사 소개해 줬냐 아니 줬냐가 아니고 네. 그 윤우진 씨가 해외 도피까지 했던 사람이 구속도 안 되고 무혐의로 네. 하고 공무원으로 복귀했던데요.
0: 그리고 네. 이게 이제 생각을 해 보세요. 검찰이 이걸 무혐의 처분합니다. 네. 무혐의 처분하니까 무혐의 처분 나오기 직전에 이 사람이 당연히 국세청으로부터는 그 해임되지 않았겠어요?
2: 예.
0: 해임 취소 소송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무혐의를 받으니까 이 취소 소송에서 또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으로 복귀해가지고요. 예. 2015년 여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퇴직을 해요. 정년 퇴직을.
2: 그러니까
0: 그러면서 세러머니를 하는데.
2: 연금에는 아무 적이 없네요.
0: 아무 문제 없을 뿐 아니라.
2: 파면이 돼야 연금 예. 깎이거나 하는데.
0: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세무서장 서기관입니다. 예. 서기관이 이렇게 분란 일으켰던 서기관이 정년 퇴직하는데 그때 네. 서울지방 국세청장이 그 퇴직 세러머니 하는 장소에 네. 와가지고 꽃다발 줍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하게 변호사 소개 말씀하신 네. 대로 변호사 소개를 했네 안 했네 이걸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는 그러니까. 조직은 대한민국 검찰밖에 없습니다.
2: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 네. 영장 청구권 이걸 그리고, 다 갖고 있잖아요. 네.
0: 그리고 네. 그 뒤에는 검찰이 똘똘 뭉쳐서 이 사람을 그렇게 다 풀어주고 다 덮어주고 하는 데는 아마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네. 아마 검찰 카르텔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2: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0: 그거밖에는 네. 도대체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조선왕조 이후에 네. 이건 해방 이후도 아니에요. 조선왕조 이후에 이런 공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2: 근데 그랬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로 이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윤우진 씨가 그렇게 무혐의를 받고 퇴직을 한 다음에 또 네. 범죄를 일으켰는데 한상진 기자한테 또 걸리잖아요.
0: 그렇죠. 네. 이게 이 윤우진 씨 이제 변호사 소개 문제가 해결이 안 나고 네. 계속 이제 지지분진해서 네. 제가 이제 윤우진 씨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다시 이제 재개를 했어요. 이제 오래간만에 재개를 하다가 윤우진 씨가 공직자 출신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를 네. 일으키는데 이분과 관련된 이분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 이제 찾아서 네. 네. 이 윤우진 씨한테 돈 뜯긴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듣게 되고 관련된 취재를 좀 진행을 해서 그 대선 전 2021년 7월 때부터 제가 이제 연속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걸 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검찰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도를 7월 때부터 했는데
2: 문재인 정권 때
0: 그렇죠.
2: 검찰이니까.
0: 그래서 이제 보도를 뭐 한 거의 한 한 달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수사를 안 하고 계속 손에 들고 있던 검찰이 8월 달인가 갑자기 윤우진 관련된 사건, 그러니까 2012년에 수사하다가 말았던 네. 무혐의 처분했었던 네. 뇌물 사건, 네. 그리고 제가 보도로 새롭게 이제 추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
2: 이거 두 개를 세무조사 무마해 준다고 네. 받은 거죠.
0: 이거를 묶어 가지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우리 같이 수사 받았던 네. 거기에 배당을 해요. 거기서 배당이 돼서 거기서 이제 4개월 만에 수사 결과가 딱 나오는데
2: 네. 4개월 만에요?
0: 네, 4개월 만에 윤우진 바로 구속합니다.
2: 야.
0: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와요. 이게 윤석열. 변호사법이에요. 네. 이유가 뭐였냐면. 네. 공소시효 만료예요.
2: 공소시효.
0: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가 아니에요.
2: 그런데 그 사건을 당시 추미애 장관이 지휘했나요? 다시
0: 그렇죠.
2: 재수하라고?
0: 이게 사실은 추미애 장관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움을 갖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뉴스타파 혼자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예, 예. 이거를 저는 2012년부터는 저 혼자 싸웠고 2019년 이후부터는 뉴스타파 혼자서 싸우는 예. 싸움이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2019년 12월 달에 예. 검찰총장, 저기 이제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하시죠. 그리고 그 이듬해 2020년 연말에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면서 지금부터 5개인가 6개인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윤석열은 관여하지 마.
2: 예. 예.
0: 그 중에 하나로 넣어준 게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 그리고 윤석열의 변호사 소개 의혹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수사를 그러니까 시작되게 됐었던 네.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죠.
2: 그런데 이제 황당한 게 지금 윤석열이 어찌됐든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 안 해준다랑 건진법사 뭐 옛날 만난 적 없다 모른다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선고를 받게 생겼는데 특검에서
0: 네.
2: 윤우진 씨나 그 소개해줬다는 이남석 변호사 조사를 안 했나요?
0: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지난번 네 번째 재판인가 그때 네. 그 재판장도 예.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검에
2: 재판장이요?
0: 대해서 예 특검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지적을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윤우진 변호사 소개 의혹 사건 같은 경우 핵심 당사자가 딱 네 명입니다.
2: 예.
0: 소개시켜줬다는 의혹이 있는 윤석열 그리고 윤우진 그리고 윤우진의 친동생 윤대진 그리고 소개를 받았다라는 변호사 이남석. 이남석 일단 4명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윤석열 씨하고 윤대진은 뭐 윤대진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다 자기가 안 했다 그러고 윤대진은 내가 소개시켜줬다 예. 뭐 이런 식의 입장이니까 최소한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윤우진 그리고 그때 소개 대상자였었던 이남석 이 두 사람 정도는 예. 특검이 기소하기 전에 불러서 진술을 받고
2: 너무 당연하죠.
0: 진술 받고 기소하고 그리고 법정에 세워서 또 증심을 하고
2: 예.
0: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기록을 받아보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더라 이유가 뭐냐라고
2: 예.
0: 얘기하니까 특검의 얘기는 뭐냐면 윤우진 씨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접촉을 했는데 예.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2: 예.
0: 거고 이남석 변호사를 수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었다 이런 좀 핑계를 댔는데 그래서 그
2: 부실수사네요. 부실수사. 네.
0: 그러니까 재판장으로부터 좀 따끔하게 지적을 받았는데 그거를 상쇄하는 증거가 맨 마지막 날 격시고문파트에 나온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자는 네. 공개가 됐죠. 그런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 주
2: 월요일에.
0: 그 월요일 월요일 재판에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만약에 그 봉지욱 앵커로부터 네.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쳐요.
2: 네.
0: 그러면 그 소개받은 변호사하고 제가 이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예. 그러면 나는 이 전화통화가 끝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2: 하겠어요? 소개해준 사람한테.
0: 소개해준 사람한테 전화를 하겠죠. 마지막 결심공부할 때 어떤 증거가 나왔냐면 윤우진 씨가 이남석 변호사하고 처음으로 연락한 직후에 누구랑 네. 통했는지 네. 통화했는지 그 기록이 나왔어요.
2: 통화 기록.
0: 근데 윤석열은 지금까지 윤우진한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람은 친동생인 윤대진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2: 예.
0: 윤대진하고 윤우진 씨가 통화한 기록이 없어.
2: 그렇죠.
0: 누구하고 통화하냐면 윤석열. 이남석 변호사한테 문자를 받고 네. 전화통화를 곧바로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전화하는 건 윤석열.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이남석 변호사하고 전화통화를 한 다음에 끊자마자 바로 전화하는 거 윤석열.
2: 네.
0: 이걸로 저는 사실은 윤우진 씨에 대한 변호사 소개 의혹과 네. 관련돼서 마지막 마침표는 찍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이제 법정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받았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닌 게 만약에 그게 제대로 수사가 됐다면 그 윤우진이 받았던 뇌물 자금을 나눠 썼던 공무원들이나 기자들
0: 그렇죠.
2: 줄줄이 다 수사돼서 처벌이 네. 됐을 텐데 심지어는 그 중에 한 그러니까 그 뇌물 공여자 육류 수입업자의 장부가 있다면서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2012년에도 네. 많이 논란이 됐었고. 네. 그 회자가 많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실문 지금까지 공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사실은 제가 그 육류업자의 장부의 실물을 법정에서 한번 딱 본 적은 있어요.
2: 예.
0: 예, 이게 뭐냐면 윤우진 씨가 제 기사 때문에 저희 뉴스타파가 쓴 기사

0: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했잖아요. 법정 구속이 된 다음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그 재판,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같이 이제 기소가 됐던 곧바로 기소했는데 뇌물사건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저 때문에 시작된 재판이니까 제가 이제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판을 몇번 들어갔어요. 제가 방청을 했는데 그때 법정에서 현출이 됐어요. 근데 분명히 저 다이어리 어딘가에는 윤석열 씨와 만났다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우리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그 페이지는 법정에서 현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는데
1: 몇 년도입니까 그게?
0: 그게 2021년, 2년 요 정도
1: 그러니까
0: 됐을
1: 윤석열
0: 겁니다.
1: 때니까.
0: 네.
1: 2022년
0: 아, 윤석열이
1: 남아있을 것
0: 대통령 된
1: 같은데.
0: 다음으로
1: 윤석열
0: 잘 기억이 돼요.
1: 대통령 때니까. 아, 윤석열. 그러니까 그 수입업자, 그러니까 저도 그때 기자들은 다 알고 있던 게그 수입업자가 접대한 공무원 중에 한 명이 윤석열.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이냐면 윤우진 씨가 뭐 검사나 이런 사람들 만나. 그러면 이 육류업자한테 연락을 해. 야, 너 나와. 너 와서. 그 뭔 얘기냐고 와서 밥값 내.
1: 스폰서로.
0: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육류업자는 그날그날 만남을 이제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거죠. 근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재판에서 뭐가 확인됐냐면 그 육류수입업자가 윤우진 씨한테 끌려다니면서 골프 접대를 한 기자들 명단이 쫙 공개가
1: 아,
0: 된 적이 있어요. 제가
1: 기자들도.
0: 아직 그거를 공개는 안
1: 아니, 뭐,
0: 했는데.
1: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이렇게 기자들
0: 예. 네.
1: 많이 연루돼
0: 거기에
1: 있으면.
0: 보면 기자들 명단이 그때 법정에서 현출이 된게 있는데 제가 그때 기억이 맞다면 12, 3명 정도? 대부분 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이름들입니다.
1: 그렇습니까?
0: 상당수가.
1: 아, 유명한 기자들이에요?
0: 유명한 기자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방송사, 어느 신문사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갔거나 뭐 사장을 지냈거나 이런
1: 아니,
0: 분들은. 예.
1: 뉴스타파에서 뭐 실명 깐 사람도 있지 않나요? KBS 사장?
0: 그렇죠. 제가 한명 깠죠.
1: 고대영인가?
0: 예. 고대영
1: KBS
0: 사장 이름은 깠죠.
1: 사장.
0: 왜냐하면 이
1: 증인이죠,
0: 사람은
1: 그분은.
0: 그 골프숍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윤우진 씨로부터 사무실
1: 아, 재원도.
0: 운영비도 예, 보전받은 게 확인돼서 그분은 이제 제가 딱한명 실명
1: 그분은 뭐
0: 깠고
1: 어떤 사법 처리나 이런 게.
0: 아니요. 그거 아마 수사 안 됐을걸요?
1: 그게 안 됐나요?
0: 아마 그게 근데 공소시효가 너무 지나서 너무 오래전 사건이라서 아마 그게 수사가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하여간 그 윤우진 씨는 보니까 계속 감옥에 있다가 3월 말에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재판이 두 개잖아요. 또 이제 그게 확정되면 또 이제 다시 감옥에 갈 텐데 윤우진 씨가 우리 한상진 기자 엄청 싫어하겠는데요?
0: 엄청
1: 왜
0: 싫어하죠.
1: 나를 이렇게 평생 괴롭히냐 이런 얘기 안 해요?
0: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윤우진 씨 여러 번 만났고 제가 인사청문회 때 제가 이 기사를 써서 이제 좀 시끄러워진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이 윤우진 씨의 이제 추가 범죄 혐의를 이제 추가를 이제 저희 취재를 시작한 게 2021년 초부터였는데 그때부터 해서 그해 연말까지 해가지고 제가 윤우진 씨를 한 1년에 걸쳐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뭐 하여튼 그 해명도 많이 듣고 뭐 어쨌든 윤우진 씨하고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도 제가 보도도 한번 하고 그랬으니까 예. 뭐 싫어하겠죠 저를. 예.
1: 아니, 또 기자를 좀 설득해서 만났는데 또 만나서 한 얘기를 보도를 해버리고 하니까
0: 네네.
1: 결국에는 이제 그두 사건, 검찰이 다 봐줬던, 하나는 봐줬고 하나는 또 봐주려고 했던 그
0: 네네.
1: 사건이 다 재수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진짜 문제는 이제 2012년 특수부장, 중앙지검 특수일반지검이었던 윤석열과 한상진 기자의 통화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나왔다가 지금 다시 2026년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정에서도 다 재생이 됐죠.
0: 그렇죠. 이제 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저한테 그 문서 송부청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9년에 공개했었던 그 녹음 파일 원본을 법정에 좀 제출해 달라. 이게 현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뭐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음성 파일 제가 법정에 냈고 그 음성 파일 전체를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재판 때그 법정에서 틀었죠. 네.
1: 그러니까 윤석열의 주장은 한상진 기자가 뭐 자기 질문이나 자기 말했던 거를 편집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을 했죠.
0: 그러니까
1: 계속
0: 이제
1: 그 얘기 했었어요.
0: 그렇죠. 그런
1: 대선
0: 취지로
1: 때도.
0: 말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상진 기자가 자기가 질문한 내용은 빼고 내 답변 내용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짜깁기 해서 내면서 전체적인 의도, 자기의 발언 의도가 전달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좀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드리면 26분 음성 파일 내용 중에 제 말은 다 합쳐도 한 30초, 40초밖에 안 돼요. 본인이 25분 이상을
1: 그러니까
0: 떠듭니다.
1: 이미 그때부터 한번 말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더라고요.
0: 제가 뭐
1: 노출을
0: 질문 오래 할 것도
1: 그렇게.
0: 없어요. 변호사 소개해 주셨나요? 그러면 자, 잘 들어.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나가는
1: 아, 맞아요.
0: 사람이니까. 예.
1: 아,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상진 기자가 얼마나 미울까 싶어요. 2012년에 통화했던 걸 7년 만에 끄집어냈다가 그걸로 지금 문제는 윤석열 씨는 오늘 또그 일반적으로 징역 30년
0: 네,
1: 추가됐잖아요.
0: 30점 받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0: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그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1: 뭐
0: 없어요.
1: 징역 2년 구형인데요. 뭐 많이 나와봐야.
0: 근데
1: 뭐.
0: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선거보전금 397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
1: 그렇죠.
0: 라는 건데 그 정당에서 하면 안 내도 되는 게 맞습니까?
1: 제가 이제 네. 아는 법조인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정당 그러니까 그 후보가 당선 취소가 되면서 선거 보존금을 내 그 국가가 내 대신 내줄 필요가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선거 선거비를 쓰는 건 주체는 정당이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을 쓰고 돈을 받아간 그 정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받아낼 것도 다시 돌려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기 전에 만약에 국민의힘 그때 당시 이제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세웠던 국민의힘이 없어진다면 돈을 받아낼 주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0: 아니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입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1: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아요.
0: 법 개정을 지금 미리 해가지고 이게 3심 확정되기 전에 그런 꼼수로 397억 원을 안 내는 사태가 그럼 피해야 되는 사태가 그러니까 안 생기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와, 그런 것까지 또. 그러니까 하여간 기자로서 특정인과 이렇게 십몇 년 동안.
1: 야, 저도 지겹습니다. 예,
0: 특정인의 사건을. 네.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제가 처음 봤습니다.
1: 네, 저도 처음입니다.
0: 예, 무서운 사람이네요. 예, 한상진 기자, 여러분, 한상진 기자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예, 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예, 하여튼 대단한 취재였고, 뉴스타파가 이 보도를 하고 하면서 그때 후원자가 한 4천 명 빠졌다고 하는데,
1: 네, 한 3천
0: 뉴스타파니까 네. 보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0: 일반적인 언론사였으면 무서워서 보도 못 합니다.
1: 네, 네.
0: 알겠습니다. 한상진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요즘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지는데요.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봉인 해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축구 방금 보니까 역전골 넣었던데 예, 결국 시간이 약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

0: 직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대한민국과 체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는 조금 전 2-1로 대한민국의 승리로 종료됐습니다. 한편 지금 고속도로 내 돌발 상황이 많은데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목간 부근 고장난 화물차가 세워져 있고요. 일직분기점 부근 1차로에는 승용차 사고도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초 부근의 사고는 이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파 남아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 사이 정체가 남아있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시속 30-4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방면으로 묵동에서 신내 나들목 사이가 정체고요. 반대 종암 쪽으로는 월릉램프에서 하월곡램프까지 밀립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정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서면 늘 두 팀의 응원 속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한쪽은 내 이름을 외쳐주지만 다른 한쪽은 상대팀을 응원하죠. 결국 선수는 누군가의 환호와 다른 누군가의 아쉬움, 그 한가운데서 끝까지 자기 경기를 해내게 되는데요. 우리 삶도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세상 모두가 다 내 편일 수는 없습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은 소리와 쓴소리를 던지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준비한 기량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오늘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 특히 이 월드컵 첫 경기를 2-1로 이긴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재가 함께한 DNA 이번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 주제가입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 북중미 월드컵이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에서 가장 먼저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 개막 공연에서 K-POP 데몬 헌터스의 가수 이재가 성악가인 안드레 보첼리와 이 주제가 DNA를 열창해서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아마 들으신 분들은 한국어 가사 있다. 예. 또 넘어져도 난 다시 일어나. 이런 한국어 가사도 있었습니다. 오뚜기 같은 근성의 기. 선수들은 물론이고 이 월드컵 보는 모든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체코와의 첫 경기 이겼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1-0으로 끌려가다가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 넣고요. 그다음에 오영규 선수가 후반 35분에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2-1로 이겼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는 일주일 뒤인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멕시코와 또 있거든요. 홈팀이랑 또 있어가지고 또 일방적인 응원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한 기량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보여주는 우리 선수들 됐으면 좋겠네요. 자,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목소리가 새어나가는데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용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용환입니다.
0: 예, 우리 선수들 활약 보셨죠?
2: 봤습니다.
0: 보셨죠. 예, 어떤 월드컵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1: 당연히 2002년 월드컵이죠.
0: 2002년?
1: 네.
0: 이때 계셨군요. 네네네네네. 그때 그럼 어디서 주로 응원하셨어요?
1: 그때는
0: 광장만 나가셨어요?
1: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0: 맞아요. 그 끌어오르는 걸 어쩔 수가 없어갖고.
1: 네, 그때는 월드컵 경기장에 경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광판 하나 틀어놓고 모두가 모여서 아주 신나게 응원하고 돌아가는 그 길 내내 대한민국을
0: 맞아요. 빠밤빠밤 경적도 막 그렇게 울려가면서.
2: 맞아요. 저도 이때 당시에는 저는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다 보니까
1: 편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2: 주무시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경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차 때문에 새벽 한 3시, 4시에 봐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아마 그 한인 교회나 이런 한인 식당에서는 항상 열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거기서 응원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슨 한국에서의 그 뜨거운 열정과 이런 건 못 느꼈지만 또 어릴 때여다 보니까 근데 그때 엄청나게 뭔가 좀 이게 약간 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뭔가 조금 희열을 좀 느끼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1: 아니 결론적으로 못 봤다는 건데 못 봤다는 걸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게 참 정말
2: 보기에 맞습니다. 보기에 맞아요.
1: 놀랍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선물 포장 잘하시네요.
2: 감사합니다.
0: 아무튼 그 2002년 그 월드컵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세대는 복 받았다. 예,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걸 뛰어넘는 또 경기를 보고 싶다. 그런 또 희망도 생기네요.
1: 88올림픽은 못 봤지만 2002년 월드컵은 잘 봤습니다. 예.
0: 정말요? 다 봤어.
1: 88올림픽은 전 태어났기 때문에.
0: 그래요? 그렇습니다.
1: 태어나서 기억하시냐고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0: 전 심지어 86년 아시안게임, 서울 아시안게임 때 마스게임에 나갔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담원 하시면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예.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오전 9시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우물정 0951번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이란 전쟁 장기화 여파가 고용시장에 반영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는데요.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1년 5개월 만입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반도체 호황에도 14만 명 줄어서 201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도 25개월 연속 감소했고 농림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도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특히 청년층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는데요.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25만 5천 명 감소해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산업구조 변화, 경력직 중심 채용이 겹치면서 청년층 고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이른바 B2 수요가 늘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 3천억 원 증가해 전달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5조 3천억 원이나 늘어 약 5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투자 수요와 가정의 달 자금 수요가 겹치면서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매주 점검하고 관리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은행권도 고액 신용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겨도 고객센터 연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쇼핑과 배달, 택시, 세탁, OTT, 음악 등 주요 구독 서비스 19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8곳은 전화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았고 전화 상담이 가능한 업체도 앱 첫 화면에서 실제 연결 단계까지 평균 5단계 가까이 거쳐야 했습니다. 채팅 상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곳이 1대1 채팅 상담을 운영했지만 상담 창구에 접속하기까지 평균 5단계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서울시는 고객센터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첫 관문인 만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소비자는 전화 상담 선호도가 60%를 넘어 고령층을 위한 상담 창구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입니다.

0: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의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우리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죠. 오늘의 출동지는 충북 음성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 이 미래에 불안하지 않으려면 이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잘 찾자입니다. 네, 보통 금융상품은 처음에 가입할 때는 다 좋은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좋고 나한테 필요해 라고 해서 상품을 가입을 했지만 막상 가입해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이건 나한테 맞지 않은 거였네 라고 나중에 확인하실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연을 좀 예로 들어서 큰 틀에 있어서 이 나에게 상품을 맞는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이걸 기준을 좀 알고 상품을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에서 자영업을 하며 소중한 두 딸과 함께 세 식구가 살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홀로 가정을 책임지게 되면서 엄마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는 절대 안 듣게 하려고 정말 이 악물고 노력하며 키웠습니다. 제 마음이 하늘에 닿은 걸까요? 거칠 것만 같았던 사춘기를 지나 이제 훌쩍 자란 딸들은 제게 가장 든든한 아내이자 때로는 엄마 같은 최고의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2: 아빠, 내가 아침에 아빠 빈속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이 스크램블 에그에다가 따뜻한 커피 딱 내려놨잖아. 아빠 그냥 홀랑 나가버렸더라. 나 정말 서운해.
0: 진짜? 아빠가 오늘 가게 문을 좀 빨리 열어야 해서 정신없이 나가느라 못 봤네. 아 미안해 우리 딸. 내일은 아빠가 꼭 다 먹고 갈게.
3: 아빠 내가 오늘 아빠한테 어울리는 착장 그 유세 유행하는 OOTD 신경 써서 거울 앞에 딱 준비해놨잖아. 근데 아빠 또 칙칙하게 면바지에 검은 티 입고 갔더라. 내일은 무조건 내가 골라준 옷 입고 가야 돼. 알았지?
1: 여동생 맞는 거죠?
0: 아니 우리 딸들 목소리가 원래는 옷구슬처럼 예쁜데 오늘은 좀 이상하네요. 예, 이렇게 예쁜 우리 딸들 최대한 뒷바라지를 잘해주고 싶어서 조금씩 저축도 하고 보험도 오래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실손 보험료가 올라 보험 리모델링을 받았는데 제가 가입한 상품이 다 갱신형 보험이더라고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데 앞으로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저축 중인 상품도 제 상황에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머니 특별시 전문가님들 저희 집 재무 점검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1: 아유, 훈훈하네요. 훈훈해요.
0: 딸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래를 위한 저축 상품이나 보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언젠가 사용하게 될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가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4: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여러 가지의 금융상품들을 내 상황에 딱 맞게 고르는 몇 가지의 기준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0: 기준을 알려주신다. 그러면 내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 고를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기준은 뭘까요?
1: 일단 저축성 보험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에. 예, 저축성 상품들을 먼저 좀 알려드리면 큰 틀로 볼 때 이 연말 정산에 세금 혜택이 있냐 없냐. 이걸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세금 혜택이 있다면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하고요.
0: 네.
1: 연말 정산 때 세금 혜택이 전혀 없는 저축성 상품을 세제 비적격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우리 적금, 예금, 뭐 IRP, 연금저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제 적격 상품일 수 있고요. 뭐 증권사의 뭐 연금저축 펀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납입한 그 크기에 따라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로 이제 일부를 환급하게 되죠.
0: 아, 연말정산 때 세제, 그러니까 세금을 뭐 돌려받을 수 있느냐, 마느냐, 막 그런 차이.
1: 맞아요.
0: 예.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거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 이런 상품들은 나중에 연금받을 때 또 세금이 붙는다던데 진짜 그렇습니까?
4: 네, 맞습니다. 이 세제 적격 상품들은 납입 당시에는 세금 혜택을 전혀 체계를 받지만 이 향후 원금에 이자를 형성되면 그 이자 소득세와 이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세라는 거를 국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 가입 당시에는 당시에 받았던 혜택을 결국 향후에 추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가서 찾을 때는 좀 다시 토해내게 되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세금 혜택을 받는 게 막 딱 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1: 또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러한 상품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좀 있다면
0: 예.
1: 가장 대표적인 게 자영업자분들, 사업자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당장 납부해야 되는 그 종소세 이런 어떤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양을 줄이는 목적으로 이런 세제 적격 상품을 이용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0: 예.
1: 급여를 받는 급여 소득자분들은 좀 두 케이스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통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 때 내가 그만큼 소비가 많았다면 돌려받는 경우들이 많고요.
0: 네.
1: 반대로 소비보다 저축을 더 많이 했다라면 추징을 받습니다. 세금 추징을 받아서
0: 네.
1: 내가 더 토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일반 근로소득자분들은 둘로 나눠서 만약에 나는 환급을 좀 충분히 받는 분들은 이런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굳이 이런 상품을 이용하는 게 필요 없죠.
0: 네.
1: 왜냐하면 난 이미 충분히 받게 되니까.
0: 네.
1: 그런 분들이 세금 혜택을 더 받자고 이런 것들을 가입하게 되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세금 이연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0: 네.
1: 향후에 내가 노후 시기에 이런 어떤 상품들을 잘 준비한 것들을 받을 때 혜택을 받을 때 세금의 양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에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다라고
1: 맞아요.
0: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세제 적격 상품은 현재 세금 부담이 좀 큰 자영업자나 사업자분들 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예, 그 환급액이 좀 적당히 있으시다면 굳이
1: 맞아요.
0: 예, 노후 때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판단을 잘 하셔라라는 네. 말씀이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세제 비적격 상품은 어떤 거예요?
4: 네. 자, 세제 비적격 상품은요. 이제 세제 적격에 따른 반대겠죠. 그래서 이제 상품이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가입 초기에는 이런 세금 혜택, 세제 혜택을 사실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원금 대비해서 이자가 더 발생하고 그럼 이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에요.
0: 네.
4: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연금 받을 경우에는 또 연금 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보면 그 돈을 그동안 원금에다 쌓인 금액들을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0: 그럼 갑자기 또 궁금한 게 뭐 아까 예를 들어 제가 연금 저축을 하고 있어요.
1: 네. 네,
0: 전 근로자니까 연말정산 때. 근데 나는 엔간히 받아서 굳이 이제
1: 환급을 받아서
0: 받는 입장이라서 굳이 네. 토해낼 게 없으니 토해내는 입장은 아니어서
1: 네.
0: 저축을 가입하고는 있는데 굳이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네. 네.
1: 연금 저축 뭐 연금 저축 펀드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세액공제 혜택을 안 받으면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안 받으면 향후에 이연 효과도 없어요.
0: 없어요.
1: 네. 네. 근데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0: 네.
1: 이게 나중으로 이렇게 이연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절대 가입하지 말라 뭐 그런 의미는
1: 그런 건
0: 아니고
1: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0: 신고 여부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0: 이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다 따져 보시면 되겠네요.
1: 네.
0: 예. 자 그러면 가입할 때. 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에 나중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세제 비적격 상품이다.
1: 세제 네 맞아요 예, 비적격 네 맞아요.
0: 막 좀 헷갈려. 그렇다면 세제 비적격 상품은 현재 세금 환급이 크게 필요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더 맞는 상품이다.
4: 그렇죠.
0: 이렇게,
4: 예. 네 확실합니다. 자 앞서서 이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은요 내가 올해 납부할 세금의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라면. 세금 혜택이 없고 그 대신에 원금 대비 이자가 얼마가 되어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품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혹은 보증형 연금보험 등 이 저축성 상품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있어서 맞는 조건이 비적격을 좀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보험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상품은 이런 것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생각으로 가입한 종신보험.
1: 네. 네,
0: 이런 거는 뭐 어디에 해당이
1: 그건
0: 될까요?
1: 참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애매모호한 그런 상품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0: 애못단지네 종신보험은 정말.
1: 이 종신보험은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0: 네.
1: 구성, 그러니까 분류군 자체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입니다. 분류군 자체가.
0: 예, 이쪽에 네. 포함되는 성격이 아니군요.
1: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보장성 상품인 거죠.
0: 네. 네. 그런데 왜 그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처럼 가입을 하는 걸까요?
1: 해지환급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0: 해지환급금?
1: 네. 이 종신보험의 구조 자체가 이 해지환급금은 일정한 이율로 불이가 돼서 어떤 일정한 시점이 지나게 되면 원금 대비 이자가 생기는 것처럼 해지환급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자가 그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원금 대비 이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라기보다 해지환급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 이자도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축처럼 보일 수 있는 네. 거예요.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원금 대비 뭐 이런 그 해지환급금이 원금을 초과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려면 납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나야 돼요.
0: 아, 좀 많이 지나야 되는 거죠.
1: 많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간을 지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를 한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종신보험은 20에서 30%밖에 못 받습니다. 얼마의 기간이 지났든지 간에 얼마가 쌓였든지 간에 20에서 네. 30%가 고정돼 있어요.
0: 손해가 많네요.
1: 나머지가 다 손해인 거죠.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입하고 나서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전체적인 보장성 보험의 해지 그 종신보험의 해지율이 60에서 70% 정도가 돼요.
0: 아이고.
1: 그러면 이건 가정경제가 그만큼 1년, 2년 이내에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상황들이 네. 발생하는 과정에서 보험을 가장 먼저 손대니까
0: 네.
1: 그때 종신보험의 어떤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던 것들이 해지가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0: 전에 해지됐기 때문에
1: 손해를 많이
0: 손해를 많이 보게
1: 보고.
0: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2: 간혹 가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나중에 연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해요.
1: 네.
2: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계산해 봤을 경우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금액이 훨씬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입한 사망보험금,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입했으면 이 1억에서 뭐 연금을 전환, 이게 아니라 내가 냈던 해지 환급금,
1: 을 가지고
2: 거기 안에서 공시율을 적용해서 연금이 적용이 되고, 그 금액도 평생 나온 게 아니라 기간 설정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종신까지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쌓인 금액이 결국 내가 냈던 금액, 해지 환급금 일부가 일단 기본 원금이다 보니까, 연금으로 수령한 것도 실질적으로 좀 손해를 볼수 있어서 이 부분도 잘 확인하고 연금 전환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네, 종신보험. 제가 이
3: 종신보험 쓰세요?
1: 써가지고
3: 쓰시죠?
1: 아 저는 근데 저
2: 오늘따라
0: 근데 더큰 문제는
1: 네.
0: 변액 종신보험이에요.
1: 아니 그건 아니고
2: 그건 아닌가요?
1: 네,
0: 그건
1: 네.
0: 아니고 좋습니다
1: 일단. 네, 그리고 완납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
0: 아 그러면 그나마 낫죠.
1: 개인적으로 네.
2: 상담 문자 보내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훅 들어갔네요 종신보험. 네. 어쨌거나 종신보험은 네. 네. 개념 자체를 이렇게 저축성 상품이 보시면 안 되고 보장성 상품이라는 거로.
0: 근데 지금 납이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기간에는 종신보험이 오히려 그때 당시 저축성 상품보다 나을 어떤
1: 있을까요?
0: 면이 많이 있긴 했어요.
1: 예. 그때는 다 종신보험 들었거든요.
2: 맞아요. 다 들었죠.
0: 예전 이율이 높았어요. 그때는. 예, 예, 예. 예,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요즘의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거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적격? 이 상품 네.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럼 팀장님들은 두 가지 상품 중에서 뭐 어떤 걸 더 선호를 하시는 게 있습니까?
2: 당연히 둘 다죠.
1: 둘 다죠.
2: 네, 둘 중에 네. 뭐가 더 좋아? 뭐 양념이냐, 후라이냐 이게 아니라 이건 둘 다 가져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말 전산 때 소득세 뭐 전산 때나 혹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의 양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세제 적격 상품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연금이나 노후자금 IRP나 이렇게 퇴직연금 운영하실 경우에는 예, 환급을 이용하시는 것도 물론 당연히 좋긴 합니다.
0: 네, 근데 세금의 양보다 이 향후에 이 노후 시기에 받을 노후 자금을 확보를 확실히 잘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제 비적격 상품,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1: 네.
0: 국가 사회적인 제도로 노후 준비를 다 못하니까 개인이 가입할 수 있게끔 권장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혜택이잖아요.
1: 네.
0: 국가에서 주는 혜택 몇 개 없습니다. 그게 몇 개 안 되는 혜택 중에 하나가 비과세 혜택이에요.
1: 예.
0: 그러면 당연히 세금에 관련된 문제가 노후에는 항상 발생하는데 세금 혜택 다 주겠다. 할 만한 거죠.
1: 할 만하네. 비과세가 네. 이게 또 그 얼마 차이로 또 되게 네, 크거든요.
0: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저 종신보험 많이 하셨나 보다.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노후 준비를 종신으로 많이 하셨나 보다.
1: 아니에요. 예. 자, 사연으로 돌아와서 그럼 사연자님이 가입해 두셨던 저축 상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0: 네, 이 미리 가입해 두셨던 상품은 월 30만 원 정도 되는 연금 저축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상품은 가입할 당시에 은행 직원분께서 세액공제 많이 받아라 라고 해서 이 세금의 환급 관련된 이점만 강조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환급이 세금에 대한 환급이 강점은 맞습니다. 장점 맞는데 현재 사연자님은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추징되는 상황보다는 소비가 적절하게 받쳐지고 있어서 세금을 환급받는 상황이 더 컸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세금을 더 줄일 목적으로 이 세제 적격 상품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그림은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세제 비적격 상품을 준비해서 내가 원금 대비 이자가 얼마가 붙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전체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을 더 준비하는 예, 그게 더 경제 상황에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1: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습니까?
2: 네, 그렇죠. 이게 궁금하신 건데 설명 오늘 많이 깁니다. 네. 팀장님.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드렸냐. 표정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0: 아, 저한테 얘기한 거였어요?
2: 네네.
0: 아, 그렇구나.
2: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연금 저축 상품을 일단 납입 중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이 납입 기간도 짧게 해서 이제 앞으로 30만 원씩 매월
1: 네.
2: 5년간만 납부를 하고요.
1: 예.
2: 그리고 5년을 그대로 거치라는 겁니다.
1: 네.
2: 자, 그렇게 되면 10년을 채우게 되겠죠. 10년을 채웠을 경우에 환급금이 정해진 금액, 즉 130%를 환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즉 이게 비과세 효과도 보면서 여기다가 그 30%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수익률이죠. 수익률 이자 될 수 있고 이 금액들을 그대로 통장에 받을 수 있도록

0: 도움을 변경해 드렸는데 이 상품도 근데 헷갈리시면 이것도 사실 종신보험이긴 해요.
1: 네.
2: 아, 이거 아니에요. 종신보험 아닙니다.
0: 아, 이건 종신보험 안 하셨나요? 네, 네. 근데 종신보험 중에서도 단기납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상품 중에서는 이렇게 짧게 내고 짧게 금액을 받고 비과세 혜택 10년을 딱 채웠을 때 끝나게끔 만드는 이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내약한 가입한 종신보험이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은 최소
2: 5년 납 10년 유지라고 하는 조건이
1: 있으니까 네. 그 네. 조건만 맞춰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잘 운영을 하시면 괜찮게 뽑아가실 수 있다.
2: 네네. 네. 맞습니다.
1: 그렇고 이제 경제 상황에 맞는 적합한 저축 방법을 이제 찾으신 건데 그러면 이제 보장 내용도 한번 볼까요?
2: 일단 사연자님께서 오래전부터 유지를 해왔던 종합보험의 내용을 약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실손보험은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하셨고요. 이 나머지 보장은 전부 해지한 이후에 새로 이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아. 내용을 살펴보니까 볼 필요도 없는 잘못 가입된 상품이었습니다.
1: 볼 필요도 없이 아주 최악의 경우네. 뭐가 잘못된 거죠?
0: 자. 왜 이렇게 말을 무섭게 하십니까?
2: 볼 필요도 없어.
1: 네. 볼 필요도 없어. 자,
0: 아나운서님, 만약에 네. 지금 가입되는 보험이 있어요. 근데 이 보험을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비교적 저렴하게 이제 가입하게 됐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납입하는 기간을 죽을 때까지 내시래요. 싸게 해도 되니까.
1: 아, 절대 안
0: 하실 것 같아요.
1: 절대 안 하죠.
0: 절대 안 하죠.
2: 볼 필요도 없다고 했죠.
1: 그죠. 어떻게 죽을 때까지 내요? 내가 소득이 어떻게 있을 줄 알고. 예.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래도 이제 어떤 분들은 보험료가 많이 이렇게 저렴하면 이렇게 눈길이 가긴 가잖아요.
2: 근데 추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료도 올라요.
1: 또 갱신형이에요.
2: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데 보험료도 올라간대요. 그러면 어떠세요?
1: 그런 상품은 진짜 가입을 안 하겠죠.
0: 그렇죠. 네. 특히 뭐 이런 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60대, 70대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우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20살한테 했으면요.
1: 아우,
0: 몇 년을
1: 내가 네, 보험을 얻고 살지 내가.
0: 네. 네. 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가 뭐 전화로 하거나 했을 때 고객님 뭐 저희는 이번에 해가지고 뭐 가지고 얼마까지 되고 뭐 몇 억까지 되는데 단돈 3만 원이에요. 정말로 가입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 덜컥 이래서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했다가 보험료가 인상되는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보험을 금액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1: 예.
0: 이거 언제까지 내야 될지 확인해 보니까 10년, 20년을 쭉 계속 내야 된다. 이런 보험들을 지금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예.
0: 당연히 가입할 당시에는 좀 기분이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 보험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갱신보험이 만약에 준비가 돼 있으면 정작 소득이 없는 이 노후 시기에는 결국 이 보험 때문에 결국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오히려 그때 가서는 나중에 가서 아우 잘못했네 하면서 그때 가서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런 건 또 해지 환급금이 거의 없어요.
1: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눈앞에 보험료만 보고 덜컥 하실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내가 계속 이제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감당 여부를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전략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사실 또 갱신형 보험이 막 무조건 나쁘거나 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2: 갱신형 보험은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아까 정영환 팀장이 말한 것처럼 나이가 많은 분들은 사실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1: 네.
2: 같은 보장을 준비해도 젊은 분들보다 비싸기 때문에 나는 이 나이 때까지만 일정 기간 내만 딱 그냥 보장받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 갱신되기 전까지 자기의 필요한 보장을 채우시는 분들 이런 때 갱신형 보험을 유지하면 좋고요.
1: 연령이 높으신 분들한테 유리하겠고
2: 또 하나는 나는 이미 비갱신형으로 보장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왠지 가족력 때문에 또는 왠지 내 생활 식습관이 좋지 않아서 내가 경제생활 하는 이 기간 동안까지 은퇴 전까지만 내 보장을 좀 더 늘리고 싶어 값싸게 이런 분들은 20년 갱신으로 해서 뭐 40세에 가입해서 60세까지만 일단 갱신이 얼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내 보장이 너무 부족하니 좀 약하니 이거를 60세까지만 조금 보장을 더 키우겠다.
1: 아, 그 일정 기간만 딱 정해가지고 운영하시는
2: 좀 더
1: 것도
2: 필요하게 계단형으로 이렇게 딱 추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좋겠죠.
0: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든 적 있어요. 거기가 이제 보험 가입을 하면 가입 제안서나 이게 상품 설명서라는 걸 받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갱신 예시 금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예시한 금액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그건 예시 금액이기 때문에 확정 금액이 아니에요. 믿을 게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최근에 만나뵀던 분도 저 이거 가입했는데 근데 이거 많이 안 오른다고 하던데요? 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0: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좋다.
1: 네.
0: 근데 이것만 맹신하고 가는 건 가격만 위험하다. 보고 결정하는 건 위험하다.
2: 그러면 이제 사연자님 다시 갱신형 보험 어떻게 개선을 해주셨습니까?
1: 네, 20년 날 90세 만기로 해드렸습니다. 자, 9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조건으로 딱 필요한 보장만 갖추게 되었고요. 암, 뇌, 심장질환 그리고 각종 수술비와 암치료비용까지 가입을 다 도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한 약 3년 전쯤에 어깨치료랑 췌장염으로 각각 10일씩 입원하신 이력이 있어서 당장의 보험료는 많이 저렴하게 못 만들지만 대신 한 가지 기능을 더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네. 자동 할인 제도.
2: 자동 할인 제도.
1: 매년마다 입원과 수술력이 없으면 보험료가 1년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2: 자동차 뭐 사고 없으면 조금 할인인데 뭐 그런 개념인가요?
0: 개념은 비슷합니다.
2: 네.
0: 비슷한데 어쨌든 뭐 그런 할인 제도도
2: 할인
0: 있고요.
2: 제도가 있다.
0: 네. 그래서 기존의 총 보험료가 약 한 28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 18만 원이나 갱신형이었어요. 18만 원짜리. 근데 18만 원짜리를 100세까지 약 50년을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진짜 엄청 긴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또 보험료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한 60대쯤 됐을 때는 이제 고민이 이제 슬슬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심지어 여기에는 입원비, 아니 수술비, 암 치료 비용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2: 어이구야.
0: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충하면서 9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도 않도록 해서 보험료는 26만 원 정도로 약 8만 원이 증가했어요. 평소에 저희가 안내를 드릴 때는 감소하잖아요.
2: 네.
0: 이분 같은 경우는 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 예.
0: 그런데 매년 입원 수술이 없으시면 무사고 자동 할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23만 원까지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만 원의 보험료가 증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료 부담 좀 늘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길게 보면은 훨씬 더 절약하시는 거죠.
0: 훨씬 더 절약이죠.
2: 네. 예. 진짜 상황에 맞게 노후 준비도 챙기시고 꼭 필요한 보장도 이렇게 크게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제 따님 걱정도 많이 하셨거든요.
1: 네, 아까 전에 저희 건장한 따님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 네네네.
1: 네, 우선 첫째 따님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보장 관련된 부분의 보험 가입 내용 확인해 보니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잘 됐냐 여쭤보니까 사실 본인은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2: 네, 네.
1: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운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대로 냅두기를 했고요. 안심됐는데 문제는 이제 둘째 따님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따님 같은 경우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와 실비 외엔 보장을 별도로 준비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0: 마침 이제 사연자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이유가 본인의 보장도 그렇지만 이 둘째 따님의 보장이 좀 약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은 평소에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장을 좀 추가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보험료를 이제 보험회사별로 쭉 비교를 하고 적절한 회사를 좀 찾아서 암, 혈관 질환 관련된 뇌혈관, 심장 질환, 그다음 각종 수술비, 암 치료 비용 등을 골고루 했는데 이 나이가 깡패인 게 보통 이제 이렇게 40대, 50대 분들 이런 거 다 설정하면 한 10몇만 원 나오거든요. 얼마 나왔냐면 7만 원 나왔어요. 엄청 적게 나왔죠. 7만 원대 정도 나왔습니다.
2: 야.
0: 그래서 근데 심지어 20년 납 100세 만기예요.
2: 어머.
0: 네, 그러니까 같은 보장인데 60대 분들, 50대 분들이 가입할 때는 15만 원, 20만 원 나올 거를 지금 10대 때 가입하니까 10대 후반인데
2: 이렇게.
0: 10대 때 가입하니까 7만 원대에 나오면서 20년 납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2: 예.
0: 혜택이 많이 크죠.
2: 20년 납입이면 30대에 다 이게 끝나고 나서 100세까지 그냥
0: 30대 그렇게. 후반에 딱 끝나고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됩니다.
2: 좋겠다.
0: 네. 그래서 보험료 증가 없이 비갱신형으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 네. 뭐 자꾸 이입이 돼가지고요. 자, 보통 성인의 경우 암, 뇌, 심장질환 진단비에 수술비, 암치료비용 다 하면 진짜 10만 원은 뭐 거뜬히 넘잖아요. 역시
0: 맞죠.
2: 이제 어리고 건강할 때 준비를 하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처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입하면 나중에 이 보험료 부담이 커져서 유지가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까지 가져갈 보험이라면 이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인지 몇 세까지 납입을 해야 하는지 필요한 보장은 빠져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무료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7409번님이 궁금한데요. 두 분은 고객을 최대 몇 년까지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지 그런 분들하고 어떤 부분까지 공유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0: 그리고 오래전에 두 분이 설계해 주신 걸로 실제로 도움받은 분들도 있나요? 라면서. 예. 당연히 있으시잖아요.
1: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예.
0: 하여튼 최대 몇 년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2: 저는 지금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지금 올해가 11년 차거든요.
3: 네.
2: 이제 만 10년은 지난 것 같고요. 이제 11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사실 2017년도에 저를 통해서 리모델링 하셔서 이제 제 고객이 되신 그분이 이제 제주도에 계세요. 근데 그 제주도에 지난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와서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현재 필요한 과거에 그 시점에 CI 보험을 GI 보험으로 변경했던 그 보험을 갖고 계셨는데 그게 이제 2017년도에 했으니까 뭐 혈관 질환도 보장이 되게 협소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3: 네.
2: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그 계약 변경을 해제한 게 아니고 계약 변경을 좀 몇 가지를 하고 최근에 필요한 이 심장 질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준비를 하신 어떤 이런 사례들이 또 최근에 있죠. 그러니까 고객 관리라고 하면 관리인데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어느 보험사로 가든 내용은 똑같고요.
3: 네.
2: 뭐 상품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꼭 한 10년 가까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설계사님들하고는 막 세밀한 부분까지 왜냐하면 다 뭐 다 밝혀야 되잖아요. 소득이 얼마고 뭐 직업이
1: 재무
0: 뭐
1: 설계
0: 뭐
1: 재무 설계할 경우 그렇게 뭐 한데
0: 네. 어느 부분까지 있어서. 공유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셔서
1: 그러니까 저는 상담을 할 때 모든 분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각각 원하시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향이 만약에 재무설계 관련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도 이렇게 다 여쭤보겠지만 아 저는 보험 관련된 부분만 도움받고 싶어요. 혹은 저는 뭐 보험금 청구나 다른 부분을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딱 거기에 맞게끔만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뭘 굳이 일일이 다 알아도 저도 뭐 그걸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하니까요.
0: 예, 예, 예. 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화가 많이 쌓였네요.
0: 예. 뭐 재무면 재무, 뭐 보장이면 보장,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조 PD의 노래입니다. 친구요.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입니다. 7789번님,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제가 국민연금 외에 연금을 따로 준비를 해본 것이 없는데요. 이제 곧 마흔이 되는 상황에서 노후 연금액을 확실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라고. 확실하게 증가. 여기에 저는 눈에 파고네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1: 네,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조금 확장해서 두 가지 답변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 우선 근로소득자로서 연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주부님을 포함해서 사업자분들이 연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 아.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0: 예.
2: 네, 우선 이 근로소득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자기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준소세로 국민연금 납부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공적연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건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던 퇴직금, 퇴직연금이 DB형이든 DC형이든 회사 운영 반침에 따라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예. 만약에 이 수익률이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개인 퇴직연금 제도인 바로 IRP를 직접 운영해서 조금 더 수익을 좀 개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0: IRP로 직접 한번 좀 저 수익을 내보셔라. 그럼 개인연금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앞서 이제 머니119 시간에서도 다뤘잖아요. 네. 이 비과세 연금을 준비해서 원금 대비 이자가 얼만큼 붙든지 간에 나라에서 세금을 나라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연금 네. 상품 통해서 이 노후 연금액을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나이가 어릴 때 사전에 가입을 해두시면
0: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1: 예,
0: 거네요.
1: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비과세 연금도 수익률을 대폭 키워서 이 이자를 키우는 상품이 있고요. 이자율은 좀 다소 낮겠지만 연금 개시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소진해도 사망 시까지 계속 지급되는 이런 상품도 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게 상품을 고르시는 게 좋겠죠.
0: 안정적인지 수익률을 조금 더 방점을
1: 맞아요.
0: 둘 것인지.
1: 맞아요.
0: 자, 그럼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소득이 없는 주부는 네.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개인연금으로만 준비를 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저 이건 확실하게 알아요. 주부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이라는 게 있어서. 요거는 제가 잘 알죠.
1: 지식이냐, 지식이.
2: 그래서 정답은?
0: 아, 뭐지? 저 X.
2: 네. 맞습니다.
1: 이입을 정말 잘 하시네요.
2: 이미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갈까다는 걸로. 네. 자, 우선은 소득이 없는 주부도 별도로 가입하는 바로 임의 가입으로 국민연금 준비할 수 있고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0: 네.
2: 그래서 노령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가능한 한 이 가입기간을 좀 만들어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소득이 없는 주부도 국민연금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1: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입 기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 가입 기간은 10년.
0: 10년.
1: 10년. 지역
0: 최소 10년.
1: 예, 임의 가입도 10년. 지역 가입자도 10년.
0: 네.
1: 예, 이상을 해 두셔야 사망 시까지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국민연금 확보해 두신 후에는 여유 자금에 따라서 개인연금도 당연히 준비하는 걸 권유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연금을 준비하실 때는 세금 납부의 정도에 따라서 이 세금 양을 줄이기 위해서 가입하는 아까 말씀했던 세제 적격 상품이나 뭐 이런 거 준비하셔도 되고요. 혹은 노후 준비로 내가 조금 더 잘 준비하고 싶고 이렇게 이제 내가 세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혜택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세제 비적격 상품인 연금보험으로 준비해서 노후에 좀 필요한 금액을 미리미리 확인하고 확보해 주시는 거를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0: 만약에 제가 가정주부예요. 네. 여유자금이 한 50만 원 있어요.
2: 네.
0: 그러면 국민연금 먼저 임의가입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돈을 쪼개서 이렇게 국민연금, 개인연금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국민연금에 넣는 게 나을까요? 뭐
2: 저는 이렇게. 쪼개서 가입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볼 수 있는 게 이 네.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가입하시는 분께서 좀 주부님께서 몇 세가 되신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좀 내는 기간이 좀 길죠.
0: 네.
2: 60세까지는 납부를 해줘야 되는 조건이 있지만 개인연금은 보통은 5년 단위, 5, 7, 10 이렇게 나니까 조금 짧은 기간 안에 좀 빨리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쪼개서 하는 거 좋지 않을까 싶어요.
1: 그것도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0: 네.
1: 어쨌든 연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재산 재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낸다고 그만큼 많은 돈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일정 기간을 초과하면, 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딱 한 개체에 걸립니다.
0: 네네네.
1: 그 이상 증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뭐 납부를 했을 때, 30만 원을 납부했을 때 추가 납입 포함해서
0: 네.
1: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한번 해보셔서 노후 수령액이 가장 많을 때까지는 국민연금액을 딱 설정하시는 거 좋고
0: 예.
1: 그 이상 초과되는 거는 이왕이면 개인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0: 아, 그것도
1: 묶이는 돈이 되니까.
0: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 0210번님이 퇴직금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하나요? 두 분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운영.
1: 한 네. 50대 중반쯤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퇴직할 때
0: 네. 네,
1: 퇴직연금 국가 뭐야 그 기업에서
0: 네.
1: 뭐 DC형이다 DB형이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뭐 이거 당연히 뭐 IRP 계좌를 통해서 이제 은퇴 이후에 옮겨서 더 이렇게 불려 나가시거나 아니면 IRP로 옮겨서 일시금으로 받으셔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30% 감면이 되거든요.
0: 그러니까
1: 이런 어떤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퇴직 은퇴 이후에 어떤 내용들은 세금과의 전쟁이잖아요.
0: 네.
1: 상담 많이 하십니다.
0: 퇴직 직전에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전에 하는 게 좋나요? 퇴직 후에 하는 게 좋나요? 상담은
1: 당연히 미리
0: 앞에 많이 미리
1: 벌어질 일들을 대비하시는 상담
0: 많이 미리 미리
3: 회사마다 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데는 DC형, 어떤 DB형, 혹은 여기서 빼와서 IRP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0: 네.
3: 대해서도 회사의 정책 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
1: 내규.
3: 내규에 의해서 네.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 그거 먼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어떤 게 나한테 좀 더 유리한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예. 자, 이렇게 오늘도 정보들을 드렸는데 원포인트 이거는 가져가셔라 하는 것들 짚어주세요.
3: 오늘은 저희가 이런 그 보험, 보장성 보험보다는 저축성에 좀 포커스를 많이 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보장성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후 100% 확률로 올 수 있는 노후 관련된 부분에 저축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좀 집중했고요. 나한테 있어서 지금 준비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꼭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네.
1: 네. 이 재무 설계에서 보험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보다 내 노후 준비를 위한 현금 확보 정말 중요한 포커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좀 더 목숨 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0: 거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은 꼭 챙기시는 방향으로
1: 네.
0: 예, 이 세금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종신의 팥빙수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현재 서울 기온이 27.4도입니다. 구름 없이 햇볕 쨍한 한낮인데요. 반면 오늘 오후에는 강원권에, 모레는 전국 내륙 중심 일부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보되어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시작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취약시설물 등을 미리 점검해서 돌풍과 우박으로 인한 비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에 있었던 사고 방금 정리됐습니다. 아직은 사고 여파로 한강대교 이전부터 여의도 중간까지 서행하고 내부 순환도 성산대교 방면은 정릉램프 조금목과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북부가산도로 도심 방면 하월공램프 지나면서부터 1차로를 막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디 최강일구입니다. 체코의 2-1 역전승을 거뒀네요. 직장 상사가 휴가 간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딱 내 앞에 자리가 나온 날, 절대 자기 지갑 열지 않은 그 친구에게 밥 얻어먹은 날, 5,000원짜리 복권에 당첨된 날, 우연히 읽은 수필 한 구절이 마음을 사로잡은 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날이십니까? 어제와 다를 것 없고 내일과 똑같은 그저 그렇고 그런 하루인가요? 근데요, 한번 찾아보자고요. 오늘을 특별한 하루로 만들어줄 굿뉴스. 분명히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 웃음 짓게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처럼 체코의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꼭 알아야 할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싸이 챔피언.

네, 1차전 체코전 2대1 역전승 기념으로 파블로 PD가 싸이의 챔피언을 들었네요. 쭉 가가지고 북중이 월드컵 진짜 챔피언 됐으면 좋겠네. 과달라라 그 경기장이요.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보니까 15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시 시작을 했는데 과달라라 현지 시간은 밤 8시였던 거죠. 네. 그런 시차 관계가 있었고 뭐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이 나이도 뭐 60 중반이 넘었고 2002 한일 월드컵의 그 어마어마한 감동을 다들 느꼈기 때문에 이제 뭐 태극전사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선수들 이 플레이 얼마나 잘하나 그렇게 즐기는 그런 월드컵을 시청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긴 먹었는데 그런데 또 11시부터 TV 딱 틀어놓고 보니까 역시 또 빨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후반전 그 실점 장면 저는 코너킥을 헤딩으로 그 체코 선수들이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드로잉을 한 거를 갖다가 헤딩으로 놓아가지고 약간 좀 머쓱한 거예요. 어떻게 코너킥에 당한 것도 아니고 드로잉한테 이렇게 당할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상암동 와야 되니까 나왔거든요. 집에서. 아유 지겠네. 선수들이 뭐 키가 체코 선수들이 보니까 뭐 1m 92m 정도 되는데 우리 선수들보다 머리 하나씩은 다 위에 있더라고요. 야, 우리가 텔레비전을 봐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나보다 키, 큰 키. 예? 지금 체코 월드컵 대표팀의 평균 키가 1m 87이라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실제 운동장에서 이렇게 부딪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은 날아오는데 공이 안 보이고 체코 선수 머리만 보이니. 야 이태석 선수가 정말 몸을 날려가면서 정말 수비도 잘하고 그랬는데 근데 하여튼 그 장면 보고 나오면서 아우 저렇게 키가 크니까 이거 안 되겠네 1차전부터 그러고 왔는데 여기 상암동 DMC역 딱 내렸는데 우리 단톡방에 돈가스 PD가 올려놨더라고요. 2대1로 이겼다고. 아이고 정말. 여기 TBS 와가지고 보니까 황인범 선수가 오늘 수훈 갑이더만요. 첫 골을 넣었고 두 번째 오영규 선수의 어시스트 도와줬고 여기 또 빼먹을 수 없는 이강인 선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영규 선수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 뭐 각자 다 보셨겠습니다만 어쨌든 즐겁습니다. 네. 그리고 1차전인데 2대1 역전승을 거두니까 예. 이 월드컵 열기가 이제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번에 월드컵 중계를 JTBC하고 이제 KBS 두 군데만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저 JTBC에 하고 있는데 재방송 계속 지금 하고 있네요. 하여튼 정리를 해보면 홍명보호가 과달라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의 2대1 역전승했습니다.

32강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48개국이 모였는데 이제 반은 넘은 거다. 32강은 가는 거. 예, 우리 대표팀의 목표가 그 36강, 32강을 넘어서 이제 16강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48강끼리는 이제 리그전을 하는 거고 조별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32강부터는 그냥 토너먼트로 예, 한 판 한 판 나가는 격파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후반 14분에 크레이치라는 선수한테 이 선수가 울버햄튼 소속인데 먼저 실점을 당했는데 후반 22분 8분 뒤에 이강인 선수의 도움으로 황인범의 동점골이 들어왔어요. 후반 35분에 오연규의 역전골. 오연규의 역전골이 바로 또 황인범 선수가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가다가 예, 센터링 해준 거를 그 왼발로 넘어지면서 야 어마어마한 황인범 선수였습니다. 아 오영규 선수였죠. 그리고 첫 번째 골 황인범 선수 야 그 페인팅 모션으로 해가지고 골키퍼하고 수비수 두 명을 탁 제치면서 그러니까 수비수 둘하고 골키퍼가 아니 이쪽으로 쓰러졌어요. 역방향으로. 근데 오른발에 골을 볼을 컨트롤하고 있다가 거기서 0.5초 늦췄으면 또 뺏길 뻔했는데 그거를 로빙 슛으로 딱 차가지고 야 황인범 대단했습니다. 하여튼 홍명보의 중원사령관 황인범이 짜릿한 동점골 터뜨리면서 패배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를 구해냈습니다. 네. 4년 전에 그 등번호 없이 카타르에서 그랬죠. 유니폼 입고 벤치에 지켰던 예비 선수였었잖아요. 오영규 선수. 제가 TV를 이렇게 보니까 오영규 선수의 그 허벅지가 야 어마어마하게 굵더라고요. 대단한 피지컬이다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생애 첫 월드컵 무대에서 첫 경기부터 이제 데뷔골을 장렬했습니다. 예. 앞으로 한국 축구의 대들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오영규 선수가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건강한 선수가 왜 몸이 안 좋았지? 그랬더니 오영규 선수가 이러는 거예요. 사실요 오늘 경기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열이 38도까지 올라가지고요. 오늘 경기를 뛸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38도 고열을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 38도면 정말 걸어다니기조차도 힘든 상황인데 예, 대단했습니다. 우리 오영규 선수 고맙습니다. 예. 자,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처음 사용할 새로운 제도로 하프타임 휴식시간 말고도요, 전후반에 22분쯤 지나니까 또 물 한 잔 먹게 만들었어요. 그죠? 3분 동안의 휴식을 부여했는데, 아,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선수 보호를 해서. 자, 선수들이 물 마시기 하고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이게 영어로 이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이드레이션이 뭔 뜻이에요? 파블로. 물 주는, 아니, 그러니까, 하이드레이션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고. 찾아보세요. 예. 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요 해당 시간이 되면 감독, 코치가 선수들 봐놓고 잠깐 또 새로운 작전 지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는구나. 하이드레이션. 예, 수화작용? 물과 화합한다? 아, 물 주는다? 뭐 이런 얘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 하이드레이션, 물 주는다. 물 주는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자, 그리고 눈에 띄는 뉴스 하나만 더 하면은, 미국과 이란이 오늘 새벽부터, MOU를 맺니 안 맺니 하면서 계속 또 그랬는데 다음 주 초에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나 의향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미국의 CBS 뉴스가 보도를 했네요. 이란을 그냥 안 두겠다고 트럼프가 이제 경고를 했는데 공습 3시간을 앞두고 예의 트럼프식대로 급선해가지고 MOU 쪽으로 가닥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요. 우리 코스피도 많이 올랐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하이드레이션이 정확히 사전을 찾았네요. 수분 공급이래요. 예, 물 공급. 하이드레이션. 아, 이런 게 또 있네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물 공급 휴식 시간. 아, 그렇습니다. 3분 동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축구 얘기 너무 많이 했네. 예. 잠시 후에 오늘도 나눔 선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돈가스 PD가 또 어떤 귀여운 퀴즈를 준비했을지 기대를 하면서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강혜연이 부릅니다. 왔다야 왔다야 왔다야.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에다가요. 제가 드리는 돈가스 퀴즈 정답 먼저 첫 번째 적으시고 25개 나눔 선물 중에 하나 적으시고요. 누구와 함께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를 짧게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아까 체코전 방송했던 거 중계방송 계속 재방송. 이거 뭐 다음 주 목요일인가 멕시코하고 2차전을 할 텐데 그때까지 뭐 매일 나올 거예요, 이 장면이. 근데 절대 지루하지 않다는 거.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역전승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돈가스 PD가 축구와 관련된 난센스 플러스 시사상식 퀴즈를 올려놨습니다. 오늘 퀴즈는 이렇게 써놨네요. 북중미 월드컵 조별 리스 1차전? 조별 리스가 뭐니? 리그지. 죄송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 리그 1차전 체코와의 경기에서 이 선수의 역전골로 2-1 짜릿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불도저라는 병명을 갖고 있는 이 역전골의 사나이, 이 선수 이름이 뭘까요가 오늘의 퀴즈랍니다. 자, 보기를 올려놨는데, 예. 자, 난센스가 가미가 된 보기인데요. 1번은 오현규, 2번은 오서방이랍니다. 그냥 같은 오시면 다 되는 줄 알고. 네. 1번 오현규, 2번 오서방. 예. 자, 모르시면 몇 번 1번 쓰시는 거 알죠? 네. 참고로 예, 오늘 역전골 주인공 이 선수는 지금 튀르키예 베시탁스에서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죠. 네, 아주 멋진 골 현지에서도 많이 넣었었는데. 자, 일단 퀴즈 정답 적으시고 첫 번째로 지금부터 두 번째로 이제 25개 나눔 선물을 쫙 읽어드릴 거예요. 하나를 골라 적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성정동이나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 봄 도다리 새꽃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 3명 입장권, 화성시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의 오리볶음탕, 인천 서구 배감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28데이즈의 건강 보조식품 뉴질랜드에서 직접 보내고요. 남양주시 한운마을 한운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재배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한 권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찐 애청자시면서 사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중에 하나 적으시고 누구와 당첨되면 누구와 이 나눔 선물을 같이 나누겠다. 1, 2, 3, 세 개를 적어서 샵 연구일 문자로 지금부터 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돈가스 퀴즈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체코전 역전골 넣은 선수 이름이 뭐예요? 별명은 불도저죠? 예. 자, 1번 오현규, 2번 오서방. 예. 모르시겠으면 몇 번? 1번 쓰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명웅 씨가 신곡을 냈다고 하네요. Do or Die? 살기 아니면 죽기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괄호 열고 사생결단 두 오다이 우리 월드컵 선수들이 꼭 들어야 되겠네. 듣고 오겠습니다. 임영웅의 두 오다이.

네, 임영웅의 Do or Die. 이 영어로 돼 있어요. 제목이 D-O. 예. 그다음에 O-R, D-I-I. Do or Die. 우리 번역으로는 사생결단 이렇게 하나 봐요. 예. 근데 뭐 어제 오늘 나온 곡은 아니고 좀 된 건데, 아, 좋네요. 처음 들어보는데. 월드컵 그 응원가로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오오오오 막 그러고요. 예. 정말 그 과달나라 경기장에서 울려 퍼져도 손색이 없을 만한 멋진 응원가네요. 가사가 있는데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함성이 번져 숨이 차올라, 이 밤의 주인공 쏟아진 스포트라이트, 멈추지 마라 힘껏 외쳐봐, 우리 오늘 후회 없도록, 더 두려울 것이 없어 타오르는 너의 하트비트, 심장의 박동, 모두가 함께 미쳐 하늘로 높이 뛰자. 예, 좋습니다. 가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의 사생결단. 자, 이제 노래 들었으니까 당첨자를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그 전에 7967님께서 분당 곱창집 다녀오시고 사진과 함께 나눔 선물 후기를 보내주셨네. 일단 문자부터 소개할게요. 최일구 오빠야, 3월 3일 날 분당 곱창의 당첨자입니다. 덕분에 어제 온 가족이 분당 곱창집에 다녀왔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곱창 서비스도 엄청 줘서 행복한 저녁을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부부분하고 가운데는 따님이신가 봐. 예, 세 분이 앉아 계시고 사진은 아마 곱창집 사장님이 찍어주신 것 같아요. 원샷으로. 아, 행복한 하루 보내셨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저한테 오빠야 한 거 보니까. 예. 자, 부부가 지금 소맥, 맥주컵에 따라가지고 건배하는 샷에다가, 야, 따님은 가운데서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이고, 서비스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니 정말 불판에, 예, 곱창이 넘칩니다. 마늘하고 양파하고. 야, 언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기. 예. 저 뒤에 보니까 저 천엽하고 간도 있고. 딸내미가 먹는 코카콜라도 보이고. 야, 아이고, 행복하셨다니까 좋네요. 분당 곱창집 사장님이 저도 인터뷰

네, 맞고 많은 분들이 나눔 후기 보내주시는데 정말 친절하다고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6110님이에요. 먼저 일구 선생 축구 해설을 너무 잘해줘서 가슴에 콕콕 박혀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구 선생 짱입니다요. 고맙습니다. 오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만세. 오늘 기쁜 날입니다. 정답은 1번 오현규고요. 저는요, 냉장고 속에 김치 항아리 받고 싶습니다. 돈가스 빠블로 PD도 화이팅입니다. 네. 저기, 돈가스 빠블로, 순서 쓸때 빠블로를 앞에 써야 돼요. 빠블로가, 저, 나이도 많고 고참이거든. 돈가스는 후배라. 예. 앞으로 쓰실 때는 빠블로 돈가스. 이렇게 해야지 빠블로 제가 이제 덜 삐집니다. 쟤도 내년, 후년이면 환갑인데 애가 어떻게 삐지길 잘하는지. 예. 자, 참고들 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6110님한테 냉장고 김치 항아리, 예.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항아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2093번님 당첨. 정답 오현규예요. 한골 먹었다가 동점 골 넣어서 흥분해갖고요. 비상용 청심환까지 먹었습니다. 한국 선수 파이팅입니다. 왕만두를 주신다면 분가한 딸한테 전해주고 싶네요. 늘 응원하는 찐 애청자입니다. 2093님께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심환까지 드셨대. 야, 참 아무리 저 월드컵 뭐 옛날 2002때 한번 크게 감동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뭐 심각하게 보지 말자 해도 막상 또 시작이 되면 또 사람 마음이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 경기 시각이 이 우리가 중계방송이 오늘 뭐 멕시코하고 남아공의 첫그 경기도 새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열렸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시각 오전 11시인데 멕시코 현지 시간으로는 밤 8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소맥이라든가 치맥하고 뭐 그래밀라고 그러면 밤에 중계방송을 해야 되는데 안될것 같아요. 15시간 시차가 나니까 우리가 밤에 보려고 그러면 말이죠. 치맥 시켜가지고 뭐 한잔하려고 그러면 멕시코 현지에서 경기를 새벽에 해줘야 돼. 예? 그럼 우리가 밤에 보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자, 그렇게 새벽, 예, 우리가 시청 시간은 오전 시간밖에 안될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멕시코에서 이제 개막 경기가 열렸는데 이게 3개국에서 공동 주최하는 거 아닙니까? 멕시코, 미국, 캐나다. 그러니까 내일은 미국에서 하는 개막식. 예, 모레는 또 캐나다에서 하는 개막식. 요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회의식은 어차피 결승전이니까 미국에 있는 뉴저지에서 열린다는 거고요. 예. 자, 이번에는 아까 어떤 청취자께서 최일구 해설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오늘 우쭐한 거 아닙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말 줄일게요. 2707님 당첨됐습니다. 일하느라고 축구를 못 봤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직접 본것 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정답은 1번 오현규 선수고요. 오늘 조카 보느라 고생하는 어머니와 함께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양고기 모듬 세트를 받고 싶습니다. TBS의 조속한 정상화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707님 잘 다녀오세요.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갔다 오세요. 가셔가지고 축구 얘기도 어머니하고도 좀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9232번님 당첨됐어요. 안녕하세요, 일구님, 빠블로님. 퀴즈 정답은 1번 오현규입니다. 여기는요, 시니어들만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79이시고요. 75한분 있고 69. 이렇게 79, 75, 69, 세 분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최일구 씨 방송을 좋아한다니까 사장님께서 라디오를 사주셔서 잘 듣고 있답니다. 참고로 저는 69 여성이고요. 누님이시네, 저한테. 나눔 선물은 여기 직원분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주 겸손하시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듣고 싶은 노래는요, 빙고라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예, 9232님, 네. 제일 막내시네. 어르신들하고, 예, 같이 일하는 시

네, 오늘 1차전 체코전 2-1 역전승 아주 기분 좋은 날이라 아주 흥겨운 노래들을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축구 얘기 조금 더 하면은 뭐 오늘 하루 종일 축구 얘기해도 끝이 없겠습니다만 오늘 과달라라 해발 1500m 경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보면 1층, 2층 중간에 스카이박스 할 것 없이 온통 붉은 악마 옷들 쫙 입고 관중들이 있는데 사실 멕시코 관중인데 우리나라 관중이 있었습니다만은 저 많은 관중들이 다 빨간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파도타기 응원까지 해주더라고요. 우리의 전유물인데. 야, 이게 왜 그런지 다들 아시죠? 멕시코 관중들이 우리 대표 선수들 응원하는 게. 8년 전에 러시아 월드컵 할 때 손흥민 선수가 그 독일 전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거 쫓아가가지고 골을 넣어서 우리가 독일한테 이겼잖아요. 그 바람에 멕시코가 16강에 그때 올라갔던 거,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손흥민을 기억하고 대한민국 붉은 악마가 돼준 거예요. 아,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예. 다음 주 꼭 일주일 뒤에 6월 19일이죠. 오늘이 6월 12일 날인데 이번에는 오전 10시에 예, 역시 똑같은 과달라라 입구장에서 멕시코하고 저희가 2차전을 하는데 그때도 멕시코 관중들이 예, 오영규 선수가 막 골 넣고 그래도 막 응원해줄지, 예, 그렇게는 안 하겠죠. 하여튼 뭐, 멕시코 관중 여러분,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당첨자입니다. 새싹 문자로 5532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 오현규입니다. 뇌경색 편마비 장모님 모시느라 남양주에 자주 가도 외식을 못 해본 아내와

0: 남양주 모듬 세트 집에 가서 먹고 싶습니다. 네. 아내분 모시고 잘 다녀오세요. 532번님께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 가면 사장님이 직접 고기도 구워주신다고 어떤 분이 다녀오신 분이 나눔 후기를 적어놨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아내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3461번님입니다. 정답은 1번 오현규입니다. 아, 오늘은 그냥 1번만 쓰시는 분이 안 계시네. 전부 그냥 오현규까지 쓰시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모르겠어요. 인천 지역인데 시험 보느라 고생한 딸과 사용하고 싶습니다. 네. 가만 있어봐. 뭐를 보내달라고 하신 거지? 바블 PD? 3461번님께서? 아, 그죠? 시험 보느라 고생한 딸과, 예, 하여튼 뭐,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적으신 거래요. 인천 지역에 사신다, 이렇게 쓰신 거래. 그러니까, 3461번님한테 인천 쪽에 사신다 그러니까, 인천 서구, 서부경찰서 인근에 배감 장수순대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답니다.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막 군침이 돌 정도였어요. 잘 먹고 오시기 바랍니다. 4499번님 당첨입니다. 1번 오연규가 정답이고요. 60살 용달기사고요. 운전 중이라서 전반전은 못 보고 후반전을 봤는데 짜장면 먹으면서 봤어요. 중국집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박수치고. 저는요, 집사람하고 같이 국밥을 먹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하셨네요. 4499번님한테 경기도 하남시 줄 서서 먹는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 한우국밥 6인분을 보내드릴 거예요. 집에 계시면 여기 한우국밥 사장님이 택배로 보냅니다. 네, 기다리고 계시면 되고. 자, 이분을 전화로 연결을 해놨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어요?
1: 아, 아니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0: 아, 어디세요, 지금?
1: 아, 지금 저 군포 부곡 물류센터 그 내에 있어요.
0: 아, 그러시구나. 몇 시부터 일하셨어요?
1: 네. 아침 한 8시 반, 9시부터 일을 했죠.
0: 8시 반, 9시. 예, 전반전은 네. 못 보고, 후반전 어디 네. 짜장면 집 가서 보셨어요?
1: 그 부곡 물류센터 그 지하에 내려가면 그 식당가가 쭉 있거든요.
0: 아, 오늘 축구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1: 아유, 당연히 알고 있었죠.
0: 근데 전반전은 일 때문에 못 봤고.
1: 예예예.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후반전 시작할 때 들어갔어. 어떻게 됐어요? 짜장면 먹고 있는데 한번
1: 먹고 한번. 있는데 이제 한 꼴을 먼저 먹어갖고 좀 기분이 안 좋았죠.
0: 아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할 말이 있는 게 저도
1: 예예. 예.
0: 아니 먹어도 뭐 페널 아니 저 뭐 코너킥 예?
1: 예.
0: 난
1: 예.
0: 그걸로 먹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슬로우 비디오 근데, 보니까
1: 예예예예. 예, 예, 예.
0: 뭘로 먹은 거예요?
1: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그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체코 애들이.
0: 아. 세트 게임.
1: 그 드로잉 자체를 많이 연습을 했고 그 던지는 선수가 네. 드로잉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이게 그랬구나.
1: 네, 그래갖고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한 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게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던진 게
1: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작전인 것 같아요.
0: 그러시구나. 그렇게 하여튼 1대0으로 네. 허망하게 지기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1: 다 먹으면서 이제 다 실망들 하고 있는데
0: 네.
1: 거기서 이제 황인범 선수가 한 골을 바로 그냥 넣어버린 거죠.
0: 그거 설명 좀 해봐요, 그거. 그 장면.
1: 아, 그거는 정말 그 페인팅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기가 막히지 않았는가.
0: 그러니까. 야.
1: 페인팅을 하고 나서 거기서 저 토코바디라고 해서 폭탄 넣는 건데.
0: 뭔 바디요?
1: 그걸 어떻게, 아, 토코바디라고, 저, 우리는 이제 그 좀 축구하고 그럴 때 토코바디라고 그러거든요.
0: 토크발?
1: 예, 네, 이제 발 앞등으로 이렇게 툭. 넣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0: 맞아요. 전 로빙볼이라고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토크발.
1: 네, 로빙볼도 하고 그러는데 네. 보통 우린 이제 동네 축구에서 이제 조기 축구애들 보면 토크볼이라고 토크발이라고.
0: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님도 조기 축구 주장쯤 되시나 봐.
1: 아, 그 정도는 아니고 한 20, 30년간 조기 축구를 하고 있죠.
0: 아이, 그러면 뭐 동네 축구 프로 축구 선수시네. 토크발이라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전문 네. 용어가 있으시고. 아니, 저는 그 장면에서 그 황인범 예. 선수가 슬로우 비디오 예. 보면 그게 누가 패스한 거죠? 이강인
1: 선수가 있죠.
0: 이강인이가 한 건데 네. 그걸 황인범이가 딱 잡더니 왼쪽으로 막 쓰러질 듯 하니까 이쪽에 골키퍼하고 수비 세 명이 왼쪽으로 네, 다 자빠져 버렸잖아.
1: 예, 예, 예.
0: 근데 거기서 황인범 선수가 저는 네. 0.5초

0: 만 멈칫했으면 그 뺏길 뻔했는데.
1: 아, 그러니까 당연하죠.
0: 그걸 토크발로, 야, 그 기술이 어떤 기술이에요?
1: 이게 보통 보면은 그 보통 일반 선수들이 쓰긴 쓰는데, 네. 그게 정말 너무나 다급하거나 아주 급박할 때 네. 쓰는 발이에요, 그게요.
0: 그 아무나 그 기술은 아무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1: 그렇죠.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를 차줘야 정확히 골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토크발처럼 차는 거는 정말 순간적으로 아주 0.1초, 2초 이렇게 차이 나는
0: 그러니까.
1: 순간에 차기 위해서 하는 거죠.
0: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 예. 근데 그 예. 토크발로 해서 이제 공이 골문을 향해 가는데 그 체코 예. 수비수가 왜 이렇게 늦게 뛰어갔어요? 조금 빨리 가서 걷어내면 못 들어가겠을 것 같은데.
1: 아, 제가 봤을 때는 저 체코 팀이 우리 팀보다 좀 많이 지쳤더라고요.
0: 그죠? 저도 그렇게 예, 봤어요.
1: 예, 예. 예, 지쳐갖고 거기서 제가 봤을 땐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0: 그니까.
1: 아, 그 사람이 그걸 못 걷어냈더라고.
0: 아니, 체코 선수들이 키는 큰데, 쫓아올 예. 때 보면 겁나할 정도로 막 성큼성큼 쫓아오는데, 후반전 예, 예. 들어와서 잠깐 아까 보니까, 우리 예. 선수들하고 얼굴 표정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아, 보셨어요?
1: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아, 표정으로만 볼 때, 전력 분석을 해보면.
1: 글쎄, 저기, 후반전만 봤지만은, 제가 봤을 때 체력적으로 우리 선수가 좀 낫다고 봤어요.
0: 아,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세 번째 골, 오영규, 그거 설명 예, 예. 좀 해줘봐요.
1: 아, 그거는 정말, 왜냐면 한인범 선수가, 예. 보통 그렇게 해서 골을 올릴 때는 보통 공중볼이 되거든요.
0: 아.
1: 근데 달려오는 선수를 본 거예요. 보고 밑으로 깔아버린 거죠.
0: 야, 그게 어려운 거예요?
1: 아, 그게 어렵기도 하지만은, 받아치는 선수도, 네. 왜냐면은, 저기, 오영규가 발에 맞아도 되고, 아니면 상대편 선수가 맞아도 들어가는 골이에요.
0: 아, 그거는, 외통수다, 네. 외통수?
1: 외통수죠.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까주면은, 그렇게 차주면은, 수비수 맞고도 들어가는 골이 그 골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아마 깔아친 게 아닐까. 아,
0: 그러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그, 오른쪽 그 이제 라인을 따라가지고 황인범 선수가 달려가면서 왼쪽으로 예, 예. 센터링한 거 아닙니까?
1: 예, 그렇죠.
0: 저는 그 선수가 저기 저 이강인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도 이제 슬로 예. 나중에 와서 보니까 황인범 예. 선수더라고.
1: 네. 예, 예.
0: 그러면 오늘 자 2대 1로 우리가 이제 역전을 했어요.
1: 예. 예.
0: 아 그리고 그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황인범이가 이제 센터링을 했는데 오영규가 이제 슬라이딩 하면서 왼발, 발 끝에 맞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1: 예, 예.
0: 그 장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 장면?
1: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밑으로 때렸을 때는 공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0: 오.
1: 근데 거기다 발을 갖다 맞춘다는 게.
0: 그거 어려워요?
1: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0: 아, 쉬운 게 아닙니까?
1: 예, 그래서 공격수들이 그렇게 찰 때는 보통 3명, 4명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면은 예. 어느 한 선수의 발에 맞아서 들어갑니다, 그게.
0: 아, 수비수에 맞아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1: 그렇죠. 그렇죠.
0: 외통수 볼이다. 아.
1: 예, 예.
0: 저 황인범 선수는 토크발로 들어간 거고, 예, 두 번째 예, 예. 역전골은 외통수 골이다. 아, 외통수.
1: 예, 예. 예, 예.
0: 아, 저기 청취자님, 거의 뭐, 예. 해설, 박지성 해설은 묻지 않아. 더 생생해. 예? 동네가 어디 프로축구예요? 어디 프로축구? 군포 프로축구요?
1: 아, 조기축구인데 조기축구.
0: 아, 그러니까 동네가 어디시냐고 조기축구.
1: 아,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0: 동대문 프로축구 팀이네. 야, 저기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멕시코전 있잖아요.
1: 예예. 예.
0: 그때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1: 아, 그 안 보면 어떻게 그 안 되는 거죠?
0: 그러면 그럼 만약에 멕시코전 우리가 좋은 성적 예. 거두고 기분 좋으면. 저기 네. 저 파블로 돈가스 PD 보고 우리 청취자님 네. 전화번호 적어놓으라 그랬게 그래가지고 연결 네. 한번 해보자고요.
1: 예?
0: 네.
1: 예. 네.
0: 아니 근데 기분 좋을 때 연결하고 만약에 지면 연결 안 하고 비기거나 이겼을 때.
1: 예예예 예, 예.
0: 그 약속할 수 있어요?
1: 예예예. 예.
0: 알겠습니다.
1: 아, 뭐 일을 물론 하겠지만 어떤 시간 한번 내보겠습니다.
0: 예, 알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1: 아, 자, 감사합니다.
0: 아우 좋은 말씀 아주 생생해. 뭐
1: 예.
0: 저기 뭐 KBS, JTBC 해설위원보다 훨씬 나네 생생하고.
1: 예?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렇잖아요.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국밥 저 보내드릴게요. 집사람하고
1: 예,
0: 이제 국밥 감사합니다. 드시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냥 이거 예, 예. 댁에서 기다리시면 사장님이 하남 국밥 예, 예. 사장님이 보내드릴 거예요 택배로.
1: 예,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0: 저 해설 잘해줘서 고맙고요. 저 신청곡 예. 하나 물어보려는데 저 파블로 PD가.
1: 아 신청곡이요?
0: 네.
1: 아 저 그 가수 이름은 생각은 안 나는데.
0: 제목만 되면 제가 다 알아요. 네. 파블로가. 예. 네.
1: 저 목포 밤바다.
0: 목포 밤바다.
1: 예.
0: 목포 밤바다. 있어요? 오케이 있대요. 가수가 누구예요 가수? 목포 밤바다. 자 그러면 4499 청취자님,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가급적 만나는 걸 해봅시다.
1: 예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목포 밤바다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힘내세요.
0: 예.
1: 힘내세요.
0: 네 힘내시고요.
1: 네.

0: 김진웅의 목포 밤바다 듣고 왔습니다. 동대문 프로 조기 축구단의 청취자님과 함께 오늘 경기 분석도 해봤는데, 아, 좋네요. 네. 근데 지금 여 기사를 보니까 붉은 함성으로 뒤덮인 광화문 광장에 8,000명이 몰렸다. 야, 이 오전 시간에 그랬군요. 나 여기 상암동에만 앉아있으니까 모르겠는데, 대단했군요, 오늘 열기가. 전국적으로 그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요? 예. 한열 오르죠. 미국 이란전 계속되고 있지. 재선거 요구 시위 있죠. 답답한 소식뿐인데, 오늘 하여튼 채찡이 확 풀어지는 좋은 희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날 힘든 시간 하는데요. 가수 남산 씨 3승 도전합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아유, 왜 이렇게 덥냐.
2: 너무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3: TBS 교통정보. 역시 금요일 오후답게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 정체구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사고 소식도 잇따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은 암사대교 조금 지나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서 있습니다. 1차로와 2차로 차로 두 개가 막혀 있어서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오산나들목 조금 지나 차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는 뒤집힌 채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있고, 5차로에는 화물차가 가로질러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차로 변경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고요. 반대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도 남사진이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1, 2, 3차로가 막혀 있어서 오산부터 5km 구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월곶분기점 부근에 사고 나서 군자분기점부터 3km 구간 정체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윤윤서 양이 부릅니다. 문경 세제 너무 높아 님이 못 오냐. 자, 윤윤서 양이 부릅니다. 문경 세제.

네, 문경 씨 홍보대사도 하고 있죠. 윤윤서양 소녀 가수인데, 예, 문경 세제.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는 요 부분 같아요. 문경 세제 너무 높아, 님이 못 온다. 좋습니다. 자, 지금도 저 뭐 계속 뭐 축구 재방송 계속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예, 지금 뭐 저보고 저 그라운드 가서 뛰라고 그러면 저 골대에서 하프라인까지나 제대로 뛸려나. 저 1500m 고지대에서 우리 선수들 정말 대단하고요. 아까 동대문 프로 축구 조기 축구단의 청취자님도 그런 해설을 했습니다만은 저 체코 선수들이 후반 들어가지고 체력이 완전히 바닥난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시는 문자도 축구와 관련된 문자, 예,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닐리리아님은 오늘 저녁은 경기를 재방송 보면서 치맥각입니다. 예. 오전에 실시간으로 못 보셨으니까 그거 괜찮네.

요. 예. 어차피 또 재방 계속 나올 테니까 재방을 보면서 예, 치맥. 야, 좋네요. 파란파도님은 내일 진천 놀러 가는데 토종 닭 몇 마리 가마솥에 튀겨야겠어요. 야,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좋습니다. 아, 기분 좋네요, 정말. 오늘 1차전이었는데 만약에 이 체코한테 그냥 오로지 그 신장의 힘으로 우리가 져가지고 1대0으로 끝났어 봐. 얼마나 기분이 눅눅했을 텐데. 아우,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잠시 후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합니다. 3승에 도전하는 챔피언, 남산 씨. 예. 남산 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전자가 어떤 분이냐? 유명 연예인이 나오십니다. 예. 장돌이. 장돌이라는 예명을 갖고 계시면 드라마 옛날 야인시대 알죠? 거기에 장돌이 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장돌이 그 못 빼고 막 망치질하는 그 장돌이 있잖아요. 예. 누구냐? 가수 겸 배우 양지호 씨가 출연을 합니다. 지금 뭐 빨간색 옷 입고 밖에서 중절모자까지 쓰시고 대기 중이신데요. 여러분들 유튜브 시민의 방송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두 분한테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로지 열정 하나로 네, 60 넘어서 열정 하나로 가수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두 분께 격려의 박수 미리 좀 보내주시고요. 예. 장돌이다라고 해서 비중 없는 역이는 아닙니다. 예. 그대 야인시대에서 어떤 역을 했냐면은 그 옛날 그 이천의 두목 이정재 씨가 예. 후배로 나올 정도로 장돌이 씨가 한수 높은 그 파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 육성, 야인시대 그 육성 많이들 보셨잖아요.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육성도 저희가 틀어드릴 거예요. 예. 자, 이런 가운데 6010번님이 교통제보를 해주셨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79km 지점 오산조름신터 부근에 화물차와 승용차 7대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큰 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 중인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 큰 사고네요. 7대 관련. 그러니까 상행선이에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예. 379km 지점 오산조름신터 부근이라고 합니다. 예, 참고들 해서 우회하실 분은 우회를 미리 좀 해 주시고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힘든 싱어 할 건데 8050님이 역시 축구와 관련돼서 노래 선곡을 하셨네. 축구 역전승 기념으로 진영의 더없이 기쁜 날 듣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더없이 기쁜 날이 아니고 정확한 제목은 더없이 좋은 날 듣고 힘든 싱어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오시라 그래.

0: 중요해. 나만 하면 돼.
1: 알겠습니다.
0: 예비 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 애들은 가라!
2: 실버돌 힘든 싱어!
0: 박수, 박수, 박수. 아, 오늘 호흡 쫙쫙 맞습니다.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60살 이상만 출연이 가능한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보조 MC계 태수. 태수?
1: 그 모래시계, 힘든, 모래시계 말하는 거.
0: 힘든 작곡가 김태발. 이것도 돈가스가 쏘는 거? 보조 MC계 태수? 왜 이렇게 쏘라세요?
1: 모르겠습니다. 나 떨고 있니? 어머, 이게 축구를 보면서 또 설레고 떨고 있고, 뭐, 혹은 힘든 싱어를 하니까. 떨고 있나? 그거를 조금 비교를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0: 뭐 후배한테 뭐 존칭까지 그래.
1: 아니, 속은 안 그래요.
0: 자, 지난주에 실버돌 가수 민선 씨를 물리치고 실버 이게 뭔 소리야? 실버돌 힘든 시간 2승을 거뒀죠? 태발 씨, 이성 남녀 대결했는데 어땠어요?
1: 자, 일단 뭐 힘든 시간은 항상 결승전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남산 씨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고 계신데, 아무튼 오늘도 역시 아까 우리 1구행디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긴장되는 힘든 싱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0: 자, 긴장들 하지 마시고 오늘 남산 씨의 3승을 막아설 새로운 도전자입니다. 남산 씨의 새로운 도전자 소개해 주세요.
1: 자, 우리 인트로에서 시작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배우이자 가수인 실버돌입니다. 일단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지방 주먹패 출신. 이야, 이 짱돌이도 아니고 장돌입니다. 장돌이로 활약한 배우 출신이신데요. 거기서 일본의 그 징병령을 피해가지고 종로로 올라와서 김두한과 대립하면서도 그 특유의 나긋나긋하고 그런 점잖은 톤으로 대사를 소화해서 화제가 되었던 그 인물. 아, 우리 양전이 그 목소리 한 번만 조금만 내주시면 안 돼요?
3: 어이, 두아나오. 얘 만나서 반갑구만.
0: 오, 두아나오 그랬구나.
1: 김두한 씨한테 두아나오라 그러는 거야?
3: 서열이 밑입니다.
1: 아, 김두한이 밑이에요?
0: 예. 유튜브에 양지호 씨 장돌이 역할했던 거 녹음해놨어? 한번 들어봐. 그때 극중 걸로. 자, 들어봅시다.
4: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해야 할 것이오. 글쎄, 이 딱히 누구라고 말할 순 없고, 사실 그들보다는 지금 중국에 있다는 시라소리라는 사람이 아마 제일 셀 거요.
0: 오, 애들은 가라. 시라소니 불러라. 아, 이 장도리 씨 그때 당시 극 중에.
3: 네네. 아,
0: 이게 무슨 장면이었어요?
3: 이게 이제 그 이제 종로패들이 네. 김두한이가 세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뭐 그거는 뭐 그렇지 않다. 그 중국에서
0: 실화손이다. 네, 저거
3: 실화손이란 인물이 아마 가장 셀 거.
0: 그래서 그 어떻게 됐어요? 저도 뭐 그 야한시대 보긴 봤습니다. 다 네. 기억은 안 나니까. 네. 그 김두한하고 붙었어요?
3: 아니요, 안 붙었죠.
0: 누구하고 붙었어요?
3: 아, 저는요 네. 붙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다 장돌이기 때문에 그냥
0: 근데 치지만... 왜 장돌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3: 아니, 모르겠어요. 극중 배역이 이제 장돌이라는 배역인데, 네. 그 이제 이천 지역의 이천 보스예요. 이천 보스고, 그 이제 동대문.
0: 경기도 이천에?
3: 예, 예.
0: 거기 이정재 아니에요? 이정재.
3: 이천. 이정재가 이제 제 밑에 바로 직계부하죠.
0: 아, 극중에 그렇게 나옵니까?
1: 예, 예. 자, 그럼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마죠. 네. 네. 자, 그럼 그가 본인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매일 2시간씩 연습하시면서 남산에, 우리 남산 씨 아닙니다.
5: 네,
1: 진짜
5: 네.
1: 남산에 오르셔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아주 매일 연습을 하신 배우 겸 가수 만능 엔터테이너 이제 소개합니다. 아이고, 양지호 씨 어서 오십시오.
0: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빨간 옷 입고 오셨어요. 예. 노래 연습장을 어디서 하시는데요?
3: 아, 충무로에 있는 그 동국대 앞에 그 목자골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사 주점하고 이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죠.
0: 아, 지금도?
3: 네네. 오. 2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동대 정문 쪽이 아니고 후문 쪽?
3: 그렇죠.
0: 제일병원 쪽?
3: 예, 예. 그렇습니다.
0: 오, 예. 그러시구나.
3: 근데 예. 학생들이 정문보다는 후문으로 많이 다녀요.
0: 그러니까.
3: 예, 예, 가까우니까.
0: 그렇구나. 그러셨구나. 예.
1: 그리고 저희가 프로필을 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봤더니요.
3: TV
1: TBS 잠깐만 이 저희 방송국 예, 같은데 TBS
3: 예전에 그 남산에 있을 때
1: 예, 교통방송 가요제에서 예. 최우수상을 받았다는데
0: 오, 그래요?
1: 예, 예. 이게 잠깐만 우리 파블로 PD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전에?
3: 그 다섯 명씩 그 경합하는 예. 예. 프로가 있었어요.
1: 아 거기서 우승을 예, 하신 거예요?
0: 몇 년도쯤이에요?
3: 그게 아, 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좀
0: 10년 전 20년 전
3: 10년 전쯤
0: 10여 년 전쯤 네, 네.
1: 그렇죠 여기가 한 10년 됐어요. 예,
0: TBS 남산 시절에
3: 예, 예.
0: 아, 그러면 거기 남산 스튜디오 와서 했습니까?
3: 예예 예.
1: 그럼 상금도 혹시
3: 예 그때
0: 얼마? 아 라디오가 아니고 TBS TV에서 했다네.
3: 네, 네.
0: 상금도
3: 네.
0: 받으시고
3: 네. 아,
0: 그때 받은 트로피는 갖고 계세요 그러면?
3: 트로피 아니고 이게 뭐 그걸 주시더라고 상품 백화점 상품권
0: 아 백화점 상품권
3: 네, 네 그걸 50만 원 줘가지고
0: 자 좋습니다 그러면
1: 그나저나 우리 남산 씨는 지금 네. 말을 못하셔서 되게 안절부절하시는데
5: 아니 오늘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 나오셔서요 오늘은 듣는 것도 제가 또 이기는 한 방법입니다
1: 아, 지금 계속 이러시고 아이씨 아유 내가 언제 들어가지 지금 아이씨 지금 안절부절을 못해 지금
5: 이정재 위에 그 서열이시 때문에
1: 오늘 잘못하면 장두리로 맞아요
5: 제가 예. 뽑힙니다
0: 아 네. 오늘 약간 어수선한 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남았어
5: 예.
0: 장부리 선생이 해야 될 게 남았으니까 잡을 한 석하지 마시고
5: 예.
0: 자 실버돌 힘든 싱어 지금부터 30초 셀프 PR 자 장부리 양지호 씨 시작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양지호라고 합니다 타이틀곡은 마산항 여인의 향기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아이, 좋습니다.
1: 어서오십시오.
0: 지금 깔리는 노래.
1: 예. 고양이, 뭐, 잠깐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예. 마산 뭐라고 했는데요? 아.
3: 이게 제목만 마산항이고요.
1: 예.
3: 고향은 충남 공주가 고향인데. 저희 작곡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0: 네.
3: 원래 제목이 이짜, 이짜라는 제목이었는데 너무 촌스러워서,
1: 네.
3: 제가 제목을 바꿔달라고 그랬죠, 선생님한테.
0: 예. 마산항.
3: 예.
0: 아, 그러셨구나. 예. 어떤 분이 작사 작곡을 하세요?
3: 이게 이제 그 안원자 작사 김현우 작곡이라고 예전에 그 저 개운수,
1: 네.
3: 뭐 박혜성 이런 가수들을 네. 배출한
0: 네,
3: 그 유명한 작곡가.
0: 어차피 1라운드는 시그니처 본인 곡이니까
3: 네, 네.
0: 이따 불러드릴 거예요.
3: 네. 네. 네.
0: 고향 마산이다. 노래 제목이
3: 예, 예.
1: 마산항.
0: 마산항.
1: 네. 마산항. 고향은 충남이시고.
3: 예.
1: 예.
0: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남산 씨 차만 타면 오는데 예.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국가에도 나오는 가수 남산입니다. 차만 타면 오는 대로 국민 가수가 되고 싶죠.
0: 저기 여보세요.
5: 네.
0: 그냥 저 말로만 하세요. 그 주먹을 줬다 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5: 국민 가요 통과하는 그날까지
0: 네.
5: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방송으로
0: 네.
5: 받아가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가
5: 차만 타면
0: 차만
5: 오는데.
0: 오는데. 그 왜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차고 가면 되지.
5: 아, 차만 타고 오는 데는 희망을
0: 네.
5: 올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예.
0: 그러니까 왜 안 오냐 이거예요.
5: 아, 그건 사연이 있겠죠. 아.

0: 누구나 나. 예.
1: 자, 그리고 양지호 씨가요. 지금 예. 맞은편에 양지호 가수님께서 남산을 일단 뭐 동국대 쪽에서 그 영업을 하시면은 남산이 가깝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남산을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올라가셔서 노래 연습도 하시고.
2: 전에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남산 있을 때
3: 아, 학교 다녔거든요. 서울 예전 출신이거든. 어, 네. 두 분이 다 남산하고 인연이 아, 있으시구나.
2: 모양도 저하고 비슷합니다. 어, 대전 공주.
3: 대전 공주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자, 그러면 남산 씨 오늘 또 3승 도전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 아, 가면 갈수록 어렵고요.
3: 네.
2: 우리 또 훌륭하신 선생님 나오셔서 네. 제가 오늘 좀 험난한 길을
3: 자꾸 뭐 선생님 그러는데 여보세요. 우리 아저씨들 네 명만 앉아 있는데 네? 한번 전문용어로 민증 좀 깎아.
2: 왜냐면은
3: 아 가만 있어 보세요. 아니 뭐 여성 가수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만 뭐 다 예. 늙어간 아저씨들 예. 앉아 있는데 저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예. 돌아가면서 자기 예? 연식 예. 대기. 나 60년.
2: 62년 범띠입니다.
3: 예. 62년 예. 호랭이 또
4: 예. 64입니다.
3: 606264. 예. 어, 양지호 씨는 64. 예. 어, 짝수로 우리 저 김태발이는 뭐 네가 얘기하라도 내가 얘기하면 66. 여기 말띠거든. 어떻게 두 살씩이 돼 있네?
2: 아, 그러네.
3: 606264666.
1: 야, 저기 저 밖에 68 들어와 봐.
3: 빠블로 제 68이야. 돈가스 제가 몇 년생? 쟤는 70몇 년생이에요.
1: 70이에요, 70.
3: 70. 73이래, 73. 아, 젊었다 이거야. 알겠습니다.
1: 어, 근데 참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 젊으시네요, 아직.
2: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3: 근데 선생님 그러면 안 되지. 예. 여기가 양지호 씨가 두 살 동생인데.
2: 이정재 위에 서열이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제가 좀 힘듭니다.
3: 여보세요. 예. 너무 오바하지 마세요.
2: 아, 예, 예.
3: 자, 그럼 이제 남산대 양지호, 네.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라이벌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발 씨가 참여 방법 청취자들한테 안내 좀 해주시고.
1: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직접 한 표 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서 오늘의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요. 무료 문자 TBS 앱,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1번 남산! 1번 남산, 2번 양지호, 2번 양지호, 1번이나 2번 아니면 이름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네, 네. 자, 그러면 1라운드는 본인들의 노래입니다. 가수 자기 노래. 자, 첫 번째 도전자부터 저희가 하거든요. 양지호 씨의 아까 얘기했던 마산항. 그죠? 네. 자, 마이크 앞에 좀 준비 좀 네. 해주시고요. 저 헤드폰은 저기 있는 거 쓰시면 되겠네요. 네. 네, 쓰시고. 자, 지금부터 양지호 씨, 2번 양지호 씨입니다. 양지호 생각이 안 나면 장돌이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본인 노래 마산항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박수!

0: 본인의 노래 마사나 듣고 왔습니다. 참 연륜이 없으면 이런 노래가 소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자 이자
1: 어, 소화하기 어렵네요. 예,
0: 여보세요. 형이 한번 하잖아. 아 이게 딱 들어도 네. 이게 와닿네. 이자 이자 이제는 이자 참. 마사랑이 이제 시름을 안고 밤에 이제 갔는데 그죠? 갔더니 등대도 졸고 있어.
2: 아이고
0: 야, 야 뭐 그 세상 끝나갈 것 같은데.
2: 남자의 그 시련의 아픔을 노래한 노래.
0: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에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2: 그렇죠. 네,
0: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죽고 나버려야 안 되지.
2: 그렇죠. 그렇죠. 네.
0: 정말 연륜이 없으면 이 노래가 소화하기도 힘들고 또 이해도 안 되는 노래예요. 이해가 됩니까?
2: 네. 아, 됩니다.
0: 66말띠.
2: 예, 되고 있습니다.
0: 이해 되고 있습니까? 아,
2: 네. 저는 그나저나 남사님 자꾸 엉덩이 들썩들썩 하지 말아주십시오.
3: 아니, 제가요.
2: 자꾸 뭐 얘기하시려고 지금.
3: 네? 제가 그 앨범을 발표한지 몰랐는데.
2: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해.
4: 유튜브를 쳐다보니까 네. 앨범도 발표하시고 가수시더라고요. 아까 노래 하시는 거 보니까.
2: 여보세요.
4: 예.
2: 남사님이나 좀 잘해요. 좀 자기 꽃 좀 신경 써요. 제발. 아,
4: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예. 네. 네. 자, 일단 문자하고 내용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양지호님이 제가 노래를 들었는데 사실 가수 노래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잘하려고 좀 꾸며내는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0: 그러니까 맞아
2: 뭐
0: 맞아.
2: 이자 이자도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힘을 줘서 막 꾸며내시려고 그런 분인데 본인 목소리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시니까 예. 편하게 들리시네요. 예.
0: 김태발 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입니다.
2: 아, 예. 아 20년째 그러고 있어요. 상태 안 좋은 대로. 자 유튜브로 캠님께서 직이네요. 직입니다. 이렇게.
0: 그다음에 네. 여기 또 있어 네. 마산왕을 보는 듯한 아~ 멋지게 잘 부르신다.
2: 감사합니다.
0: 칭찬 일색이에요.
2: 네. 아, 스토리가
0: 박수.
2: 보이는구나 스토리가.
0: 박수.
5: 감사합니다.
2: 멋지게 잘 부르십니다. 그리고 유고 이사님께서 장도리님 케이블 방송에서 저희 그 아버님을 모시고 노래 공연을 봤습니다. 효심에 뭉클했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응원도 드립니다. 아, 크게 성공하십시오 하셨네요.
5: MBN 특종 세상.
2: 아
0: 네. 거기 출연하셨어요? 예, 그
2: 아버님하고
5: 예, 아버님하고 같이
0: 언제?
5: 한 2년 됐죠.
0: 2년
5: 아버님
0: 전에
5: 돌아가셨어요.
2: 아이고 아이고.
5: 그 저하고 그 작품을 찍고 3개월이 더 돌아가셨어요.
0: 아유. 네. 그러니까 거기 특종 세상에 이제 연예인들 예. 가수 배우 하셨던 분들이 주로 네. 나오는데 네. 아 저는 그건 못 봤는데 네. 가끔 가다 여기저기 들려도 재방송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는데 네. 2년 전에 네.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5: 아, 이제 아버님 이제 지병이 좀 있었어요.
0: 예, 그러셨구나.
5: 지병이 좀 있었는데 급속도 이거 특정 세상 찍고 나서 네.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0: 아이고, 네. 아버님 얘기하면서 목이 메시네 또. 아, 알겠습니다.
2: 장 여사님
0: 예. 다들 알고 계신다는 네. 청취자분들. 예.
2: 장 여사님께서 양지호 가수님 목소리가 정감이 있고 구수하다고. 아유, 또.
0: 공주요?
5: 네, 공주입니다.
0: 공주요?
5: 아~ 예, 공주예요.
0: 남산은 어디요?
4: 저는 대전입니다.
0: 대전이요?
2: 네. 아, 비슷하시네.
0: 자, 이제 그러면 대전이요, 남산씨. 차만 타면 오는데 1번 남산이 부릅니다. 한 청취자가 남산씨면 배가 남산만하게 불렀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그거하고 배부른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반주 주세요. 차만 타면 오는데 왜 안 오나 몰라. 돈이 없어서 못 오네. 1번 남산입니다. 문자 주세요.

0: 많다 많다면 오늘은 네.
1: 아니 그리고 마무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진행을 하다가
2: 호흡이 막혀가지고 아유,
3: 노래를 자주 안 하시면
1: 노래하시다가 보내실 뻔했네.
3: 애같이 연습 안 하시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2: 여보세요 이렇게 따라해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렇지, 어디 라디오 방송 가봐
3: 고맙습니다.
2: 진행자가 가수 노래 따라해주는 데 없어요.
3: 맞습니다. 그렇죠.
2: 그런 네. 라디오 방송 들어봤어요 양지훈 씨?
4: 못 봤습니다. 네,
2: 못 봤어요.
3: 제가 제일 중요한 선생님이십니다.
2: 아니 두 살인데 뭐 자꾸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네.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자 일단 그 우리 남산 가수님께서 몇 번 이렇게 서너 번 이제 오시니까 예, 예. 저번보다는 이제 되게 이제 좀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2: 탭댄스 네.
1: 아, 여유. 춤도 추시고
2: 아니, 네? 지난번에 나올 때 탭댄스 축하 말까 하다가 안 줬는데
1: 맞아요.
2: 아 오늘 많이 하더라고 스텝이 네. 이렇게.
3: 어저께 네? 태전에서 네. 방송 녹화하고 왔습니다. 우리 댄스 선생님들하고
2: 오~
3: 그 여유 여운이 아직.

0: 그 선생님도 음악을 듣고 율동을 안무를 하기 때문에.
1: 아, 그건 옆에서 일구행디가 불러줄 거예요.
0: 아, 예.
1: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단 아, 그 안무팀이 보통 움직이면은 네. 그 연 그 춤추는 비용이 들어가요. 사실.
2: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요.
1: 네, 인건비가 들어가요.
0: 아, 비용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장소 협소하다 보니까.
1: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0: 네, 피아노
1: 그
0: 치우던지.
1: 비용을 네? 남사님 네. 그 비용을 네. 저희 주세요. 저희 둘이 줄게요. 그냥 네? 아, 안 될까요?
3: 네. 얘가 추라 그래.
0: 날씨가 더우니까 좀 힘들어 보이시니까.
1: 자, 3031님께서 시라소니 그리고 김두한은 주먹으로는 세지만 그 노래 실력만큼은 남산보다 더 높고 넓은 남산 오빠가 최고입니다. 오빠 파이팅. 오빠의 팬 미정이가.
0: 아, 고맙습니다.
1: 미정 씨가 누굽니까?
0: 그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제 없이
2: 뭐 갑자기 급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1: 뭐 있어. 네. 8765님께서 남산 가수님 가수님이 나오시면 더 분위기가 흥미진진하고 즐겁네요. 이번 신곡도 참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남산 씨가 아주 유머가 있으셔가지고 네. 재밌어.
1: 그 네. TBS 앱으로요. 북중미 두꺼비들미 남산의 야무진 율동 그리고 MC분도 보고 배우시면 좋겠다 하시는데 일구행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2: 자 1라운드 대결을 마쳤습니다.
1: 나 누구랑 얘기한 거예요 지금?
2: 아니 거기까지 해. 자 이제 36분이라 예. 바로 잠깐 쉬었다가 2라운드로 예. 바로 가야 될 것 같아 시간 관계상. 예. 자 그러면 이제 1라운드는 자기들 노래를 했는데 네. 2라운드는 이제 커버곡으로 갑니다. 네. 저 양지호 씨, 장두리 선생은 뭔 노래 하실 거예요?
4: 아, 백음성의 내 여자, 내 남자.
2: 백음성의
4: 내 여자, 내 남자.
2: 내 남자, 내 여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아, 내 여자, 되겠죠. 내 남자. 예. 자, 그리고 우리 남산 씨는 어떤 거 할 거예요?
0: 허리케인 그 방송에 둥지를 틀으라고 네. 제가 이제 K본부에서 빈도를 불렀어요. 네. 둥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2: 저기 남진의 둥지 예, 예, 예.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그 아까 JTBC에 가서 노래했다고 그러지. 이번에도 KBS
0: 아니 JTBC에 아니요 전국 탑10 가시라고 SBS 대전 TJB.
2: 아 TJB 예. 예. 그렇게 꼭 이력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0: 아, 왜냐하면 청취자분들이 예. 어디서 노래한 것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2: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곡 소개는 두 분이 다 했으니까 네. 바로 이어서 2라운드 양지호 씨의 백음성 노래입니다. 내 여자, 내 남자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2번 양지호입니다.

0: 네, 두 번째 노래 백음성의 내 여자 내 남자 잘 들었어요. 네, 자리 좀 앉으시고요. 예. 자,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황혜성님께서 천안문화예술협회 부회장 양지호 화이팅입니다. 어?
0: 천안 문화예술협회 부회장
1: 예,
0: 하시나
1: 예,
0: 그죠?
1: 예.
0: 아니 공주신데 또 천안까지.
2: 아 이제 천안에다가 이제 친구하고 예. 이런 저 뜻깊은 단체를 좀 하나 만들자 해서 지금 만들고 이제 친구가 이제 회장을 하고 있고 제가 예,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구나. 예. 그 천안문화예술협회 나온 김에 어떤 일들 하고 계세요? 좋은 일을 하시나 봐.
2: 이제 지금 뭐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버스킹도 하면서 하고. 이제 가위제를 그쪽에다가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네.
1: 자 그리고 홍세아님께서 64년 용띠 아까 나이를 들으셨나 봐요. 네. 64년 용띠 친구네 양지홍가요 양지옹가요 하셨는데
2: 양지호입니다.
1: 양지호죠. 그리고 홍세아님이 동갑이라고 말을 놓으셨거든요 지금.
2: 네네.
1: 친구야 잘 지내지 예. 그러셨는데 예? 세화야 세화야 잘 지낸다 얘기해 주세요. 세화야
2: 세화씨 잘 지내고 세화야 씨. 잘 지내고 있어.
1: 밤길 조심해라. 장돌이다.
2: 네, 애들 부른다.
1: 잘한다. 그렇지. 4044님 빨간 의상이 멋집니다. 그런데 헤드폰은 보시나 봐요. 헤드폰은 네. 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2: 아, 모자 때문에 이렇게 좀 썼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왜냐면 모자가 네. 이렇게 눌려 가지고 예. 예.
0: 모자를 예. 중절모를 까만 중절모를 쓰고 계신데
2: 네, 네, 네.
0: 쓰시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2: 아, 아닙니다. 저 모자가 사람들이 좀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모자를 만지는데 원래 이제 가발도 썼다가 이제 네. 모자 머리숱이 조금 없다 보니까
1: 저기요 네. 그럼 모자 쓰는 거 자꾸 묻지 마요 그냥
2: 머리 알아서 할게. 머리숱이 이렇게밖에 없어서
0: 괜찮아
1: 머리가 알아서 할게. 예.
0: 좋네.
1: 예. 남사님 뭐 근질근질 하신 거
3: 가만히 있으니까 저만 가지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뭐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2: 너무 멋지셔요.
0: 자 이제 남산 씨 이제 두 번째 곡 해야 되는데 네 자 뭐 이상 없죠?
3: 네 이상 없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남진은 이제 둥진데
3: 예, 예.
0: 여기서 탭댄스 나옵니까?
3: 오늘 다리 한번 털으려고.
0: 아, 네. 그러면 뭐 남진 씨하고 뭐 목소리도 비슷하다 맞아요.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 남산 씨 노래 듣겠습니다. 남진의 둥지입니다. 자 1번 남산 씨. 자, 1등 나옵니다. 예, 갑니다. 아, 양발을 벌렸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해. 거의 남산이네. 남진이야, 남진.

0: 동기를 그렇다.
1: 야, 남진 플러스 엘비스 프레슬리네. 야, 멋있다 남산. 야, 정말 멋있어요. 사우스 마운틴 남산. 사우스 마운틴.
2: 댄스를 배워가지고 네. 숨이 차가지고 안 돼서 그다음에 네. 이제 이렇게 안무를 맞춰서 연습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 뭐 정말 뷰티풀이야. 와, 62년생이 아직도 저런 열정이 남아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스러워요.
2: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1: 자,
3: 이게 지금 춤추신 게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여주신 그 KBS 예. 가요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1: 아니, 저기 네. JTBC. 아니,
3: 가요 대전, 무대에서
2: 대전. 그것도 하고 그 가요 무대에서도 네. 이 안무를 손님들하고 같이
1: 아 KBS 네. 가요 무대도
2: 그렇죠.
1: 직접 출연한 네. 적이 있습니까?
2: 가요 무대 8번 나왔고 작년에요. 그다음에 KBS 그, 노래자랑
3: 뭐 굳이 횟수는 알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1: 아, 가만 있어봐. 저 증인
2: 말만한
1: KBS 가요 무대 8번
2: 예예
1: 매돌매돌 나온 거예요.
2: 작년부터 재작년 계속 나가죠.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했죠.
1: 오. 작년, 재작년까지? 작년만이
2: 예.
1: 아니고?
2: 예, 재작년.
1: 야, 대단하구나. 저 가끔 그, 보거든요. 저도 예. 이제 트로트 DJ들 하니까.
2: 제가 안 나올 때.
1: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2: 제가 안 나올 때 보신 것 같아요. 아니, 일찍 주무셨다든지.
3: 아, 그래서 아까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2: 예, 예.
3: 어, 굳이 안 보게 되는데 저를 보여주시더라고, 이렇게. 어, 가요 무대 나왔다.
1: 그걸 날 보여줘야지. 어, 그래야지 내가 자랑을 해주지.
2: 예, 가서 너무
1: 자랑하네. 김태발 씨한테 보여주면 그런 거 안 해줘. 남산 씨.
2: 예, 예.
1: 다음에 오늘 이겨가지고 다음 주에 오잖아요.
2: 예, 예.
1: 그럼 나한테 보여줘.
2: 알겠습니다.
1: 그래야지 내가 또 저 남산 씨가 KBS 가요 무대도, 어? 2년 동안 8번이나 출연했다고 내가 예, 털어주고 그러잖아.
3: 아, 그래도 말은 네? 제가 꺼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지. 그건 잘했어.
3: 자, 4222님께서 남산, 둥지, 잘한다. 아주 실력 지대로네. 아우님, 멋져부러 하셨어요. 형님이신가 봐요, 4222님께서.
2: 형님도 있고 선배님 계실 겁니다. 네.
3: 춘자채님께서, 어우, 섹시해. 남산, 오, 예. 댄스 딸랑딸랑, 딸랑딸랑.
1: 춘자채님은 네. 여성 저 청취자 같으신데? 모르세요?
2: 팬들이 이제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1: 아, 주로 남성
2: 인물이 좋다 보니까.
1: 워낙 뭐 남산 씨가 인물도 헌하시 그러니까.
3: 푸른 가을 하늘님께서
1: 아, 여성 팬이 더 많구나.
3: 몸이 아주 가볍네요. 이은영님께서.
1: 그러면 TV나 네. 유튜브로 다 본 거야 지금.
3: 아, 예. 그렇죠, 그렇죠.
1: 양지호 선생도 네. 다 본 거예요 지금 저 청취자들이.
2: 그쵸.
1: 오늘 그리고 동접자들이.
3: 네.
1: 이 아저씨 두 분이 나온 대로 의외로 많이 동접자가 있어.
3: 맞아요.
1: 무려 150명까지.
3: 네.
1: 보통 이런 상황이면 한 50명 들어오시거든.
2: 네.
1: 들어왔다 도로 나가는데, 어. 아, 오늘 150명.
2: 양지호 선생님 때문에.
4: 아유, 놀랐습니다.
1: 그럴 때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덕분에.
2: 덕분에.
1: 네, 그렇게 하는
4: 가요 무대 8회 나오셨는데 더 많이.

0: 저 양지열 씨는 몇 번 나왔어?
1: 저는 가요 무대는 안 나갔습니다.
0: 아, 가요 무대는 안 나왔어요.
2: 야인 시대 많이 나오셨잖아요.
1: 예, 네, 그렇죠. 이제 맞다면 드라마, 영화 많이 했죠.
2: 그러니까.
0: 네. 자, 그러면 모든 대결을 이제 마쳤고,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저는 속으로는 두 분을 어차피 재미로만 따지면. 네. 무슨 거 시켰으면 좋겠어. 계속 씨 어떻게?
2: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노래 실력보다
0: 청취자들한테
2: 청취자분들이 재밌는 게 저는 저희들은 예. 좋거든요.
0: 청취자들이 예. 한 분이라도 무승부 가자 그러면 저 지휘자 직권으로 무승부.
2: 어, 진짜요? 네.
0: 근데 아무도 안 아니, 보이시네.
2: 지금 이제 말씀을 네. 하셔야지. 자, 1번은
0: 자, 크크크 나왔어. 크크크.
2: 1번 무승부. 1번 무승부로.
0: 어디 있어? 1번 무승부.
2: 아니, 지금 보내 주시면 된다고. 유튜브는 1번 실시간이니까.
0: 무승부 가자. 이거 한번 적어 주시면 그냥 뭐 오늘 저 밖에서 저 점수 계산할 거 없어.
2: 1번은 무승부, 2번은 승부를 내라. 1번은 무승부, 2번은 승부를 내라.
0: 네, 해가지고 문자는 안 보내.
2: 문자는 이제 오래 걸리니까 네. 유튜브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0: 한 분이라도 네. 1번 쓰시면은 바로 즉석에서 그냥 무승부 갑니다. 예. 네. 자, 뭐 없대. 자, 그러면 밖에서 저 PD들이 판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결 결과 주세요.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자, 김태발 씨. 네. 어떻게 됐습니까?
2: 지금 유튜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다음 주에는
1: 뭐 4번 김태발? 네, 뭐야 이거 4번 김태발이라.
2: 다 빼고 나온 차 하라는 소리예요.
1: 야, 무승부 지금 문자가 엄청 오고 있어.
2: 어머, 문자가 오네.
1: 무승부.
2: 어머, 어머, 어머. 그런데
1: 1번 그려 무승부 가자. 아,
2: 요거는 선심을 쓰신 문자예요. 왜냐면 최일구 앵커 말을 들으니까 아유, 그래, 알았어, 무승부 하자. 그런
1: 싸움을. 아, 지금 저, 문자 폭주하고 있어.
2: 그런 문자도 가냐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 이 문자가 맞네요, 전체적으로.
1: 하여튼 무승부 된 거야. 뭐 자꾸 뜸 들일 거 없어. 자, 오늘 무승부. 저희가 지금 거의 100년 동안 힘든 시간 하는데, 오늘 같은 상황 처음이야.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다음 주에 만나서 또 털어봅시다.
3: 아, 예. 뭘 너무 좋죠.
1: 노래 듣는 것보다 터는 게 더 좋죠.
3: 애들 부를까요?
1: 애들 불러요. 다음 주에 애들 쫙 풀어 여기다가.
2: 다음 주에
1: 가지고.
2: 저기 우리 양지호님은 다음 주에 코러스로 시라소니에 모시죠.
3: 알겠습니다.
1: 돈까스 PD가 승질 내면서 오늘은 뭐 진행자 마음대로 했지만 다음 주에는 반드시 승부를 내겠다. 아,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노래는 어떻게 할 거요? 반반씩 1절씩만. 그러면 첫 번째 노래는 마산항 1절. 예. 예? 양지호 씨의 마산항 1절. 그게 끝날 때 오바랩돼서 남산에 차만 타면 오는데 듣는 걸로 하고요. 두 분 양지호 씨, 남산 씨 수고하셨고요. 김태발 씨도 수고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1: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실버돌이 최고다.
1: 다시 해. 실버도 시작.
2: 실버돌이 최고다.
3: 최고다. 힘드시오.
1: 맞춰주세요. 맞춰주세요.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 TBS
3: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나들목 조금 지나 차 여러 대가 부딪혔던 사고는 사고 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맨 끝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남사진 위 나들목부터 지금 오산 나들목 지날 때까지 5km 구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도 월곡분기점 부근의 사고는 정리됐지만 이 사고 여파로 분자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역시 순산터널 부근에 있었던 사고의 여파로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쪽으로 물려있고요. 반대 서울방향은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12km에 달하는 긴 구간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은 북충주에서 충주분기점까지 반대 창원방향은 여주분기점에서 감곡부근까지 밀립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본 방송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 개인의 취향에게. 퍼스널 필름 시작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회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시아님 특히 반갑습니다. 너무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본 게 전주국제영화제 때였는데.
1: 맞아요. 서로를 본 게
2: 맞아요.
1: 전주국제영화제 때였고
2: 네. 네.
1: 퍼스널 필름으로 돌아온 것도 되게 오랜만인 느낌이에요.
2: 네. 영화인으로서의 모든 행보 제가 정말 응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2: 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 배우님들을 약간 애정하는 여러 방들이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배우님들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2: 네. 요즘 제일 즐겁게 본 배우의 연기가 있는지 아, 물어봐도 될까요?
1: 굉장히 네. 의도적인 질문인 게 티가 나네요.
2: 네. 네. 저희가 말해야 되는 작품이 하나 있죠.
1: 네. 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배우님을 통해서 저는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고
2: 네,
1: 연기에
2: 네.
1: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배우님인데
2: 네.
1: 바로 구교환 배우 감독님입니다.
2: 네,
1: 와,
2: 네.
1: 막 모신 것처럼.
2: 그 지금. 배우님의 애칭이 있나요? 팬들이 부르는?
1: 아니면... 저는 구교라고 네. 불러요. 구교라고 네, 네. 부르기도 하고 뭐 약간 어떤 면모에서는 좀 햄스터를 닮기도 하고
2: 네,
1: 뭐 그때그때
2: 네.
1: 좀 다르고 요즘은 사실은
2: 네.
1: 굉장히 이제 특히 영화인들 사이에서 뜨거웠던 드라마가
2: 네,
1: 얼마
2: 네.
1: 전에 이제 종영을 해가지고
2: 맞네요.
1: 그 극중 캐릭터 이름이 황동만이어서
2: 네.
1: 황동만으로 통하기도 하더라고요.
2: 네, 네, 네.
1: 근데 참 구교환 배우님이 그 캐릭터가 되면 그 캐릭터로 많이 불리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 이번에 군체로 그 칸에 다녀오셨는데 그때도 서영철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극중 이름인.
2: 네.
1: 그래서 그렇게 아마 굉장히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거겠죠?
2: 이게 뭔가 구교환 배우님의 스펙트럼이 빌런부터 찌질한 역할까지. 근데 이게 진짜 최근의 일이잖아요. 동만 씨는 너무 찌질하시고.
1: 그러게요.
2: 영철 씨는 완전 빌런이잖아요.
1: 동시기에 네, 굉장히 네. 다른 역할을 네. 보여주신 거잖아요. 시청자나 관객
2: 맞아요.
1: 입장에서는.
2: 되게 스펙트럼이 넓으면서도 또 이분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
1: 그 생각이 들죠.
2: 그런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드는
1: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2: 그래서 이제 모자무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 모든 배우들이 박혜영 작가가 쓴 드라마 안에서 되게 빛나는 캐릭터들이고
1: 맞아요.
2: 그래서 영화 쪽에서는 과연 배우들이 어떤 영화에 출연하고 싶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만의 세계관이 너무 뚜렷해서 거기 안에서 내가 한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싶은 그리고 거기서 빛나고 싶어하는 그런 배우들이 이 감독님의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독자적인 영화 각각의 세계관을 지금 가장 잘 만드는 분 중에 하나가 저는 연상호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영화별로 호불호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저는 연상호 감독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업을 꾸준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배우분들에게 기회가 열려있다 생각해요. 작품이 많으니까. 그리고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고 싶어하는 영화를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0: 본 방송은 TBS와 퍼스널 플랜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그 중에서도 오늘 말하려고 하는 영화가 개인적으로는 연상호 감독님의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영화는 연상호 감독님의 군체입니다. 먼저 보시고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1: 사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영화가 연상호 감독님의 군체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어요.
2: 맞아요. 여러 후보들이 있었죠.
1: 네. 근데 이 오늘의 주제를 정하면서 정말 그 시점에 제가 봤던 영화가 군체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고
2: 네네.
1: 저는 군체를 너무 재밌게 본 입장이었기 때문에
2: 네.
1: 해찬님께 군체를 말씀을 드렸죠.
2: 네. 아, 이게 솔직히 말하면 구교환 씨가 나와서 추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재밌게 보셨겠죠.

0: 하지만
1: 아, 물론
0: 네.
1: 그 이유가 없지
0: 그렇죠.
1: 않습니다만,
0: 네.
1: 좀, 그랬다면 말씀드렸겠죠.
0: 그렇죠.
1: 제가, 제 평가는, 객관적이지 않은 거 아시죠?라고
0: 네.
1: 말씀드렸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저 사실 오늘 녹음의 기준으로 지금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후에 보고 왔단 말이에요. 영화가 다 끝난 지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전 사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1: 따끈따끈한 후기를
0: 네.
1: 들려주십시오.
0: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가장 최근에 본 눈으로 오늘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녹음 시점으로 두번 봤습니다.
0: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론 구경한 배우님 실물도 보셨다고 알고
1: 그렇죠.
0: 있는데요.
1: 무대 인사와 GV까지 다녀왔습니다.
0: GV도 가다녀왔어요?
1: 넵.
0: GV는 누구 진행이었어요?
1: 연상호 감독과 구교환 배우의 그 둘의 GV였고,
0: 둘의
1: 서프라이즈
0: GV.
1: GV였고,
0: 네네.
1: 네.
0: 그래서 일단 군체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고, 구교환 배우를 포함한 얼마나 많은 배우들이 빛나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상호 감독님이라고 하면 사실 부산행이 가장 대표작이죠. 부산행의 좀비들이 이제 지하철 안에서 뛰어다니는 장면들은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았던 영화인데, 군체도 좀비극으로 보일 수 있지만, 먼저 뭔가 좀비보다는 한 단계 발전한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집단 감염이 된 사람들끼리 어떤 인간의 소통 방식 이상으로, 약간 동물처럼, 여기서는 개미로 비유가 되는데, 소통이 가능하다는 설정이 이 군체 안에는 있습니다. 이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킨 사람이자 사실상 빌런의 존재는 저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구경환이 연기한 서영철이고요. 이 서영철이 이제 어떤 과학 세미나가 벌어지는 빌딩 안에서 집단 감염 사태, 말하자면 테러를 일으키는데 그 안에 이제 구경환과 대적하는 인물들로 생명공학과 권세정을 이제 전지현 배우가 연기를 하고요. 그의 전 남편으로 보이는 역할을 고수가 연기하고, 그 외에도, 이제, 그 건물의 경비를 담당하는 지창욱, 그리고 그의, 누나분이자 다리가 살짝 안 좋은 김진록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배우들이 함께, 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말하자면 집단 감염이 된 좀비로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탈출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커다란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인상이 어땠는지, 그리고 사실 연상호 감독님의 영화는 부산행을 포함해서 많이 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연상호 감독님 영화 중에 이제 이 영화가 가장 좋았는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1: 우선 보는 도중에도 이제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보는 도중에도 제가 굉장히 좀 영화가 아무래도 어떤 소리가 많잖아요. 막 이런 소리도 많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좀 크게 리액션을 할수 있었던 좀 자유로운 영화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0: 네.
1: 좀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 감탄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선 친구한테 야 진짜 재밌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어그 스릴감에 약간 움츠러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뭔가 어떤 소리의 리액션을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영화였던 게제 스스로도 좀 인상적이고 그 말은 결국 이 영화를 한마디로 재밌었어요.
0: 맞아요.
1: 정말
0: 네.
1: 순수한 재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 말로 하면 도파민이 좀 터졌어요.
0: 네.
1: 도파민이 터졌고, 그리고 빌런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보니까, 빌런이 매력적인 그런 서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히어로 장르 같기도 한데, 어떤 권세정인
0: 네.
1: 교수와 그 빌런 서영철을 필두로 한, 그런, 빌런과 히어로의 대결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 구도를 가지고, 시의성도 띄고
0: 맞아요.
1: 있는 그런
0: 네.
1: 소재로,
0: 맞아요.
1: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연상호 감독이 잘하는 좀비를 가지고
0: 네.
1: 이것들을 되게 잘 엮어낸, 잘 짜여진, 잘
0: 네.
1: 구성된, 되게 맛깔나는
0: 맞아요.
1: 그런
0: 맞아요.
1: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서 저는 물론 영화에서 그런 좀비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도 놀랍지만 사실 시각적으로 가장 압도가 되는 건 이제 이 좀비들이 어쨌거나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되다 보니까 이들에게 어떤 정보가

0: 주입될 때 고개를 확 쳐들고 동시에
1: 약간 종교의식 같지
0: 네,
1: 않나요?
0: 행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뭔가 일이 벌어졌다.
1: 그니까요.
0: 그런 긴장감을 주는 것 같아요.
1: 긴장감을 되게 잘 주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이 구성에 대해서 저는 두 번째 볼 때는,
0: 네.
1: 감독님이 이런 거 넣는 거 이제 선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중간중간 루즈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 이번 영화에서는. 저는
0: 네.
1: 오프닝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시작부터, 나 오늘 테러 일으킬 거고, 내가 유일한 백신이야라는 전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되게 심장이 쫄깃해지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걸 아예 도입부 시작부터 가져간 것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엘리베이터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조용해서 안 그래도 소리에 민감한 좀비들인데, 그 여고생이 캔을 밟고,
0: 맞아요,
1: 약간
0: 맞아요, 맞아요.
1: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0: 네.
1: 다음에, 그 육상 선수였던, 그 김재록 배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가, 저기에서 이제 그 향수를 가지고 슬라이딩해서 들어오고, 이런 쫄깃함이 중간중간에 너무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호흡이 늘어지지 않고, 되게 조였다가, 느렸다가, 조였다가, 느렸다가를 능수능란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되게 쪼는 맛이 있죠.
1: 네.
0: 그리고 저는 군체를 볼때 저도 마찬가지로 시아님처럼 재밌다고 느꼈고 좀 과하게 말하면 천만 영화 느낌이 전 들었어요. 그냥 천만 영화가 주는 어떤 결국 누군가는 희생될 거라는 게 되게 뻔한 사실 저는 해운대도 생각이 좀 많이 났거든요. 물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군상들이 재난에 맞닥뜨리면서 약간 희생되고 또 도망가고 어떻게 둘이 단둘이 있을 때 어떤 서사가 또 쌓이고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뭐 저희가 지금 와서는 해운대가 촌스럽다고 할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 영화가 흥행이 잘 됐고 결국 흥행이 잘된 영화는 관객들의 마음을 좀 쥐고 흔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군체도 정말 과격한 말이지만 잘될 수밖에 없는 영화고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영화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1: 혜자님 되게 천만 영화 많이 보신 척 하네요.
0: 아, 그럼요.
1: 네.
0: 뭐, 제가
1: 천만
0: 재밌게
1: 영화
0: 봤다 하면 그냥 천만
1: 느낌이.
0: 영화죠. 네. 아무튼, 다시
1: 네,
0: 넘어가서.
1: 어떤
0: 네.
1: 느낌인지 너무 잘하는 게 저도 보면서 계속 재밌다라고 이렇게 육성으로 뱉으면서
0: 네.
1: 대중성이 있다. 사실
0: 맞아요.
1: 좀비 영화 이렇게 막 계속 뭐 책이 난무하고
0: 네.
1: 좀비가 막 이렇게 뒤쫓아오는 영화를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절대 보시지 않을 거거든요.
0: 원숭이들도 너무.
1: 굉장히 소름
0: 그쵸.
1: 끼치잖아요.
0: 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중성이 확보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주제적으로도 그렇고
0: 네.
1: 재미가 있고 따라가는 그 스피디함이 있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절대 좋아하지 않을 소재긴 한데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은 끝까지 보시긴 하겠다.
0: 맞아요.
1: 보러 데리고 오는 게 문제지.
0: 네.
1: 약간 이 생각은 했답니다. 그래서 그 천만 영화라는 비유가 뭔지 알것
0: 네.
1: 같아요. 그리고 그 스피디함을 좀더 얘기하자면은
0: 네.
1: 이 좀비들의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학습
0: 맞아요.
1: 능력이 굉장해요.
0: 네.
1: 정말 요즘에 그 러닝하는 어떤 AI 모델들의 학습 속도처럼 굉장히 빠르잖아요. 저는
0: 네.
1: 이걸 보고 굉장히 집단주의 혹은 전체주의 아니면 AI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0: 네.
1: 이거를 이제 첫 회차를 보고 나서 감독님의 그런 인터뷰와 그런 GB 답변들을 읽어보니까 진짜로 AI를 좀 소재로 두고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다녀왔던 그 GV에서도 좀 인상적이었던 답변을 공유를 하나 드리자면은
0: 네.
1: 그 어떻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셨나라는 그런 질문에 감독님이 대중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살면서 느끼는 보편적인 공포가 뭔가를 생각하신다 그래요.
0: 네.
1: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어떤 공포를 잠재적인 공포에 내가 지금 둘러싸여 있나 생각을 하시다가 AI 구동 원리를 좀 이렇게 들으시게 됐대요. 근데
0: 네.
1: AI가 우리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제일 보편적인 사고와 정보의 총합이잖아요. 우리가 질문하면 굉장히 보편적인 대답을 해주고 굉장히

0: 굉장히 틀리지 않는 대답을 정말 누구에게도 틀리지 않는 대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편적인 사고의 합이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셨다고 해요. 근데
1: 네.
0: 그렇게 그 보편적인 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잃는 게 하나가 있죠. 개별성. 그거를
1: 네.
0: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저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연신 끄덕이고 있는데요. 맞아요. 일단 이 영화의 시작이 AI에서 왔을 거라고 뒤늦게 생각이 되는 건, 이 영화의 시작에 세미나 내용은 집단지성에 관한 이야기죠.
0: 맞아요.
1: 집단지성은 사실 뭐 지금은 사회학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는 바이오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집단지성이 기계 쪽으로 넘어가면 딥러닝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 AI의 근간이 아닌가. AI의 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리고 저는 AI를 떠올렸을 때의 공포가 AI가 나를 대신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이제 AI가 상상이 되는 장면이 하나 있다면, 이제 극중 지창욱이 김신록 배우를, 지창욱 배우의 역할이 김신록 배우의 역할을 이제 지켜주는, 그래서 약간 임시로, 휠체어 대신에,
0: 그 캠핑지게.
1: 맞아요. 캠핑찌개를 하는데, 좀비들이 그걸 따라 하잖아요. 그게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에서 오는 공포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어떤 AI를 포함한 내가 대체되고 나의 정보가 어딘가에 복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0: 맞아요.
1: 공포가 아닐지 생각이 드네요.
0: 맞아요. AI와 연결해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장면이긴 했어요.
1: 네.
0: 그게 결국은 지금 AI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사고와 정보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1: 맞아요,
0: 결국은.
1: 맞아요.
0: 그걸 기반으로 이제
1: 네.
0: 진화를 한다는 거라고도 볼수 있겠죠?
1: 네.
0: 근데 거기서 왜그 지창욱 그 캠핑지게로, 현이일 거예요, 아마. 그
1: 네.
0: 누나를 업고 있는 그 현석을 따라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싸움을 잘하거든요. 제일
1: 맞아요,
0: 강한
1: 맞아요.
0: 캐릭터예요.
1: 네.
0: 그거를 학습을 한것 같아요.
1: 네.
0: 제일 지금 모델이 되는 캐릭터. 왜 앞서가던 개미를 따라가잖아요.
1: 네.
0: 개미들도 그런 것처럼 누구를 따라야 할까 했을 때그 캐릭터를 보고 학습하는 그런 소름 끼치는 좀 굉장히 무섭다고 할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학습 속도,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지루할 틈이 없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1: 네.
0: 공포스럽기도 했습니다.
1: 그리고 저는 아까 천만 영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 영화가 되게 요즘 영화라고 느꼈던 지점은 CCTV를 포함한 기기를 너무 잘 쓰는 영화라 생각을 했어요. 그 지창욱 배우님은 현석, 그리고 김신록 배우님은 현희를 연기했는데 현석과 현희 둘다 장비를 뭔가 잘 다루는 것 같아서 뭐 CCTV 화면을 바로바로 보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뭐 스포일러가 될 마지막 장면도 뭔가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구교환 배우가 눈을 통해 다른 좀비들을 이제 조종할 수 있는데, 그래서 눈을 가리고, 말하자면 구교환 배우님의 귀도 가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로 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들도 거기서 저는 되게 기계를 잘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맞아요. 그냥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익히 알던 좀비, 뭐 이렇게 도망가다가 잡혀서 물리면 나도 좀비가
1: 네.
0: 된다 이상의 공포를
1: 맞아요.
0: 충분히 심어줬던 것 같고, 그러니까
1: 네.
0: 그 공포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술이 되레 우리에게 오는 그런 공포인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그, 어떤 지금 현재 기술과 어떤 기기를 잘 사용했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1: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서 오는 서스펜스가 좋았어요. 그런 약간 실황 중계처럼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동선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서도 되게 몰입이 잘 됐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0: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떤 그런 그 과학 세미나고 과학이나 어떤 이런 기술을 문과인 제가 그냥
1: 네.
0: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떠올렸을 땐 굉장히 어떤 숫자와 효율을 중시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게또 일어났다는 생각도 들어요. 소통의 불완전함이라고

0: 그
1: 네,
0: 천재
1: 맞아요.
0: 과학자인 서영철,
1: 네.
0: 여기서는 빌런을 맡고 있고,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인 서영철이 소통의 불완전함 때문에 내가 이거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선포하듯이 말을 하는데, 그런 소통의 불완전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예로 들었던 어떤 감정 혹은 추상적인 좀 그런 명사가 뭐였냐면 질투, 경쟁,
1: 네.
0: 의심, 이런 이상한 손실들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사실 질투, 경쟁, 의심을 어떤 우리는 이렇게 대화로 해결하고
1: 네.
0: 뭔가 내 마음도 다스리고 뭔가 이런 것을 좀 떠올리기 십상인데 이걸 아예 그냥 이 손실들을 없앤다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생각인 것 같은 거예요.
1: 네.
0: 근데 뭐이그 서영철에게는 좀 어떤 과거 전사, 어떤 부모님 이슈, 파더 이슈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낭비되는 시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어떤 쓸데없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1: 네.
0: 좀 등한시했을 때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 약간 넘어가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한다는 말이죠.
0: 그럼
1: 약간
0: 무가치함과
1: 무가치함을,
0: 싸우는 시간이
1: 그쵸.
0: 의미가 없는 게
1: 그렇죠.
0: 아니다.
1: 무가치함과 싸운다는 것도 결국 무가치함을 마주하려는 노력이에요. 근데
0: 맞습니다.
1: 군체의 그 구교환님이 연기한
0: 서영철.
1: 서영철 씨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가치함을 싸울 생각을 하는 대신에 자신이 생각하는 효율성이라는 가치 안에 인간 전체를 가두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0: 약간 그렇게 보였어요.
1: 네. 뭔가 의미심장하네요. 동만 씨가 서영철 씨인 게.
0: 그러게요.
1: 네, 배우 얘기로 잠깐 넘어가자면, 저는 사실, 구경한 배우님도 구경한 배우님인데, 아껴서 제가 천만 영화 얘기하게 되네요. 천만 영화의 바이브는 전지현 배우님에게서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뭔가 그 도둑들이나 암살이 뭔가 많은 군중들이 나오는 배우들이고, 상대적으로 잘된 영화 안에서 전지현 배우님이 약간 어떻게 보면 능청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오랜만에, 물론 톤은 많이 다운이 되어 있지만, 전지현 배우님이 오롯이 그 히어로로 약간 영화에서 문제를 헤쳐나가는 방식들이, 그리고 그 연기가 전 좋았던 것 같아요.
0: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1: 네.
0: 멋있었고,
1: 맞아요. 되게 몸을 잘 쓰는 배우.
0: 과함도 부족함도 없이 정말 딱그 캐릭터를 잘 살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스크린에서 봐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1: 네.
0: 저는 구교환 배우 얘기를 길게 할것 같아서 그 전에
1: 네.
0: 신현빈 배우의 얘기를 좀더
1: 아,
0: 하자면은, 저는
1: 네.
0: 신현빈 배우가 이번 역할 안에서 너무 편안한 모습을 보여줘서 인상적이었어요.
1: 네.
0: 교수이자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자 어떤 그런 역할들이 복합된 캐릭터를 짧은 순간에 사실 짧은 순간에 어떤 핸드폰 화면을 통해서 화상 통화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가 저는 제가 이 모습이 인상적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너무 그 역할에 편해 보이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굉장히 잘한다, 혹은 무르익었다, 그리고 이 역할에 되게, 이 캐릭터를 잘 해석을 했는지 너무 편안해 보인다, 라고 해서 끝까지 그 톤을 잘 유지를 하면서
1: 네.
0: 침착함과 동시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부담감까지도 너무 미세한 표정으로 잘 보여줘서 신현빈 배우의 등장도 너무 반가웠고, 구변 배우님은, 나날이 여기 나온 좀비들처럼 발전하고
1: 아.
0: 진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1: 그쵸. 네.
0: 저는 모자 못 사란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 황동만이란 캐릭터가 구교환이 아니었으면 누가 대체할 수 있었을까?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작가도 감독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좀 약간 확신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 화까지 이건 구교환이어야 대체가 떠오르질 않아요.
1: 네.
0: 아무리 너무
1: 그쵸.
0: 좋은 배우님들은 세상에 많지만 떠오르지
1: 네.
0: 않았고 이번 서영철 캐릭터도 반도에서도 약간 좀 빌런의 맛보기는 아니었고 아주 어엿한 캐릭터입니다만
1: 네.
0: 지금 서영철을 봤을 땐 맛보기처럼 느꼈었던
1: 그쵸.
0: 게어좀 어떤 감초 같은 빌런이었어요 거기서는 근데
1: 네.
0: 여기서는 너무 그 무게감 있는 빌런을

0: 네.
1: 완벽하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좋아하는 장면을 하나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이제 모든 그 좀비들과 책으로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좀비들 사이를 걸어
0: 아,
1: 다니거나,
0: 네.
1: 아니면은 그 많은 좀비 군충 군체들이 그를 필두로 따라가는 장면이
0: 아,
1: 있어요.
0: 네.
1: 너무 카리스마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0: 그쵸,
1: 그거를
0: 그쵸.
1: 너무
0: 네.
1: 그 서영철처럼 연기를 해 주셔가지고,
0: 네.
1: 보통 우리가 뭐 매기에서 보는
0: 아, 다르죠. 너무
1: 고교한
0: 다르죠.
1: 황동만,
0: 네,
1: 이런
0: 네.
1: 어떤 소위 말하는 찌질함이 전혀 묻어 있지 않은,
0: 맞아요.
1: 정말 감정 없는, 어느 감정이 좀 망가져버린 천재 과학자 빌런 서영철의 모습으로 걷고, 막 옆에서 와막 이런 좀비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로 막 비사이로 막가처럼 진짜 막 사이사이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유유히
0: 네.
1: 가는 모습이 너무 잘한다, 숙달이 됐다, 그는 어떤 생각일까, 그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
0: 저도 그때의 구교환 배우님의 마음이 궁금하네요.
1: 전 전율이
0: 네.
1: 이렇어요.
0: 이게 저는 구교환 배우님의 역할이 이 영화 속 좀비 분장을 한 사람들과 히어로와 또 영화 나중에 나오지만 신현빈 배우가 연기한 공소희 교수님을 포함한 외부 정부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모든 주인공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웠던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어딘가를 활보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자기가 어쨌거나 본인의 백신이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경찰은 이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빠져나오는 방식이 말을 쑥건 다음에 갑자기 도망치는 느낌이잖아요. 이 모든 그 사태를 만들고 나서. 근데 저라면 더 오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를 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냐면, 이게 음악만 신나는 걸 깔면 되게 우스워질 것 같은? 그 음악만 달라지면 아, 되게 밈으로 웃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본체를 보면. 그냥 그
1: 꺼들어버리지
0: 사람만으로.
1: 않는다.
0: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되게 도취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캐릭터 설정 자체가. 오히려 잘, 너무 잘 눌러서 연기를 하셨다는 느낌이죠.
1: 맞아요. 과함도 모자람도 없는 그런 모습이 서영철에게도 보였던 것 같고, 아, 그 대답은 기억나요. GV에서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셨냐, 서영철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라고 했을 때, 빌런의 역할을 먼저 충실히 수행하자, 그리고 퇴장을 깔끔하게 하자, 이게 목표였다고 해요. 잔뜩 괴롭혀놓고
0: 네.
1: 깔끔한 퇴장을 해서 관객들에게 쾌감을 주고
0: 아,
1: 싶었다.
0: 장면에서의 퇴장을 말씀하는 거군요.
1: 그럴 수도
0: 그
1: 있고, 아, 제 생각에 이
0: 모든 걸 아우른
1: 아우러서, 제
0: 퇴장.
1: 생각에는
0: 네.
1: 그, 이렇게 모두를 괴롭혀놓고 굉장히 막 그런 것들, 막 엘리베이터 9층을 굉장히 신속하게 누른다던가, 슬라이딩
0: 네.
1: 잘 하시던데요 하고
0: 맞아요, 맞아요.
1: 9층을 누른다든가,
0: 네.
1: 유유히 막 이렇게 막 목을 풀면서, 목을 스트레칭 하면서 걷는 장면, 이런 것도 굉장히 압도적이었는데, 결국 이 말미에 그가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는 그 장면에서 일종의 쾌감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잔뜩 괴롭혀놓고 관객에게
0: 이
1: 이
0: 사람이
1: 사람이 뭐랄까 좀 저가는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제가 아무래도 시아님이 좋아하는 구교환 배우의 장면을 제가 대신 말해야 될것 같아요. 말씀하실 기회 놓친 것 같은데, 저는 구교환 배우님이 눈에 안대를 쓰고 휘파람에 불었던 그 잠깐의 장면도 참 압도적이고 너무 좋았다.
1: 저는 그 휘파람으로 저의
0: 네.
1: 모닝콜을 하고 싶었습니다.
0: 감겼습니다. 네.
1: 네.
0: 네, 그래서 영화가 재밌는 점은 그 구교환 배우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서영철이 안대를 쓴 채로 이야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안대를 쓴 와중에 이제 권세정 교수를 포함한 무리들은 최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정보를 조금이라도 흘렸을 때 이제 영철 씨가 바로 고개를 휙 돌면 이제 아이들이라고 하기 이상하네. 좀비들끼리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싸움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의 싸움이 결국 눈을 가린 채 벌어지고 기계를 통한 소통으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0: 점이 아까 말씀하신 AI도 그렇고 어쨌거나 뭔가 멀리서 봤을 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는 영화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효율성을 얘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소통은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화두를 던지는 영화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1: 아, 물론입니다. 소통, 그리고 우리가 소통을 하는 이유, 어떤 정보 전달도 있겠지만, 좀 서로를 너무 이제 다른 개체잖아요. 서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소통을 하자, 이야기를, 대화를 하자고 하고, 우리 대화 좀 해, 이런 것처럼 대화를 하기도 하고, 뭐,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나와 다르면은 설득을 하기도 하고, 좀 대립을 하기도 하고, 결국 이게 다 소통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소통이라는 건 사실 통하는 어떤 둘 이상이 이렇게 주고받아야 소통일 텐데, 사실 서영철이 하는 거는 일방적인,
0: 그렇죠.
1: 어떤 조종이라서 이제 어떤 게 결여가 됐던 것 같아요. 서영철이 자라왔던 어린 시절이 잠깐 플래시백으로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권세정, 지금 현 권세정 교수에 의해서 이제,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감정 혹은 어떤 게 결여가 돼서 자신이 생각하는 소통, 완벽한 소통에 대해서 좀 그릇되게, 생각하고 자라지 않았을까.
0: 그래서 이제 이 서영철이 테러를 계획했을 때 사실 권세정 교수도 그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
1: 그쵸. 그
0: 같고,
1: 초대장을 보내죠.
0: 그리고 이 물론 본인이 설계한 범죄의 결정적인 이유로 보이지만 유일한 이유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거나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권세정 교수에게 내가 겪었던 외로움을 너도 한번 겪어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본인이 뭔가 소통할 주체가 없어져서 느꼈던 감정을 결국 너도 한번 느껴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교환이 상상한 군체라는 집단으로서의 집단 지성은 되게 효율적이지만 구교환의 행동 자체는 사실 결국 되게 감정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네요.
0: 그쵸. 네.
1: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말을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었나 봐요. 그게
0: 그쵸.
1: 아닐까요?
0: 네.
1: 얘네들 말잘 듣잖아요. 얘네들이라 하면
0: 그쵸. 아,
1: 좀비들입니다.
0: 맞죠, 맞죠. 네, 얘네들, 아이들.
1: 아이들, 자신의 말을 잘 듣는데,
0: 그게 그 말을 잘 듣는 존재들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는 존재들이어서 더.
1: 일방적이라니까요. 소통이
0: 맞아요.
1: 아니야.
0: 그래서 더. 이 자기가 짠 그의 세계관이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1: 근데 저는 그게 더 외로워, 아니, 근데 외롭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사실 그 장면 이후에 권세정 교수는 정말 좀 외로운 위치에
0: 맞아요.
1: 속속하고, 이게 자신이, 저는 그 지점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내가 유일한 백신이야 하고 첫 장면이 그건데, 그거를 모두가 의심하지 않고 믿잖아요. 그가 백신이라고 그 입으로 말했던 것을 모두가 믿기 때문에 얘를 옥체 보존해서 옥상까지 데리고 가야 돼. 근데 얘는 그 의도가 옥상에 가서 탈출하기 위한 의도로 말한 것이 드러나는데, 자신이 유일한 백신처럼 믿게 한다는 거, 사람들이 의심 없이 모든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꼬집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말미에, 공 교수랑 권 교수 두 분, 공소희 교수와 권세종 교수가, 아, 얘가 백신이 아닐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의심을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제서야 균열이 일어나는데,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까지 나조차도 이게 백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었구나.
0: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정말 답답하지만 그래도 백신이니까라고
1: 그니까요.
0: 넘겼었는데
1: 그러니까
0: 사실
1: 우리가
0: 백신이라는 거를
1: 얼마나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모든 정보를 수용하고 있나에 대해서
0: 맞아요.
1: 다시금 좀 한번 저에게 개인적으로 환기시켰던 장면이기도 해요.
0: 그렇기도 하네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실 뭐 군체처럼 집단 감염에 비유를 하지만 그리고 한 사람의 말에 맹목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0: 저는 삶이라는 게 결국 네. 자기를 이해하다가 가는 게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어, 결국 대화가 모자무사처럼 되고 있는데요.
0: 아니 저는 오늘 군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네. 온 거고요.
1: 아니, 당연히 아니죠. 네.
0: 정말로 그런 완벽한 이해를 완벽한 이해와 그걸 통한 소통, 완벽한 소통이라는 거는 어, 사실 어렵죠. 아니 불가능하다고 저는 조금 확신하는 편이고요. 나 이렇게 확신을 가져도 되나? 어, 그게 재밌는 거죠, 사실. 사실 저도 제일 많이 우리가 일상에서 혹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일이 고되고 해도 제일 힘든 게 그 중에서는 제일 힘든 게 사람인데 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네. 다 똑같으면 되냐라고 그것도, 했을 게 이 서영철처럼 네. 다 똑같이 만들고 다 어, 똑같은 생각을 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럼 무슨 재미가 네, 있겠어요. 네. 사실 다르니까 이렇게 또 알록달록 재밌고 또 내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좀 예술이라는 것도 나오는 것일 테고요. 네, 어, 내 네, 생각은 네. 이래라는 어떤 그게 보여줌일 수도 있고 설득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글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어, 그림이 나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뭐 요약하자면 뭐 집단적으로 어떤 공통의 개념과 사상을 가질 때 예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술은 저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0: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네.
1: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저희끼리 하는 말이지만 군체 말고 어떤 영화를 할까 하면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여기 영화 녹음, 아니 팟캐스트 녹음 시작하기 전에 그런 대화도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죠.
0: 그 제가 아마 저희가 오늘 107회차인데 네. 아마 어느 회차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영화만큼 드라마도 많이 보다 보니까 드라마 필사도 되게 곧잘하고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이거는 영화 소재로 한 건 아니고 방송국을 소재로 한 드라마 중에 네.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어... 드라마가 있어요. 노희경 작가의. 네, 그래서 네. 거기에 현빈과 송혜교 배우님이 이제 열연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정지호라는 현빈, 이 현빈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그 송혜교와 연인이었다 깨졌다 다시 붙었다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둘 다 네, 네. 이제 드라마 PD예요.
1: 아, 네네네. 어, 네.
0: 그러면서 정말 나와 다른 이 어, 상대를 보면서 이런 독백이 있어요. 이상하다.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이 말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내게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준영이를 안고 있는 지금 그 말이 참 매력적으로 들린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더 얘기할 수 있고 네, 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지금 몸 안에 온 감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구나. 또 하나 배워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네, 제가 네, 이 네. 대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나를 곤두세우고 나의 오감을 더 열어서 이 사람을 듣고 느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누군가를 이해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 사랑하니까 이해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네. 그런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군체는 그리고 군체의 서영철은 사랑보다 이해가 앞선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1: 거기서 오는 그 순서가 반대로 되었을 때 사랑은 이해 사이에서 위치할 공간이 없는 거죠.
0: 영철이 애정 결핍이었어.
1: 근데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0: 네. 왜냐면은 자신의 아이디어,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떠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 강호철 박사? 네, 네. 강호철 교수에게 빼앗기고 네. 약간 이런 것들이 네. 좀 그의 유년 시절을 좀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오은영 박사님 같은 얘기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 지금 뭔가 구교환 배우님의 연기를 생각해보면 어, 뭔가 서영철이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어디에 그냥 무엇이든 어디에든 심지어 자기가 지금 테러를 계획한 건물이든 이 지구 어디에든 정을 붙이려고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자유롭지만 한편으로 외롭지만 그 안에 세계에 갇혀있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0: 근데 그게 물론 안대를 씌운 거는 그의 소통을 막으려고 하는 목적이었지만 안대를 쓴 구경한 배우의 모습이 뭔가 스스로가 생각한 사실은 이상적인 소통 방식이 아니었을까? 나는 보이지 않은 채로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기를 바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미지적으로도 되게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1: 저 자랑 하나만 해도 될까요?
0: 아, 그럼요. 가시죠.
1: 제가
0: 네.
1: GV에서 손을 들었다가
0: 어머나.
1: 구규환 배우님께 지목을 받고 질문을
0: 네.
1: 했다는 거 아닙니까?
0: 그 질문이 뭐였나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눈을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1: 네, 조금 멀었지만 눈을
0: 네.
1: 마주쳤습니다. 제가 이제 양손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양손 등그 올리브색 옷에
0: 네.
1: 그래서 아! 이제 이러고 질문을 했는데 저의
0: 네.
1: 질문은 사실 이 질문을 제가 자주 하기도 한데, 전 진짜 진심으로 질문한 거였는데, 그렇게 여쭤봤어요.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쓰시고 가장 많은 작품을 연출하고 계신 감독님과
0: 네.
1: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작품에 출연을 하고 계신
0: 맞아.
1: 배우님이
0: 네.
1: 두 분의 얘기를 오늘 들었는데, 그렇게, 정말 꾸준히 다작을 하실 수 있는 동력이 뭔지
0: 궁금하네요.
1: 궁금하다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0: 네.
1: 너무 두분다 재밌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선 감독님께서 그 건물 밖 장면, 외부 장면을
0: 네.
1: 찍기 위해서 3일 밤을 보내셨다고 해요. 왜냐면 밤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3일 3회차 야간 촬영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의 바이오리듬은 낮에 깨 있고 밤에 자는 건데, 그렇게 3회차를 연속으로 하면 굉장히 몸이 힘들어지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그거를 달래줄 게 있으셨다고 뭔가 했더니, 그 촬영장 그 현장 근처에 아침까지 여는 삼겹살, 냉동
0: 아,
1: 삼겹살집이 있었대요.
0: 그래. 네.
1: 그래서 냉동 삼겹살을 먹고 이제 해산하고 다시 촬영장 오는 루틴으로 그렇게 보내셔서 그게 굉장히 큰 위로였다라고
0: 네.
1: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삼소, 아침 삼겹살 소주.
0: 아, 딱 소주 마시고 이제 다
1: 네.
0: 털고 이제 다음날 시작하는
1: 다음날
0: 걸로.
1: 어쭈 주무시고 다음날 모이고 이런 아삼소가 되게 큰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옆에 구기환 배우님도 막, 맞다. 막 이렇게 동의하셔서 너무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기환 배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재밌어서 하는 거죠. 현장을 즐거워하고 누구보다 현장을 사랑하고 재미있어요. 직업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놀이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야죠.
0: 진짜 그가
1: 네.
0: 그다운 답변 같기도
1: 이게
0: 하네요.
1: 재미있어서 내가 재밌어 죽겠어서 이 감정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관객들에게 감정이 더잘 전달될 텐데, 그래서 계속 재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재밌게 하자 라는 또 자극을 얻었답니다.
0: 재밌네요.
1: 네.
0: 별개로 다른 얘기로 오프닝을 다시 돌아가자면, 저는 오프닝 때 분명히 구경한 배우가 내가 테러를 일으킬 거다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에서 이상하게 저는 처음 순간에 그 말이 연상호 감독님의 말로 들렸어요. 그게 뭔가 연상호 감독님이 이제 구경한 배우가 연기한 영철에 이입해서 말하자면 선언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런 영화를 만들 거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느껴져서 이제 너무 신기했고, 왜 그런 게 느껴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이 연상호 감독님과 구경 배우님이 다작을 할수 있는 이유는 물론 그만의 열정과 재미가 있어서겠지만, 아까 구경 배우님의 답변과 비슷해요. 이걸 어떻게든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1: 내가 재밌어야
0: 네,
1: 관객도
0: 그렇죠.
1: 재밌을 거다.
0: 네, 근데 그게 장르적으로는 전염이겠죠? 그거에 뭔가 맞닿아서 내가 정말 이, 물론 영화 속에서는 빌런의 행동으로 전염 사태를 일으키겠다는 건 당연히 뭐 심각한 일이지만 이걸 어떤 재미나 어떤 상업영화로서의 그리고 상업영화 배우, 물론 이렇게 한정 지을 수 없죠, 두분 다. 하지만 어떤 영화와 드라마가 주는 예술의 재미를 생각했을 땐 결국 하는 사람이 재밌어야 보는 사람도 재밌을 거라는
1: 맞습니다.
0: 믿음을 의외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고생해서 찍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게 티가 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두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만들 수도가 있고, 그게 어쩌면 이것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전달돼서 분체가 재밌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이 참 재밌네요.
1: 네,
0: 네.
1: 저도 감염된 것 같습니다.
0: 저도 사실 연성 어머님의 모든 작품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1: 제
0: 하지만,
1: 친구들도 뭐 연빠냐고.
0: 네.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체는 너무 재밌게 주변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영화라서 오늘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1: 네, 여러분들 혹시 아직 안 보셨다면은 글쎄 또 여름이란 계절에도 좀 어울리는 영화가
0: 맞아요.
1: 아닐까 싶고
0: 네.
1: 좀 찌뿌둥한 어떤 좀 이제 또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0: 네.
1: 약간 좀 쾌감 같은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 또 스코어를 얼마나 기록을 하셨을지도 궁금한데 또 여러분들의 재밌는 후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처럼 전염되십시오.
0: 맞아요. 전염되신 분들은 저희에게, 그래도 저희가 알아들 수 있는
1: 제가 좀비어는 아직
0: 맞아요.
1: 어려워가지고.
0: 네, 저희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남겨주시면,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쳐볼까요?
1: 넵.
0: 지금까지 퍼스널 필름이었고요. 또 다음 방송,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K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2: 강변북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이고요. 동적대교 조금 지나 4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여기 포함해서 동호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 구간이 길어졌습니다. 이 안에서 이동하는 데만 40분 넘게 걸리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도 벌써부터 청담대교에서 여의도까지 긴 구간 밀려 있습니다. 여기 통과하는 데는 45분 정도 걸립니다. 이후로도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다시 한번 정체고 반대에 올림픽대로 여의도에서 영동대교까지 가는데도 50분 정도 이상 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중앙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 사이가 양방향 모두 속도 내기가 어렵고요.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금천교 방면 거의 전 구간 정체입니다. 여기 통과하는 데만 35분 가까이 걸립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 네, 바로 조급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하다 못해 급성장을 자랑거리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개량한 버섯은 6시간이면 다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참

참나무는 자라는데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100년의 시간 속에는 따뜻한 햇볕과 부드러운 바람만 있었던 게 아닐 거예요. 천둥과 번개, 사나운 비바람을 견뎌낸 시간도 함께 쌓여 있겠죠. 조급함에서 벗어난다는 건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시간을 받아들인다는 건 견디는 힘을 배우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버섯처럼 빨리 자라는 요령보다 참나무처럼 건강하게 자라는 법을 함께 배우는 시간이죠.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입니다. 네, 버섯이 6시간이면 다 자란다고요?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야, 엄청나네요. 네. 조급병. 네.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너무 조급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조금 한 박자 느리게. 한 박자 또 느리게 출발하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게 다 조급병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네. 끼어들면 오케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번 웃어주시고.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오후 5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특별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종류도 많고 복잡한 약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에 관해서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 가운데 살 빼는 약 요즘에 참 이거 이 젊은 층에서도 이 살 빼는 약 많이 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살 빼는 약 과연 우리 건강에 어떨지 저도 궁금했거든요. 집중 탐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은 떠먹여주고 오답은 피식하게 만들어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 비만 치료제들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배가 부르다고 느끼게 하는 신호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음 중 배가 불러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 즉 식사를 멈추게 만드는 몸의 신호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흔히 배부르니까 한 입도 못 먹겠어. 이럴 때 느끼는 거죠.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잘 골라보세요. 1번 포만감, 2번 사명감, 3번 박진감, 4번 터줏대감. 네, 1번 포만감, 2번 사명감, 3번 박진감, 4번 터줏대감. 네. 좋습니다. 감자로 끝나는군요. 감자로. 네. 감자로 끝나는 또 오늘 선곡은 어떤 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오늘은 노래 그 명예, 곡목에 감이 들어가 있네요. 잭스키스입니다. 예감.

0: 자,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올해는 꼭 살 뺄 거야. 하지만 체중 관리는 어렵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과 식단뿐만 아니라 살 빼는 약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약은 마법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양료 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 네. 모시고 살 빼는 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약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자주 뵈니까 참 좋습니다.
1: 아, 네, 전이 네. 듭니다.
0: 여름 앞두고라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뭐 선선하기도 한데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 앞두고 살 빼는 약 찾는 분들이 그게 많은 시다면서요.
1: 네네. 보통은 겨울 옷을 벗기 시작하면서부터 살 뺄 계획을 가지시죠.
0: 네네. 네. 보통 우리가 봐도 아, 살 뺄 살이 없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 가운데 아, 나는 다이어트
1: 네네.
0: 해서 그렇게 읍조이시는 분들이 계시죠.
1: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네. 옷핏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0: 그러게요. 네. 네. 살 빼는 약의 정식 명칭이 비만 치료제라고 하던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필요한 약입니까?
1: 이 살 빼는 약 비만 치료제는 다이어트 약이 아니고요.
0: 네.
1: 사실 비만으로 인해서 당뇨나 혈압 또 심혈관계 그런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0: 네.
1: 처방을 해서
0: 그렇죠.
1: 치료를 하고자 하는 전문약입니다.
0: 네. 이제 먼저 비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 그 BMI라는
1: 네네.
0: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0: 이게 뭐 어떤 기준입니까?
1: 체질량 지수가 사실
0: 네.
1: 흔히 가장 널리 사용하는 비만 평가 기준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숫자이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30 이상일 때는 고도비만이어서 반드시
0: 네네.
1: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고요.
0: 네.
1: 25부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0: 아. 그래도 이제 그 서양의
1: 네.
0: 이 서구인들보다는 우리가 비만일 과거에는
1: 네.
0: 비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 이제
1: 그렇죠.
0: 좀 식습관이나 이런 게 바뀌면서 비만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죠.
1: 늘고 있기는 하지만
0: 네.
1: 사실은 아주 초고도 비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0: 네.
1: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비만 환자들보다 비만이 아니신 분들이 오히려
0: 네네.
1: 이 살 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요즘에 이제 살 빼는 약이
1: 네.
0: 정말 뭐 인기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1: 맞아요.
0: 모르겠습니다만.
1: 네네.
0: 아, 그런데 오늘 그 살 빼는 약들이 우리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1: 맞아요.
0: 잠시
1: 네.
0: 후에 자세히
1: 네네.
0: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슬기로운 복약 생활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우리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이사님 나오시면은 그 대한약사회의 정책들을 좀 저희가
1: 네네.
0: 들여다보고 있어요.
1: 네.
0: 자, 오늘은요, 국민중심의 성분명 처방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분명 처방이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선 분들이 많이
1: 네네.
0: 많으실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 어떤 제도입니까?
1: 아, 성분명 처방이라고 하면 그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지금은 상품명
0: 네.
1: 회사 이름이 회사에서 지은 그 제품명으로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그 약의 성분으로 처방을 하는 것을 성분명 처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 네.
1: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이라고 하면 상품명이고요.
0: 네네. 가서 그 우리가 타이레놀 주세요 이렇게
1: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처방도 그렇게 제품명으로 하는데요.
0: 네.
1: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거든요.
0: 아세트아미노펜.
1: 네네. 그 네. 성분으로 처방을 하는 것을 성분명 처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요.
0: 네.
1: 미국이나 유럽 같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그냥 강력하게 의무화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0: 네. 이게 왜 회사 그 약 이름으로 이렇게
1: 네.
0: 언제부터 이렇게 통용이 된 겁니까? 이렇게 성분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맞을 것 같은데요.
1: 네, 네.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이 2000년도에 실시가 되었거든요.
0: 네.
1: 그때 이제 기본은 그러니까 원칙은 성분명 처방이지만 상품명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부가 조건이 있었는데
0: 네네.
1: 실제로 성분명으로 처방되는 비율은 너무 없다시피 하고요.
0: 네.
1: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0: 좀
1: 있으시죠.
0: 헷갈릴 수도 있고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사실은 내가 먹는 약이 뭔지 성분을 알아야지 그 약이 가지는 효과 이런 네.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상품명으로 처방을 하다 보니 우리 환자분들은 내가 먹는 약을 어느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
0: 네.
1: 이렇게만 딱 기억을 하세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같은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다른 이름으로 된 약을 처방을 하면 내가 다른 약을 먹고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0: 아,
1: 그래서 성분명으로 처방을 하면 같은 성분의 약이라는 것들을 환자 스스로가 알게 되니까
0: 네.
1: 그 똑같은 약을 먹는 그런 중복에 대해서 그런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성분명 처방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0: 네. WHO가 그렇게 권장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그냥 회사 약 이름을 얘기하고 그런 나라들이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없고요.
0: 없고 성분명으로 한다.
1: 네네. 그리고 상품명으로 하더라도 네. 약을 지을 때는 똑같은 성분의 약이면 그냥 루틴하게
0: 네.
1: 조제를 합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품절약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이 성분명 처방이 품절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 품절약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0: 네.
1: 내가 치료가 끊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처방을 받았지만 약이 품절이면 어제까지 먹었던 약인데 오늘 약이 없어서 조제를 못 받기 때문에
0: 네.
1: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품절의 이유는 뭐 원료 수급이나 유통이나 이런 너무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0: 네.
1: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긴 한데 다만 약국에서는 품절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 약으로
0: 네.
1: 조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환자분들에게 치료의 연속성을 보

0: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1: 네네.
0: 이 품절약에 대해서 성분명 처방을 하자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1: 공약이기도 하군요. 대통령 네네. 공약이군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환자분들이 약 이름이 달라서 이거 다른 약 아니냐 이렇게 네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0: 맞아요.
1: 국민 중심의 성분명 처방 그렇다면 대한약사회가 제시하는 해법
0: 네네.
1: 네, 어떤 게 있을까요?
0: 사실 이 성분이 같아도 회사가 다르면 정말 약이 다른 거 아니야? 효과가 다른 거 아니야? 라는 주장을
1: 네.
0: 하시는 거는 들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는 아직 제가
1: 네.
0: 받아본 적이 없어요.
1: 네.
0: 사실 성분이 똑같고 효능이 똑같다라는 것은 시약처에서 엄격하게 그 관리하고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똑같은 효능이 있다고 믿으셔도 되고 우리나라 네. 시약처가 상당히 세계적 수준의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런 제네릭 의약품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제네릭 의약품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1: 네.
0: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 약값 절감을 위해서도 제네릭 사용을 굉장히 활성화하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어요.
1: 네네.
0: 네.
1: 이게 이제 병원과 약국 간에 이런
0: 네네.
1: 좀 슬기로운 해법
0: 네.
1: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0: 맞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네 복약 생활 네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오늘 저희가 살 빼는 약 집중
0: 네.
1: 탐구해 볼까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주사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큰데 이 삭센다?
0: 네.
1: 제가 위고비는 들어봤는데 마운자로
0: 네,
1: 같은
0: 네.
1: 약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0: 지금 주사용 비만 치료제가 주요하게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0: 성분이 일단 다르고
1: 네.
0: 그리고 주사를 맞는 며칠에 한 번씩 맞는가 이것도 다르고 효과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며칠에 한 번씩 맞습니까?
0: 삭센다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출시된 의약품인데요.
1: 네.
0: 매일 맞아야
1: 매일이요?
0: 되는 예, 불편함이 좀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습니다.
1: 일주일에 한 번 얼마나 맞아야 됩니까?
0: 체중이 충분히 감량이 되었고
1: 아.
0: 그 감량된 것이 계속 좀 유지가 잘 되면
1: 네네.
0: 그때는 이제 차츰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사를.
1: 아, 그렇군요.
0: 예.
1: 자, 그래서 떠도는 그 살 빼는 약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0: 네네.
1: 저희가 오해와 진실 OX
0: 네네. 네,
1: 가져볼까 합니다. OX 팻말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살 빼는 약만 먹으면 운동이나 식단 조절은 안 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이건 국민 모두가 아실 겁니다.
1: 네.
0: X.
1: X죠.
0: 네.
1: 자, 두 번째. BMI가 정상이어도 살이 더 빠지고 싶으면 이게 체질량 지수라고 갖고 말씀드렸죠.
0: 네, 네, 네.
1: 살이 더 빠지고 싶으면 빼고 싶으면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X죠. 세 번째입니다. 주사형 비만 치료제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세모.
1: 세모군요.
0: 네.
1: 네. 네 번째입니다.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 억제제는 중독 위험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O입니다.
1: 네, O군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살 빼는 약으로 감량한 뒤 약을 끊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살이 찔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O.
1: 네, O.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0: 네.
1: 자, 첫 번째 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살 빼는 약만 먹으면 운동이나 식단 조절은 안 해도 된다. X.
0: 네, 네. 네.
1: 당연히. 네, 병행이 돼야 되겠죠.
0: 그렇죠.
1: 네.
0: 사실 비만 치료제가 하는 역할은 좀 식욕을 위장 운동을 굉장히 느리게 해서
1: 네.
0: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이 그만큼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1: 네네.
0: 사실 비만의 가장 큰 적은 많이 먹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식욕을 줄여준다는 것만으로도
1: 네.
0: 많은 그 비만 치료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1: 네.
0: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내가 약을 먹어서 식욕이 줄어드는 거 하고 또 약을 끊었을 때도 그걸 유지를 하려면 약을 먹는 중에 계속 식습관도 건강하게 하고 네. 또 운동을 해서 근감소를 줄여야만 또 나중에 약을 끊은 후에도 네. 건강하게 요요 현상 없이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의지가 예. 분명하고 나의 의지가 들어가야 네, 그것도 네. 약 효과도 같이 함께
0: 맞아요.
1: 뭔가 좀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0: 네네.
1: 네네. 그래서 운동, 네. 식습관 개선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0: 너무 중요한데요.
1: 네.
0: 사실 살이 빠지다 보면 근육 지방도 감소하지만 근육도
1: 근육량도 같이 감소하죠. 네.
0: 근데 근육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에너지 대사를 높여주기 때문에 근육이 많으면 그냥 잠잘 때도 지방을 연소를 시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 자체를 높여주는데 근육이 빠지니까 사실은 살이 빠지면 오히려 살찌기 쉬운 체질로 가고 있다는 것과 또 동일한 의미여서요.
1: 예. 생각할 수 있겠네요.
0: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꼭 근육을 키워줘야만 네네. 계속 유지가 됩니다.
1: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체질량 지수 BMI가 정상이어도. 살이 더 빠지고 싶으면 빼고 싶으면 살을 더 빼고 싶으면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X 그러셨어요.
0: 네네.
1: 네.
0: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치료제는 정말 비만이라는 질병 그리고 비만이라는 질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심혈관계나 네. 혈압, 당뇨 등 여러 가지 합병증 네.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만 하거든요.
1: 네.
0: 전문적인 치료제라는 걸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미용 목적으로 네네.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0: 맞아요.
1: 되는 거죠.
0: 네네. 네.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는데
1: 네.
0: 더 찌는 것. 들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빼려고 그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럴 때는 사실은 그 체중 감소의 그 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네. 매스꺼움이라든지 그 비만 치료제의 그 부작용이 오히려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다면 병원에서
0: 네.
1: 환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원하더라도
0: 네네.
1: 아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전문의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0: 맞죠.
1: 네네.
0: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1: 그렇게
0: 할 거라고 믿습니다.
1: 네네.
0: 네.
1: 자, 세 번째입니다. 주사형 비만 치료제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세모 그러셨어요.
0: 네네.
1: 자, 이게 좀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0: 그렇기도 하고요.
1: 네.
0: 사실 이거는 임산부나 수유부 그리고 청소년에게는 처방을 하지 않아야 하고요.
1: 네.
0: 그리고 갑상선 암이나 혹은 췌장염의 가족력이나 병력이 네.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거를 처방을 할 수 없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러한 병력이 없으시고 그 BMI가 정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지수일 때
1: 네.
0: 적절하게 치료를 해야만 그 안전하게 정말 이 주사 비만 치료제가 이전에 나왔던 그 치료 식욕 억제제에 비해서는 훨씬 부작용이 네.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하게 안전하게 처방을 하고 내가 적절한 용법으로 사용할 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어떤 그 기사를 봤더니 위고비를 맞으면 평생 맞아야 된다. 이런
0: 네.
1: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0: 네, 네.
1: 이게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약입니까?
0: 끊을 수 없지는 않은데요.
1: 네.
0: 그 위고비로 체중을 줄이신 분들 중에 80, 90%가 다 체중이 돌아온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1: 80, 90%가요?
0: 네네. 이 이유가
1: 네.
0: 그 흔히 말하는 그 요요라는 현상이 사실 우리가 체중을 만약에 뭐 60kg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근데
1: 네.
0: 이 어떤 노력으로 50kg로 뺐을 때
1: 네.
0: 우리 몸은 항상 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 몸의 기억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리고 나의 식습관과 운동과 이 모든 것들이 뒷받침되어야지 그게 정착이 되는데
1: 네.
0: 사실 약으로 체중이 주는 것에 만족하셔서 다른 노력들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주사를 끊자마자 체중이 바로 그냥 톡 튀어오르는 경우를 저도 거의 대부분
2: 네.
0: 대부분 그랬고 아. 성공하신 사례를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0: 아깝잖아요.
1: 네, 아까워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네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0: 지금 이제 노순진 약사님의 이게 답변을 들으면서도 이게 네. 이제 정말 그 비만 치료제로 네, 그 목적에 네. 합당하게 맞으면서
1: 그렇죠.
0: 또 나의 의지로 운동을 병행하고 네, 네. 식습관을 개선했을 때
1: 맞아요.
0: 그때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1: 네네. 네.
0: 근데 나는 그냥 계속 이것만 맞을 거야. 맞다가 뭐. 또 갑자기 중지하고 그러면 다시 요요가 온다는 얘기죠.
1: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게 살이 빠졌다가 쪘다가 빠졌다가 쪘다가 이 과정에서 근육 감소가 네. 너무 일어난다. 많이 일어나고 또 지방이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그 속도도 훨씬 빨라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을 때는 우리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지 않는다.
0: 그렇죠.
1: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자, 네 번째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 억제제는 중독 위험이 있다. 오, 그러셨어요.
1: 네네. 네.
0: 이 나비약이 뭡니까?
1: 펜터민이라는 식욕 네. 억제제인데요.
0: 펜터민.
1: 모양이 약 모양이 나비 모양이어가지고 나비약으로 많이 불려지는데요.
0: 네.
1: 이것은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남용 그리고 의존성, 이 내성 이런 것들이 다 생겨서 네. 반드시 중독이 됩니다.
0: 아, 어떤 원리로 이게 체중을 줄여주는 겁니까?
1: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네. 내 몸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 너무 네네. 열받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0: 아, 정말요?
1: 네네. 그래서 뇌에서 교감신경을 굉장히 자극을 하기 때문에 네네. 약을 먹으면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우리가 막 부싸움하다가 배고프진 않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딱 밥 생각이 없어지는데
0: 네네.
1: 이런 것들이 계속 좀 계속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되다 보면 사실 혈압도 올라가고
0: 네.
1: 가슴도 두근두근하게 네. 되고 또 잠도 안 오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네네.
0: 네네. 그래서 이 처방 기간 제한이 있나 보죠? 이게.
1: 네네네. 네. 맞아요. 이 의존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0: 네.
1: 이 약을 끊으면은 바로 식욕이 바로 돌아오고 뿐만 아니라 이 약이 계속 내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0: 네.
1: 처음엔 한 알로 식욕이 굉장히 뚝 떨어졌는데 먹다 보면 이제 네. 한 알로는 전혀 식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0: 네.
1: 한 달, 그러니까 4주 처방을 원칙으로 하는데
0: 네.
1: 최대한 이제 3개월까지를 허용을 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저도 이 약을 처방받으시는 분들한테는 평생 이거 한 번만 먹는, 지금 이거 한 번만 먹는다고 생각하셔야 네. 된다라고 드립니다.
0: 그렇군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살 빼는 약으로 감량한 뒤에 약을 끊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살이 찔 수 있다. 오,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1: 네네.
0: 이제 저희가 계속
1: 네,
0: 예. 나눴던 얘기죠.
1: 네네. 네.
0: 이 요요 현상이라는 거.
1: 네.
0: 이 우리 뇌가 이제 그렇게 그 뭔가 식욕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뭐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1: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체중이라고 했을 때 덜 먹어야 하고
0: 네.
1: 그리고 근육이 충분해서 그러니까 기초대사 지방을 연소하는 그런 체질이어야만 사실은 살이
0: 네.
1: 그러니까 찌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내가 어떠한 약의 도움을 받아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뺐단 말이죠. 뺐으면은 사실은 계속 이제 포만감을 덜 느끼게 돼요, 내 몸은.
0: 네. 그러니까
1: 약을 끊었을 때 이전만큼 먹었는데 배가 좀 덜 찬 느낌을
0: 네.
1: 받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식욕도 좀 과항진 되는 경향이 있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근육 감소와 또 무리하게 식욕을 억제를 하다 보니 이전으로 바운드하려는 이 속성이 생겨서 요요를 맞기란 정말로 그러니까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서 살을 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0: 네.
1: 쉽지만 그 이후에 그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진정한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의 의지요.
1: 네. 네.
0: 이런 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약 처방을 받고
1: 그렇죠.
0: 뭐 주사 처방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또 생각해 보면 나의 의지거든요.
1: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죠.
0: 아,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살 빼는 약에 저희가 궁금증들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반 복약 생활. 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2부에서 저희가 친절한 진료실 문자 상담을 본격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네, 나선홍의 닥터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양료 현장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고 계시는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 모시고 살 빼는 약에 대한 슬기로운 복용생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7222번님이 돈이 되는 라디오 상담 신청입니다. 이러셨는데 네, 돈이 되는 라디오가 몇 시죠? 1시, 1시. 우리 송정희 아나운서가 지금 이달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 좀 보내드리세요. 이분. 네. 문자. 네. 괜찮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보내셔도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보내드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닥터스 문자를 또 그쪽에 보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면은 꼭 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작가님.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친절한 상담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이 다이어트 성지병원이라는 게 있어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무슨 오픈런까지 하는
2: 맞아요.
1: 그런 또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는데
2: 맞아요.
1: 가면 어떤 처방을 해주는 겁니까?
2: 그런 병원에서는 일단 네. 좀 전에 말씀드린 펜터민 같은 식욕 억제제 기본이고요.
1: 네.
2: 그리고 지방과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는 약 그리고 신경 그 아까 말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을 해서 밥맛을 뚝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감기약 중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기약
1: 네.
2: 그리고 이뇨제 변비약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정말 네. 한 움큼씩 처방을 하더라고요.
1: 네. 그렇게 먹으면은
2: 그렇게 먹으면 정말 밥을 못 드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엄격하게 이렇게 막 진찰을 하지 않으시고 좀 쉽게 처방을 하시는 것도 있고
1: 네.
2: 또 어떤 부작용의 우려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나 좀 과하게 처방을 하지 않으시는데 또 그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과감하게 처방을 해 주시고 하다 보니 이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 밥맛은 뚝 떨어집니다만은 네. 밥을 안 먹게 되어서 살이 빠질 때는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랑 수분까지 다 빠지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사실 딱 보면 그거 먹고 살이 빠진 사람은 얼굴에서 표가 나거든. 굉장히 주름이 많이 생기고
1: 네네.
2: 정말 뾰족해지고 굉장히 안 예쁩니다.
1: 아 그래요?
2: 네. 그냥 가볼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닥터스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2: 네네.
1: 있으니 그 많은 선생님들께서 나오셔서
2: 네네.
1: 그런 이제 주사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2: 그렇죠.
1: 부작용
2: 네네.
1: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거든요.
2: 맞아.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21번님이 약사님 결혼식이 두 달 남아서 살을 빼고 싶은데요. BMI 이 체질량 지수는 정상인데도 얼굴 살만 빼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나요? 그러셨어요.
1: 일단 BMI가 정상일 경우에는 네. 대부분 처방을 잘 하지 않으시고요. 네. 그리고 얼굴 살만 이렇게 가려서 뺀다는 거는 현대의학으로서는 불가능한데요. 네. 사실 얼굴 살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얼굴 부종인 경우도 많아서 그럴 때는 정말 야식과 염분이 있는 야식을 자제하시고 두피와 얼굴 마사지에 하시면은 얼굴이 예뻐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0: 제가 듣기로 그 결혼을 앞둔 네네. 청춘 남녀들이 또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고 싶어 한다면서요.
1: 비밀입니다.
0: 아니 이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1: 네네. 왜냐하면 네. 이게
0: 그 마음은 10분 저희가
1: 완전히 이해하죠.
0: 건강을 네네. 생각하셔야죠.
1: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네. 공공연하게 다 하는구나. 그럼 나도 해볼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 하시게 될까봐.
0: 일부 그렇다고 합니다.
1: 네네. 일부 네. 그렇습니다. 네네.
0: 자, 그리고 9818번님이 비만 치료제를 먹다가 끊으면 요요 현상이 오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 네네. 네네. 반드시 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리고, 7152번님 친구가 위고비를 맞고 살을 많이 뺐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저도 당장 시작하고 싶은데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러셨어요.
1: 고혈압 약을 드신다고 해서 위고비를 못 맞는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비만이 치료가 된다면 혈압 관리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친구가 15kg를 뺐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본래 몇 kg에서 15kg를 뺐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분만큼 체중이 과하지 않다면은 뭐 15kg, 20kg를 빼시는 분들은 정말 과체중인 분들에 한해서 가능한 네. 것이고요. 그런 목표치를 친구 따라 정하지 마시고 네. 정말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과 같이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만약에 네. 친구가 뭐 100kg가 넘는
1: 그렇죠.
0: 분인데 이제 이게 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0: 만약에 이분이 뭐 적정 체중에서 조금 오버되는 수치인데
1: 네,
0: 만약에
1: 네.
0: 뭐 친구랑 비슷하게 한다 그러면 건강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병이 되죠. 오히려.
0: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084번인 30대 남성인데요. 살 빼는 약을 먹고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원래 이런 증상이 흔한 건가요?
1: 네네. 네. 이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 그러니까 내 몸을 스트레스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두근거리거나 잠이 안 오거나 뭐 혈압이 오르거나 이런 것들은 흔하게 나타날 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말 이 약을 먹었더니 정말 잠이 안 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의논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식욕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밤에 폭발하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낮에는 그냥 유지를 그럭저럭 참으시거든요. 그런데
0: 네.
1: 밤에 집에 가서 이게 막 먹기 때문에 그 시간 조절이 되게 어려워서 네. 저는 너무 아침 일찍 그 약을 먹으면은 밤에 오히려 먹을 거에 대한 생각이 생기기도 하고 네. 해서 그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적정한 시간대 식욕도 억제하면서 잠도 잘 수 있는 그 복용 시간대를 찾으시라고 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게 최근에 제가 이제 금주를 하고 작년에 이제 금주를 시작하고 하니까 이제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저도.
1: 그렇죠.
0: 네, 저는 네, 뭐 약물이나 네. 주사 치료 없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1: 네,
0: 참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 살을 빼는 방법을 알긴 아는데
1: 네, 네, 네. 네
0: 그렇습니다. 자, 9305번님이요. 남편이 다이어트 한약, 식욕 억제제, 건강기능식품까지 동시에 먹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 걱정됩니다. 그러셨어요. 많이 드시네요.
1: 너무 많이 드시는데요.
0: 네.
1: 좀 이게 막 좀 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빨리 정말 빼고 말 거야 이런 성급한 마음에
0: 네.
1: 이렇게 좋다는 것들을 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0: 사실 이렇게 제품이 식욕 억제제도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부작용이 있고,
1: 네.
0: 한약, 다이어트 한약에는 마황이 들어있어서 이 또한 마찬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건강보조식품이나 또 다른 약에는 이뇨제나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기
1: 아.
0: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나 많이 한꺼번에 드신다는 거는 다이어트 자체보다는 오히려
1: 네.
0: 부작용이 더 빨리 올것 같습니다.
1: 네.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죠. 그런데 주위에도 보면은 정말 뭐 10가지 넘게 드시는 분 계세요. 이런 경우에 좀 간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0: 건강기능식품을 그렇게 많이 드신다는 거죠.
1: 네.
0: 저는 분명히 좀 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
1: 네.
0: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간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성분들이겠지만, 그렇게
1: 그렇죠.
0: 한꺼번에 먹는다는 거는 해독 체계에 좀 무리가 될수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1: 뭐든지 적당한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적당한 종류수는 몇 종류나. 참, 이게,
0: 네,
1: 네.
0: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사람마다
1: 다
0: 다른
1: 다를 수 있겠죠.
0: 것인데요.
1: 네.
0: 위장 상태도 다 다르고, 간의 상태,
1: 네.
0: 이런 타고난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1: 네.
0: 저는 대부분은 일단 내가 이 약을 먹고 속이 쓰리거나 소화 불량이 오지
1: 뭐
0: 않는다면,
1: 위장장애라든가
0: 네,
1: 이런 게
0: 그런
1: 없는
0: 게
1: 경우는.
0: 없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먹을 수 있는
1: 네.
0: 양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1547번님. 가르시니아 같은 체지방 보조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는데 가르시니아?
0: 네, 가장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1: 네.
0: 가장 많이 알려진
1: 아, 그래요?
0: 네, 성분의 제품인데요.
1: 네.
0: 저는 제가 20년 넘게 약국을 하고, 그리고
1: 네.
0: 다이어트에 대한 굉장히 많은 유행들을 봐왔잖아요.
1: 네.
0: 건기식에서.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저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1: 아.
0: 그러니까 결국 내가
1: 네.
0: 예,
1: 말도 안
0: 먹는
1: 나옵니다.
0: 양을 줄이지 않으면은
1: 네.
0: 네, 어떻게 해도
1: 네.
0: 안 되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네. 결국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나의 어떤 각오, 의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0: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살은 그렇게 급한 마음으로는 절대 뺄 수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뭐든지
0: 예,
1: 꾸준하게 오랜
0: 네.
1: 시간을
0: 그렇죠.
1: 거쳐서
0: 그리고 너무 과한 목표를 세우면
1: 네.
0: 절대 이룰 수가 없거든요.
1: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 요요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0: 네, 맞아요.
1: 네, 반드시 옵니다.
0: 반드시
1: 그건
0: 옵니다.
1: 반드시 옵니다.
0: 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목표를 세우고 실행을 하셔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1: 내가 뭐 3개월 만에 내가 십몇 킬로를 뺐어. 이런 분들. 네.
0: 네,
1: 3년 뒤에 보면은 다시 요요 와 있습니다.
0: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몇 개월에 몇 킬로를 뺐다라는 것은 정말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것들에는 현혹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사실 저도 가르시니아 제품들을 권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다들 충격을 받으실까봐 부언을 좀 드리자면,
1: 네.
0: 모든 제품들은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나, 결국은 먹는 양이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1: 네.
0: 제품들을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그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지금 문자가 또꽤 들어오고 있어요. 네. 1941번님이 광고에 체지방을 분해한다는 다이어트 유산균도 있던데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도 효과가 없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0: 그렇죠. 체지방 분해 유산균이라든지 다이어트 유산균을 사실은 이제 연예인들이 본인들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광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그러한 뭐 체지방 분해라든지 이런 것들로 광고를 과장 광고를 해서
1: 네.
0: 그 발견되고 또 처벌되고 이런 게 굉장히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요몇년 사이에.
1: 네네.
0: 근데 실제로 체지방 분해라는 것은 그 입증된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유산균이

0: 빼는 데 도움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살 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네.
0: 하지만, 유산균을 먹어서 내 뱃속에 가스가 덜 차고, 장 운동에 도움이 되면, 사실 배가 가벼워지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은,
1: 다이어트에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0: 폭식하는,
1: 네.
0: 이런 이상한, 이거 막 괜히 근질근질하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는 막 이빨이 근질근질하거든요. 뭐
1: 네.
0: 단게 먹고 싶을 때는. 근데 그런 식욕들이 좀
1: 네.
0: 덜 생기는 거에
1: 덜 생길
0: 도움이
1: 수 있...
0: 됩니다.
1: 네.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0: 네.
1: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일 것이다.
0: 그렇죠.
1: 이런 인식의 출발부터가 잘못된 출발인 거죠.
0: 네.
1: 네네.
0: 워낙 광고들을 그렇게 하니까
1: 네.
0: 좀 많이 오인을 하기가 쉬운 환경인 것
1: 네.
0: 같아요, 요즘.
1: 요즘에 너튜브도 보면은 그 연예인들이
0: 네.
1: 그본 프로그램 진행하기에 앞서서
0: 맞아요.
1: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엄청 끼워 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0: 그쵸.
1: 네, 지도 단속? 뭐
0: 단속.
1: 이런 게좀 필요할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0: 그리고
1: 그럼.
0: 사실 그런 것들은 식약처도
1: 네.
0: 그게 과장 광고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감독을 하고 있고 약사회도 그런 불법 광고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1: 네.
0: 처리를 하고 있지만 조금 힘에 부칩니다. 너무 그 양이 많아서요.
1: 그렇죠.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아침에 TV 프로그램들, 이
0: 맞아요.
1: 프로그램들도 문제가 많아요. 그쵸?
0: 광고죠, 다.
1: 네. 저희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 저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0: 네.
1: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 문제의 장면들이 좀
0: 맞아요.
1: 많이 노출이 된단 말이죠. 네. 자. 5724번님이 당뇨 때문에 비만 치료 주사를 맞고 있는데 속이 너무 메스껍고 소화가 안 됩니다. 계속 맞아도 괜찮을까요? 그러셨어요?
0: 네. 그 비만 주사제의 원리는 내 몸에 위장 운동을 굉장히 늦춘다.
1: 네.
0: 그러니까 굉장히 기름진 거를 먹어서 굉장히 그게 오랫동안 내 뱃속에 있는 상태를 생각을 하시면은 엄청 더부룩하고 가스 차고 미식거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게 좀더 예민하신 분들은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오거나 이런 증세들이 와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주사제들은 함량을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낮은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은 사실은 식욕 억제의 효과는 덜할수 있는데
1: 네.
0: 내 몸이 좀 적응하게끔 그 훈련시키는 기간들을 한달 정도로 두기 때문에 그렇게 적응 기간을 저용량부터 시작하시면
1: 네네.
0: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대부분은 한달 이내에 그 증세들이 없어지긴 하는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세가 너무
1: 심하고 지속된다면,
0: 라면은 약국이나
1: 네.
0: 병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해서 그 증세를 개선시키는 약물을 같이 복용하시게 됩니다.
1: 네, 그 말씀은 이제 메스껍고 소화 쪽이라면은 그거를
0: 네.
1: 좀, 보강할 수 있는 위장약,
0: 네,
1: 이런 것들 좀
0: 맞아요.
1: 처방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0: 그렇죠.
1: 거죠?
0: 맞습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8013번님. 고등학생 딸이 아이돌처럼 마르고 싶다면서.
0: 네.
1: 친구들 사이에서 나비약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이 먹어도 되는 약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마
0: 네.
1: 많은 어머님들께서
0: 걱정을 하시는
1: 걱정을 하고 계실
0: 부분일
1: 거예요.
0: 거예요. 꿈도 꾸어서는 안 된다.
1: 아, 그 정도로.
0: 이거는 한 번만 먹어볼게로 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되는 약입니다.
1: 그렇군요.
0: 마약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네.
1: 네. 각별히 주의하셔야
0: 네네.
1: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6450번님. 살 빼는 약 먹고 살은 빠졌는데 얼굴이 너무 수척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0: 네.
1: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도 이거 궁금했습니다.
0: 네.
1: 네.
0: 그렇죠. 살이 확 빠지면은 정말 수분까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1: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뭐
0: 네.
1: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닌지 이렇게
0: 맞아요.
1: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요.
0: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정도는 괜찮은데
1: 네.
0: 아예 막 주름이 생기고 이러면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지속 가능한 이 다이어트
1: 네.
0: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한 달에 2kg를
1: 한 달에 2kg.
0: 표로 하셔라.
1: 아.
0: 그래서 그게 뭐 일주일 단위 뭐 이렇게 세분화 하는 것보다는
1: 네.
0: 저는 그냥 크게 봐서 이번 2주일 동안 좀 망했더라도 그 다음 주에

0: 또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로 봐서 2kg 내외로 체중을 줄이시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내 체중의 10%를 뺀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라고 말씀드려요.
1: 6개월 동안 내 체중에
0: 10%.
1: 10kg.
0: 예. 10%,
1: 10%. 아,
0: 10%. 네.
1: 10%.
0: 근데 그거는 정말 비만이신 분들이지 날씬한
1: 그렇죠.
0: 분들이
1: 날씬한 분들
0: 해당되지
1: 우리
0: 않습니다.
1: 10%는 정말
0: 큰일
1: 힘들죠.
0: 납니다. 예.
1: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시간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노수진 박사님하고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 시간을 놓칩니다, 제가.
0: 아, 네네.
1: 네. 자, 그러면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배부르니까 한 입 또 못 먹겠어 할 때 느끼는 감. 네. 1번 포만감이었습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5275번님, 41504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9710번님, 그리고 9818번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체중 때문에 고민하시는 청취자분들께 우리 노수진 약사님께서 한 가지만 딱 조언하신다면 네, 어떤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가요?
0: 아, 이번에만 먹고 살 뺄 거야. 그 다음엔 잘 유지할 거야.
1: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잖아요.
0: 네네. 요런 것은 없습니다.
1: 네.
0: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냥 저는 정말 지속 가능하게.
1: 지속 가능하게.
0: 내가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밤늦게 야식 이거 안 됩니다. 네. 7시 이전에만 드셔도.
0: 네네.
1: 여러분, 체중 감량 성공하십니다.
0: 아, 이거 시간이 다 됐지만 꼭 말씀드리면 네네. 야식을 할 수 있어요.
1: 할 수는 있어요.
0: 그러면 그 다음날 네. 좀 많이 자제하셔라.
1: 아,
0: 그러니까 폭식한 거에 너무 자책감을 네. 느끼지 마시고 네. 그 다음날 비워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한약사회 총무이사 노수진 약사님과 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 TBS 교통정보. 안 그래도 많이 막히는 금요일 퇴근길인데 사고의 고장차까지 어려움을 더합니다. 성산대교 양평동 방면 다리 중간에 있었던 사고는 사고 차량 갓길 쪽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밀려있는 상태고요. 이어지는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금천교 방면 전체 통과하는데 35분 정도 필요한데 지하도로 중간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정체가 더해졌습니다. 지상으로 가는 서부간선 도로도 역시 외곽 방면은 45분 정도 걸렸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밀리기 시작하고 이후로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군 길어져 있는데요. 여기 통과하는 데 40분 정도 걸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 사고 났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안양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0: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강변북로에 사고가 두 건이나 났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은 가양대교 조금 지나 3차로에서 사고 나서 방화대교 지나면서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이후로 원효대교에서 천호대교까지 가는데 45분 정도 걸립니다. 반대 강변북로 일산 방면도 성수대교 조금 못가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잠실대교 지나면서부터 속도 줄이고요. 이후로는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구간 깁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면 마곡대교 조금 지나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인데요. 여기가 커브길이어서 사고 차량이 잘 안 보이니까 2차 사고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한강 다리 중에 청담대교 강북 방향 다리 중간 2차로에서 조금 전 사고 났습니다. 그 밖에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신갈분기점에서 곡수원 쪽으로 정체 구간이 기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서울시내 금요일 퇴근길 치고는 정체가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나 방면도 이제는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지나는 데만 잠시 서행하고요. 반대 김포 쪽은 여의도에서 가양대교까지 아직은 길게 밀려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은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도 났습니다. 내부순환로의 정체는 거의 다 풀렸는데요. 다만 기름램프에서부터 북부간선도로 진입할 때 밀리기 시작하고, 북부간선도로 진입해서는 하월곡램프까지 서행합니다. 이젠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도 그리 많지 않은데요. 안성포천간고속도로 포천방향, 남한산성터널에서 고덕터널 쪽으로 여전히 밀려있고,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동수원에서 북수원 쪽으로도 아직은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 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

0: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띠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말끝마다 내 말이 틀려? 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거의 습관처럼 말끝에 따라오는 확인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답답함의 해소 방안이겠죠. 그런데요, 세상에 맞고 틀린 대화가 있을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REM, Everybody Hurt. 6844번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첫 곡 열었습니다. 첫 곡을 이렇게 잔잔한 노래를 트는 게 아주 오랜만인 것 같네요. 이것도 나름 뭐 분위기 괜찮은데요. 오늘 여름말.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글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좀 말끝마다 내 말이 틀려 이러고 막 재확인을 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틀린 말이 있을까? 그냥 그건 너의 주장이고 뭐 또 이제 타인은 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맞고 틀림을 네 지금 이 황정호 PD가 그게 누구예요라고 좀 찔리나 봐요. 그 질문을 해오는데 네, 다행히 황정호 PD는 아닙니다. 자 사연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부탁드립니다. 소소하게 선물도 드리고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 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핑크 플로이드, Comfortable Lum. 이어서 본조비, Runaway. 4423번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문계이저님, 잊히지 않을 그 겨울밤으로부터 한참 스스로 자리를 걷어찬 덕에 대한민국도 TBS도 어긋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겠구나. 내심 기뻤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늘 TBS에 힘을 주기 위해서 좋은 걸 많이 보내주고 계시죠. 고마워요. 그러면서 TBS 일원으로 기대를 품고 있다는 스누디의 바람을 담아 Kill the King, 레인보우 노래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레인보우의 Kill the King 이 노래는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선곡표가 끝나서 사연 고마워요.

앨리스 인 체인스 우드 들으셨습니다. 뒤에 물음표 있죠? 네. 제목 뒤에 물음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5031번님께서 오랜만에 나의 20대 추억, LP와 맥주, 오징어 땅콩의 추억, 도얼스의 소중한 인연들을 마주했어요.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옛날 LP바, 오징어 땅콩 뭐 이런 어렸을 때 친구분들 만난 게, 나 오늘 왜 이렇게 단어가 꼬일까요? 이따가 우리 황정호 PD가 알아서 잘 좀 만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새벽 공감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신 분이네요.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꽃마리님, 이분도 자주 보내주시는 분인데 매번 TBS의 정상화를 바랍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이런 안부 문자를 늘 보내주시죠. 저도 늘 감사합니다.

권순우 밴드 여자가 좋다. 5769번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DJ님의 노래도 한 곡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몰라서요. 아,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노래를 듣고 싶으셨군요. 꿈을 꾸다라든가 뭐 이런 노래를 몇 번, 두 번인가 나왔었는데 이 우리 황정호 PD가 추천한 여자가 좋다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거가 2008년도 곡이니까 글쎄요, 벌써 한 30년 됐나 봅니다. 제목이 여자가 좋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네, 물론 여자 얘기 맞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우리 할머니, 엄마, 누나 뭐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불편함과 곤란함, 이런 것들을 쓴 노래입니다. 저도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들어보네요. 5769번님 덕분에 고마워요. 네, 이어지는 곡은요. 655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 출첵합니다. 신청곡 테슬라 러브송 이렇게 하시면서 이번 주는 선거가 있네요. 좋은 결과로 TBS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테슬라입니다. 러브송.

0: TBS 캠페인
1: 오늘도 안전하게 알코올 중독 위험 신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음주량이 점점 늘어나거나 주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한번 술을 마실 때 과음, 폭음이 반복될 경우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이 반복되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6개월에 2회 이상 블랙아웃을 겪었다면 인지 기능 저하가 우려되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술을 끊었을 때 불안, 불면, 식은땀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다섯 번째, 음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장술을 찾는 경우에도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고위험 음주군이라고 판단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상담,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일을 위해 알코올 중독 예방해주세요.

레인보우, Since You've Been Gone. 이어서 The Who, Baba O'Reilly 들으셨습니다. 레인보우 노래는 0644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이분도 선거 얘기를 해주시면서 좋은 결과로 TBS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이번 그 지방선거에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네, 사연 고맙습니다. 그리고 5788님. 오늘도 음악 선곡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이기팝 얘기 들려주시는데 도어스 얘기를 하시네요. 도어스 노래 하나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시면서 라인마

파이어를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도 오늘은 선곡표가 끝나서 내일 보내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연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반헬렌 파나마 이어서 락셋의 It Must Have Been Love 들으셨습니다. 이 마이클 영화 이후에 제가 반헬렌 노래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마이클 잭슨 노래에 이제 기타를 반헬렌이 쳐서 그렇는지 자꾸만 이렇게 회상이 되네요. 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사라 맥락렌의 엔젤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아,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유튜브에 권순우의 새벽 공감을 치시면 거기에 지난주 게스트 나오셨던 블랙신드롬의 방송분이 보이는 라디오로 나와 있습니다. 가서 많이 한번 봐주세요. 유튜브 권순우의 새벽 공감.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다.
1: 너무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

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다시 한 번만 좀 봤음. 절대로 말도 하고 너희는 쳐다보고 내게 웃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무 말 못해 뒤돌아버리는 이런 바보에게 언제나 내게 숨어주는 너에게 내

0: 있습니다.
1: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5: 아유 더워
6: 더워
5: 왜 이렇게 덥냐
6: 너무 덥네
7: 왜 이렇게 더운 거야
4: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일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또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올라서 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가는 길, 숭례문 교차로를 조금 못 간 지점에서는 하위 2개 차로를 막고 집회 관련 차량이 서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가는 길, 강일부터 남양주요금소까지 7km 구간, 이후로 서종 부근에서 2km 정도 각각 더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1도, 습도는 6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외곽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고속도로에는 정체 길이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서울 시내 도로에는 일부 집회로 통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가는 길 시의회 앞에서는 그 방면 전차로를 막고 집회 관련 무대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지점 조금 지나서 옛 삼성 본관 앞에서는 하위 두 개 차로를 막고 집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동호대교 조금 못 간 지점에서 4차로를 막고 작업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1차로에서는 승합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가 있는데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 습도는 6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8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무더운 여름철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해주시고요. 그늘에서의 휴식 또 충분한 물을 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편 서울시내 서부간선지하도로 성산 쪽으로 가는데 1차로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부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5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